0: 네.
1: 갑자기?
0: 네, 아주 활기차게 열어봤네요. 네. 시민 제작자에 의한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이 절실하다는 요청으로 시작한 방송.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락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박다한입니다. 함께 진행해 주실 전주 FM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진행자께서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제작 진행하고 있는 최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는 시민 제작자 한 분 한 분이 가진 감성이나 개성만큼이나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뭐 지역 이야기, 책, 음악, 영화, 다문화, 뭐 오디오 드라마까지 굉장히 골라 듣는 재미가 있는 방송이잖아요, 또.
1: 그럼요, 맞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잠시 쉬어가고 싶을 때 독서를 하거나 하루를 정리할 때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은 두 프로그램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밤의 음악제 시민 제작자 허주홍님 그리고 마음 그늘터 시민 제작자 보현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와 함께.
2: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금요일 오전에 기분 좋은 햇살을 닮은 전주 시민의 마음이 쉬어가는 그늘터 산책 안내자이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를 가꾸고 있는 DJ 보현입니다. 엉킨 마음의 공기를 천천히 환기해 보는 시간으로 매달 첫째 금요일 오전 11시에 여러분과 만나고 있어요. 오늘은 DJ가 아닌 게스트로 자리에 앉으니까 편하기도 한데요. 긴장도 많이 되거든요.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8시에 격주 본방송, 격주 재방송으로 만나는 사심 가득 담은 B급 클래식 공연 전문 방송 한밤의 음악제를 만들고 있는 허주홍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두 분 목소리 너무 차분하지 않으세요, 다은님?
0: 그러니까요. 아까 분명히 긴장했던 것 같은데 이제 네. 슛 들어가니까 이제 긴장을 아예 다 이제 놓아버리신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1: 차분한 두 분 좋습니다.
0: 네네.
1: 두 분 그 오늘 이렇게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제작자 두 분이 한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혹시 두 분은 평소 서로의 방송을 알고 계셨나요?
3: 네, 저는 평소에 마음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책을 종종 읽는 편인데 마음 그늘터는 제목부터 내면을 다루는 방송이라는 게 마음에 닿아서 금방 기억하게 됐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알고 나서 바로 기억한 방송 중 하나입니다. 보현쌤의 차분한 목소리와 이야기에 많은 힐링을 받았습니다.
1: 최고의 칭찬.
3: 네, 맞아요.
1: 보현님은?
2: 네, 저도 사실은 방송으로 먼저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공동체 라디오 웹을 통해서 한밤의 음악제를 자주 들었는데요. 클래식이 저에게는 조금 어렵고 낯선 장르였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클래식 음악에 귀를 열게 해주는 방송이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목소리로만 뵙다가 지난달 제작자 회의에서 처음 실물 영접을 했는데요. 목소리만큼이나 참 따스한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함께 게스트로 출연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1: 네. 두 분 방송을 서로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0: 그러니까.
1: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전주 공동체 라디오 시민 제작자분들이 자기 방송만 듣고
0: 맞아.
1: 채널을 돌린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맞아. 한번 여쭤봤어요.
0: 심지어 자기 방송도 본방을 안 듣는다는 소문이
1: 두 분은 그러지 않고 이제 같이 출연하셨으니까 서로의 방송을 사전에 좀 청취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0: 네.
1: 아유, 네네. 좋은 자세입니다.
0: 그러니까 네. 오늘 분위기가 아주 훈훈하네요, 저희. 네네. 그러니까요. 두 분의 방송은 저도 이번에 제작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편을 듣고 왔는데요. 두 분 방송이 형식과 소재는 조금 다르지만 저는 두 분 방송을 듣고 나니까 공통적으로 좀 차분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또 일상하면서 이렇게 계속 듣기 좋은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방송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희로애락이 있는지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 네, 첫 번째 코너 가볼까요? 우리 방송을 소개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시민 제작자들은 직접 방송을 기획하고 각자가 가진 이야기와 관심사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이 어떤 방송을 제작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현님 먼저 시작할까요? 아, 주홍님? 아,
0: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나요?
3: 그럼 저부터 얘기할게요.
0: 네네.
3: 전 제 취미인 클래식 공연 보기 그리고 클래식 공연장을 목적지로 삼는 여행, 또 미술관과 클래식을 연결하는 이야기를 담는 방송입니다. 클래식 팬이 들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팬이 아니더라도 연주가 주는 장인 정신과 공감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어요. 일상이 예술이라는 기획 아래 시작을 했고요. 우리 삶 하나하나가 예술과 맞닿아 있고 결국 어떤 도구로 예술을 만나느냐 이걸 좀 청취자들과 만나고 싶었어요. 그 도구 중 하나가 음악이고 저는 클래식을 통해 청취자들과 일상 속에서 만나고 싶었고요. 쳇바퀴도는 메일에서 잠시 여행을 떠나듯 이렇게 청취자들과 그렇구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0: 그럼 평상시에 클래식 공연 보는 거, 실황으로 이제 네. 직접 보러 가시는 것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3: 네, 꾸준히 다니고.
0: 어, 그래요? 네. 아무래도 여기가 전주니까 조금 더 그런 네. 공연, 소리를 하는 공연을 만나기가 조금 용이한 면도 있긴 하겠죠?
3: 어, 사실 예전보다 공연 횟수가 많이 줄었고요. 어,
1: 아, 전주가?
3: 네.
0: 클래식 공연이요?
3: 아, 네. 어, 그렇구나.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 가거나
0: 오.
3: 아니면 익산 예술의 전당에 또 좋은 공연을 많이 해서
0: 아, 맞아. 클래식 네. 공연 많이 있어요.
1: 맞습니다. 전공이 그쪽은 아니시죠?
3: 네.
1: 클래식 쪽은 아니고 취미로 좋아하시는
3: 아,
1: 거잖아요?
3: 네.
0: 그렇구나. 그런데 서초동까지 찐팬이시네요.
3: 네.
0: 오, 그렇군요.
3: 근데 어, 이 한 가지 정보를 같이 나누자면 어, 한벽 공연장이 전주 있잖아요, 한옥마을에.
0: 어, 네, 그쵸, 그쵸.
3: 우리나라 최고의 마티네, 그러니까 아침에 공연하는 걸 마티네 콘서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 클래스의 마티네 콘서트를 한벽문화관에서 만날 수 있어요.
1: 어,
0: 이 전주에서?
3: 네.
1: 한벽문화관에서?
3: 네네.
0: 그건 또 몰랐어요.
1: 네네.
3: 그러니까 티켓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지금 3만 원이거든요.
1: 네.
3: 근데 매달 하는 건 아니고 1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A급 연주자들이
1: 네.
3: 공연하는 마티네라서 전주 분들 각 공연장이 좀 비거든요.
0: 그래요?
3: 네네.
1: 관람석이?
0: A급 공연인데도
3: 네.
0: 그렇구나.
3: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려면 한 10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이렇게 봐야 지불해야 볼 수 있는 공연인데
1: 네네.
0: 그렇구나.
3: 아무래도 예술 공연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좀 저렴하게 만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가셔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 어, 좋은 정보네요. 이런 걸 알아야 한다니까.
0: 그러니까 너무 좋은 소식인
3: 네네.
0: 것 같아요.
3: 네.
0: 아침에 보는 클래식도 또 남도 색다를 것 같기도 하고
3: 네,
0: 네 어, 멋지네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선생님.
3: 아, 네.
1: 네.
0: 그러면 이제
1: 보현님.
0: 네,
2: 사실은 제가 그 질문을 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1: 오, 괜찮아요.
0: 그래서, 괜찮아요. 즉석으로.
2: 사실 이제 우연치 않게 여기 개국할 때 공동체 라디오를 그 매주 이평강 씨 덕분에 안내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작자 그 프로그램 그게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그냥 파일럿 방송만 할까 하다가 제가 평소 때 메모장에 끄적임을 했었고 삼행시도 조금 지은 게 있었고 그게 거의 노트 한 권의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한번 나만의 방송을 만들어 봐도 괜찮을까? 라는 주저함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의 응원에 같은 기수분들의 응원 덕분에 지금 23회까지 지금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1: 예.
2: 그래서 어, 사실은 제 글이 이렇게 방송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감정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걸 되게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가 오디오북을 조금 만들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목소리가 되게 차분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용기를 내게 돼서 이렇게 제작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네. 보현님 저기 방송명이 마음 그늘터잖아요.
2: 네.
1: 마음에 그늘이 많아서 마음 그늘더라고 방송명을 정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2: 그 소문은 전 처음 들었는데요.
0: 지금 즉석에서 만든 것 같아요.
1: 죄송합니다.
2: 네. 보통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라디오를 우리가 흔히 이렇게 길 가다가 듣거나 그러면은 아, 저게 내가 약간 위로가 될 때도 있었고 어떤 목소리라던가 어떤 단어에 어, 나도 그랬는데 라는 그런 감성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 누군가 그늘터, 마음에 좀 쉴 수 있게 그 마음 틈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그늘터가 되어주고 싶은 방송이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마음 그늘터를 선정을 했어요. 예.
0: 그늘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생기. 네,
1: 정확히 알았습니다. 네, 정확히 알고
0: 네,
1: 있겠습니다.
0: 그늘에서 쉬라고, 그늘에서 쉬라고. 네. 두 분이 또 마음 그늘터 이렇게 한밤의 음악제 제작을 하고 계신 내용도 또 들어봤습니다. 한밤의 음악제는 제가 두 분의 방송 소개도 읽어봤는데 한밤의 음악제는 방송 소개 부분을 읽어보면 사심 가득한 B급 클래식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고 인상적이었단 말이에요. 이 질문 오늘 선생님도 지윤 선생님도 질문으로 넣고 싶다고 뽑아 주셨어요.
1: 제가 B급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0: 네네. 그래서 그 사심 그래서 클래식이라고 하면 원래 조금 어렵고 저는 엄숙한 분위기가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심하고 B급 클래식 이 단어가 주는 게 굉장히 좀 새로웠어요. 그래서 의미가 좀 궁금했거든요.
3: 먼저 제가 좀 뺀치를 하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좀 많이 틀고 싶다.
0: 네. 사심을 담아서.
1: 네. 내가 만든 방송이니까 뭐 내 마음대로지.
0: 그럼요.
3: 네. 그래서 일단 많이 틀어봤고요. 그래서 질문을 받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심 담은 방송은 뭘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공통의 목소리를 내는 방송이 있고 객관적인 목소리를 내는 방송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담는 방송을 의도했기 때문에 사심이라는 표현을 그때 썼던 것 같고요. B급도 마찬가지인데 음원을 주로 유튜브 공연 영상으로 쓰다 보니 좀 음질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음질을 주의해달라고 좀 안내 멘트를 그 오프닝 때 항상 하는 편이고 또 성공을 할 때, 그러니까 웰메이드만 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유명 클래식이나 아니면 그 유명 그 레이블 그 연주자의 그 음악을 틀게 되는데, 저는 좀 취미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뭐 우리 전주에 유망한 영재가 지금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의 영상을 또 찾아서 틀기도 하고
1: 괜찮다.
3: 네.
0: 그러니까 굳이 유명 악단의 그 연주가 아니더라도 뭔가 선생님의 주관적인 마음이 탁 꽂히는
1: 별애하는
3: 맞아요.
0: 어떤 음악 버전이든지 재생하는 방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3: 네. 그래서 뭐 좀 클래식 뒤에 대중음악을 틀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말러의 가곡, 그러니까 소프라노가 막 아름답게 우아하게 음악 이제 노래를 하다가 그 뒤에 뭐 락음악이 남자의 락음악을 연결되니까 저의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서 틀기도 하고, 네 그래서 B급 방송으로 좀 명명했습니다.
0: 그러면 보통 이제 사심 많이 담아서 많이 재생된 음악은 어떤 게 있을까요?
3: 바흐가 있고요.
0: 바흐.
3: 그리고 그 저는 김태영 피아니스트라고 또 한병문화관에 올해 연주하시는데 또 그분 연주를 좀 많이 틀었고 그리고 또 조성진 빼지기도 해서 조성진 연주도 꽤 많이 틀었고 전 또 현악기보단 피아노를 좋아해서 피아노 곡을 좀 더 많이 틀었습니다.
0: 네. 왜 사심인지 그러니까, 다 해소가 됐어요. 네. 해결됐어요.
1: 전주 공동체 라디오 안에서도 시민 제작자분들이 만들어가는 클래식 주제로 다른 방송들이 몇 편 있잖아요.
0: 맞아요. 제가 알기로 한 세 편 정도 있는데 달콤한 클래식 있고요.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 프로그램이 있고요.
1: 네네.
0: 선생님 진행하시는 한밤의 음악제 이렇게 한 세 개 정도가 클래식 파트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1: 음악 장르는 뭐 클래식으로 갔습니다만은 그 주홍 주인공이 말씀해 주신 대로 본인이 선호하는 그 음원들이 맞아요. 좀 특이하시니까
0: 특성이 정말
1: 차별 반응 분명히 있는 것 같아.
0: 그러니까요.
1: 그런 걸 느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1: 자, 보현심의 마음 그늘토는 방송 소개에서 추억과 감정의 기록을 통해 나다움의 카드를 발견해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여기서 말하는 나다움의 카드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네, 사실은 이제 나다움의 카드는 이미 모든 분들 마음 안에는 사실은 내재되어 있었던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정서상 약간 그런 교육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살아온 세월 다들 각자 다르겠지만 다른 목소리는 되게 익숙해요. 그런데 저희도 녹음해서 알게 됐지만 저희 녹음을 제 목소리가 들으면 어색하고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정말 맞나? 그래서 막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저는 바로 이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우리가 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목소리를 저희는 못 듣고 있잖아요. 저의 목소리를요. 그래서 그게 모두 각자의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자신과 함께 살아가곤 있지만 정작 자신을 가장 늦게 만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문득 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에서 나다움의 카드라는 거는 그 늦은 만남을 조금 앞당겨주는 초대장이라는 정의를 해보았어요. 이 질문을 받으면서. 그리고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에서는 일기장처럼 각자의 추억을 연상할 수 있고 사색할 수 있는 거를 들여다보면서 아, 내가 이런 감정들도 있었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좀 만나는 시간을 조용하게 좀 가지고 싶은 방송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글과 음악이 나다움을 발견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되기를 바라면서 방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
0: 그러니까 두 분이 막 청산 유수로 너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럼 결국에는 보현님께서는 나다움을 만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거네요. 선생님의 나다움을
2: 맞아요.
0: 만나기 위해서.
2: 네.
0: 그렇구나. 방송 네. 주제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1: 나다움의 카드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
0: 그러니까요.
1: 혹시 타로 카드 다루는 분과 친분이 있어 이 단어 쓰신 건 아니시죠?
2: 아니에요. 이거는.
1: 아닌가요?
2: 예, 네, 그분하고도 친하긴 하지만
1: 네.
2: 그분하고도 절친이시긴 하지만
1: 네.
2: 이제 나다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타로라든 거라든가 뭔가를 이렇게 보러 가는 거는 사실은 거기도 저는 나다움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용실 할 때도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머리를 만질 때도 그냥 저도 모르게 막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네에서 가장 큰 상담사 선생님들은 미용사님들이 저는 가장 솔직하게 얘기를 들어주고 입도 묵직하시고 약간 그런 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1: 이야기를 잘 받아치시네요.
0: 그러니까요. 네, 주홍님과 보현님 두 분 방송은 음악 듣는 재미가 상당히 큰 방송이기도 합니다. 두 분 다 그날 방송 주제에 맞는 선곡을 되게 해주셔가지고 듣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현쌤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 프로그램 안에서 선생님의 마음 그늘터 코너가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너 주제가 바뀔 때마다 또 그거에 맞는 음악을 또 선곡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선곡도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래서 음악 선곡을 주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2: 많이 신경 쓰는 분이기도 해요. 부분이기도 해요.
0: 그런 것 같아요. 느꼈어요. 들으면서.
2: 그래서 그나마 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전달된 것 같아서 조금 힘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음악을 제 코너를 크게 말씀을 드리면 네 개의 코너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휘로 빚은 감정사전, 월간 보현심, 문장이 머무는 비느자. 그리고 마음 그늘터 찾기까지 네 개의 작은 코너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코너들을 채우는 건 다름 아닌 제 일기장의 밑바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곡은 제 메모를 두고 끄적였던 문장들과 가장 주파수가 잘 맞는 가사를 엮어내는 작업이에요. 가장 공을 들여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의 마음을 꾸미지 않고 가장 솔직하게 적어낸 일기가 밑거름이 될때그 진실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사 하나하나를 그 단어 있잖아요. 제글 속의 단어를 하나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색을 해서 노래 가사를 일일이 다 정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까 그 클래식 그옆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되게 보석을 발견하는 기분이 드는 노래들이 가끔씩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선곡을 하고 있습니다.
0: 아주 그게 느껴지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주호님께도 여쭤봐야죠?
0: 그럼요.
1: 주호님, 그 클래식 하면 음반도 있는데
0: 맞아.
1: 공연 음악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레코딩과 다른 공연만이 주는 공기가 있는데요. 공연장마다 또 구조와 마감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또 음향이 다르고, 또 지역이 주는 공기가 또 다르고, 또 관객들, 그날 어떤 관객이 왔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주자가 같은 프로그램으로 뭐 여러 도시를 순회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0: 그쵸.
3: 공연장마다 또 연주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소리도 달라지고 또 그때가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그런 감정선이나 내그 느낌들이 다또 달라지는 그런 그게 바로 공연의 매력인 것 같아요.
1: 현장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3: 네.
1: 스튜디오에서 녹음된 음원보다 저희가 라이브를 접했을 때 그때그때 다르잖아. 현장
3: 그렇죠.
1: 분위기나 또내 마음에 따라
3: 그렇죠.
1: 달라지잖아요.
3: 네.
1: 그런
3: 그렇죠.
1: 말씀이신 것 같아.
3: 네, 맞아요. 현장감이에요.
1: 네네.
0: 그러니까.
1: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공연 음악 프로그램이잖아요.
3: 네.
1: 그러면 한 곡에 다양한 공연이 있었을 것인데 그중에서 송출할 때그 버전으로 선택하는 뭐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3: 일단 대본 쓸때 기본 구성이 있잖아요. 그 기본 주제. 그래서 뭐 계절, 날씨, 뭐 기념일 같은 흐름에서 오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감정들이나 뭐 사건들이나 뭐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그 음악을, 그러니까 이제 매칭되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고른 다음에 이 음악이 또 다른 청취자들과 같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가 아닌가, 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능 기간이면 뭐 응원이 될 만한 것들, 그리고 뭐 오늘처럼 한여름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면서 이 풍경에 어울리는 곡을 또 생각해보고, 또 제주항공 때는 추모곡으로 자주 연주되는 곡들을 좀 골라봤는데요. 또 5.18쯤에는 비슷한 정서를 또 가진 곡들이 있더라고요. 뭐 윤이상 작곡가의 광주 영원히, 뭐 멀리 유럽에서도 좀 비슷한 사건을 음악으로 담긴 야나체에게 피아노 소나타, 1905년 10월 1일 같은 그 음악들이 있고요. 제가 이중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유럽 사람들은 1700년대에도 헤비메탈을 들었나 봅니다. 이한 곡에 폭염도 오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장마도 있고, 장마도 오고 폭풍도 좀 불다가 홍수도 나고 다 했습니다. 비발디 사계 중 여름, 비발디 작품 번호 8번, 곡 번호 1번 중 3악장, 비발디 작품 번호 315번, 연주의 베르사유 왕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지휘와 바이올린 솔로의 스테판 플레브니악. 23년 3월 1일 대전 시립 연전 국악원에서 있었던 라이브입니다.

0: 음악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락입니다.
1: 전주공동체 라디오 FM 93.5 오메가 리치에서 들을 수 있고요. 전주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0: 아유, 네. 이렇게 두 분의 목소리로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락 프로그램 안내까지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원래는 노래를 신청하신 사유를 묻고 싶었는데 사유를 또 곡을 아주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 유럽의 헤비메탈, 네, 비발디의 사계 여름 듣고 왔는데 제가 노래 소개를 해주시는 거 종님께서 노래를 소개해주시는 멘트를 듣는데 공연이다 보니까 어느 날짜에 녹음됐고 어느 공연장이고 어디 오케스트라고 정말 소개 멘트가 긴것 같아요. 근데 방송에서도 해주실 때 원래 그렇게 길게 해주시더라고요.
2: 네.
0: 아니 그 발음 괜찮으세요? 아님
2: 안
0: 드세요?
2: 괜찮습니다.
0: 그쵸, 안 괜찮을 것 같아.
2: 네, 막 혀가 꼬이기도 하고 계속 그 꼬여서 녹음을 5번, 6번 할 때도 있고 멘트 그곡 소개할 때뭐 독일어, 프랑스어 네, 다양합니다.
0: 클래식이니까 그렇겠네요.
3: 네,
0: 오.
3: 발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3: 클래식,
0: 그러니까요.
3: 독일어 발음도 있고.
0: 네. 그런데 이제 본 방송으로 들을 때는 감쪽 같아서 너무 유려하게 한 번에 슥 해주셔가지고
3: 네.
0: 사실 잘 모르겠는데
2: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네, 5번, 6번 오류가 날 때가 있습니다. 다 편집하는 거예요.
0: 그렇죠. 아무래도
2: 네.
0: 한 문장을 길게 이렇게 발음을 하시다 보니까
2: 네.
3: 맞아요.
0: 그렇군요.
3: 시민 제작자가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이렇게 있답니다. 그렇죠?
0: 그러니까요. 네.
3: 자, 이제 바로 두 번째 이야기 가볼까요? 방송 제작과 진행. 이럴 때 힘들어요. 방송을 기획하고 또 직접 녹음하면서 여러 시행착오와 각자의 힘듦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각자 방송을 제작하고 진행하면서 99% 즐거우시겠습니다만 1%의 또 힘듦이 있습니다. 좀 어떨 때좀 힘든지 궁금하네요, 두 분.
2: 아까 얘기했다시피 발음이 안 돼가지고 네, 5번,
0: 그러니까요.
2: 6번 네, 그때가 가장 힘들고 정말 그 시간 이제 우리가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있는데 그게 째깍째깍 시간이 가니까 좀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대본을 써야 하는데 아이템이 생각나지 않을 때
3: 아하.
2: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제작 전에 미리 스튜디오를 요금하잖아요. 근데 전에 갑자기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좀 많이 마음이 쫓기고, 그리고 다 맞췄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멈출 때가 있어요.
0: 무서워,
2: 네.
0: 무서워.
2: 저한번 날린 적 있어요.
0: 안 돼. 그
2: 네.
0: 다시 녹음하셨죠, 그럼?
3: 저도 한번
0: 네네네.
3: 있어요. 저도
0: 어떡해.
3: 한번 있습니다. 경험이 날린 적이
0: 너무
3: 있습니다.
0: 아깝다. 네네. 그때 가장 힘들었고,
3: 맞아, 맞아.
2: 네.
0: 여려움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혹시 어떻게 타개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2: 일단 웹서핑을 하고 뉴스를 봅니다.
0: 아, 뭔가 그런 일상생활에서
2: 네.
0: 소식에서
3: 소스를
0: 영감을
3: 얻으려고.
0: 얻으시는군요.
2: 네네.
0: 그렇구나. 그러면 보현님께서는 어떤 힘든 점이 또 있으시다면?
1: 원고 쓰는 게 가장 힘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이제 제 방식으로 10장의 A4 용지와 10곡의 노래를 선곡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재, 그리고 이제 그거에 좀 연관되어서 이제 제목을 정하고 그거에 맞게 매 달마다 그거를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인데요. 예, 그게 조금 어렵기도 했어요. 예.
3: 두분다 혼자 진행하시잖아요.
0: 공통점이
3: 준비도
0: 있죠.
3: 혼자 하고
2: 네.
3: 녹음이든 라이브든 혼자 하시니까 그한 시간을 꽉 채워야 하잖아.
0: 맞아.
3: 혼자서.
2: 네.
3: 그게 정말 힘든 일 같아.
0: 맞아.
3: 이야기거리를
0: 쉽지 않아.
3: 만들어낸다는 게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0: 그러니까요.
3: 음악만 또
2: 맞아.
3: 보내드릴 순 없고.
0: 네. 맞아.
3: 제 얘기 잠깐 해도 돼요? 어떤 경우 힘든지?
0: 하세요.
3: 멘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입이 건조하니까 물을 중간중간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멘트를 하니까는 그 입안에 수분이 날아가야 되잖아. 근데 물한 모금 먹었는데 오히려 더 침이 고이는 경우가 있어요. 멘트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을 내뱉기가 참 어려워요. 입안에 또 침이 오히려 건조한 게 아니고
0: 너무 촉촉해도,
3: 침이 고이면 너무 그런 경우가 좀 자주 있더라고요. 고현님은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1: 저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가 첫 멘트 할 때 반복적으로 했던 거 없으세요? 첫 멘트가 잘 시작이 안 돼가지고 저는 첫 인사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쭉 가서 거기서 잘라내면 되는데 그게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네.
0: 그렇구나.
1: 네, 녹음 과정에서는 좀 그래요.
3: 오프닝 네. 멘트. 네. 그래 맞아. 네.
0: 맞아.
3: 네.
0: 저도 처음 말이 제일 안 나와요. 네. 제일 막혀요. 제일 떨리고 네. 그것만 일단 넘어가면 시작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네, 처음 할 때는 그렇더라고요.
3: 저도 오프닝 곡 틀어놓고 박자 맞춰서 다양성을 말하는 방송 920411 시작합니다. 이게 오프닝 멘트거든요. 근데 그 박자 맞추는 게 지금도 어려워.
0: 근데 이렇게 홍보하시면 안 되는데?
3: 아, 네. 아 눈치챘어요?
0: 너무 개인 홍보 방송으로
3: 눈치채셨구나.
0: 어, 그러니까 네. 각자 이렇게 힘듦이 또 많이 있으시군요. 제가 마음 그늘 터하고 한밤의 음악제 들으면서 또 궁금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 마음 그늘 터 방송을 들으면 위로도 많이 받고 그래서 들으면서 이제 진행해주시는 보현님께서 평소에 일기나 메모를 정말 많이 쓰시는 분이 아니고선 이 방송이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기나 메모에 담긴 개인적인 감정과 추억을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과 나누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개인의 추억이나 이런 감정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거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그런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1: 그게 처음에는 과연 이게 방송이기도 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지점이기도 했고요. 솔직히 지금도 개인적인 이렇게 제가 고민하는 제 방송에 이 마음 더의 취지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일기와 메모에는 아주 사적인 감정들도 많이 담겨 있지만 그거를 좀 연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리고 각색되어 있는 부분도 많지만 그 각색은 아주 조미료처럼 조금밖에 되진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위로를 받을 때가 사실은 제 이야기를 꺼내야만 글이 슬슬 풀리긴 하더라고요. 첫 시작부터.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여기 방송도 희로애락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그 희로애락을 겪잖아요. 앞으로 겪을 것이고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조금 중심을 잡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마주해야 하는 순간들도 분명히 찾아오기도 하고요. 겪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드러내지 못하고 끙끙 앓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감정들의 틈을 공감해 주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위로받을 때가 경험했던 그런 감정들을 공유했을 때 가장 위로가 저는 되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3: 그렇죠.
1: 그래서 그걸 노출을 했었고 덕분에 저도 좀 저 스스로도 치유가 됐었는데 어느 분이 저는 그 사연이 너무 고마웠었어요. 아, 선생님처럼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구나. 그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되게 감사했었고 그리고 지인한테 사실은 털어놓는 것보다 저를 모르는 사람한테 한 번쯤은 털어놔도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마음 그늘터 통해서 조금 대리만족 같은 거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다리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고 있어요.
3: 저희가 정보나 사실만을 전달하는 뭐 기자나 아나운서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3: 시민 제작자로서 자기가 살아온 그런 경험치를 전달했을 때 소수라도 그걸 공감해 주시는 청취자 한두 분만 있어도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 기쁨이 어떤 건지는 시민 제작자분들 방송해 나갈수록 느낀다니까.
1: 맞아요.
0: 제가 오늘 보현님 말씀을 듣고 약간의 힌트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책 이야기를 하면서 책에서 읽고 나서 느껴지는 제 감정을 얘기할 때 어디 선까지 말해야 되는지 어떤 에피소드까지 말해야 되는지 사실 되게 자기 검열을 하더라고요. 쓰면서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냥 조금 자유분방하게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 없겠다 이런 생각이 또 용기를 얻네요. 또
3: 현대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감정을 못 밝히는 거, 안 밝히려고 하는 거, 꼭꼭 내 안에만 담아두려고 하니까 맞아.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
2: 맞아.
3: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것도 정말 치유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럼.
1: 저도 이제 그렇게 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거의 30년이 넘었고 원래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잘하곤 있지만 늘 듣는 입장이었고 말을 최소화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았던 사람인데 제 말을 어쨌든 제가 꺼내야 그분들도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3: 네. 그럼 이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마음 그늘터는 청취자에게 위로와 휴식을 전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신데요. 방송의 취지에 맞춰 제작자 스스로가 내가 옳고다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은 없으세요? 내가 옳고 고다야 누군가를 좀 이렇게 힐링 해줄 수 있지 않나? 또 이것도 편견일 수도 있긴 하지만
1: 네.
3: 그렇죠?
1: 네. 저 이 질문 받았을 때 되게 조금 생각 많이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3: 저의 질문입니다.
1: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울고든 사람은 아니고요. 감정적으로는 좀 입체적으로 태어난 기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단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너무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게 뭐 제 직감을 믿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제 방송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강요하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3: 네.
1: 그리고 그냥 정답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저 역시 지금도 살아가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방송하면서 목소리 안 나올 때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삶의 여정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청취자분들도 저랑 같이 마음의 길을 걸으면서 한 사람으로서 같이 걷는다는 기분으로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위로라는 거는 완벽하게 뭔가 유명한 사람이 해주는 위로보다는 같이 울어봤던 사람도 같이 고민을 지나온 사람의 진심에서 저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송을 만들 때 울고든 진행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의 제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그거를 제 거울처럼 청취자분들도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그 마음의 산책을 혼자만 가지고 있던 거를 스스로가 좀 해줄 수 있는 그 길을 조금 밝혀주고 싶은 욕심? 네.
3: 희노애락 참 좋은 방송이에요. 그렇죠?
2: 그러니까요. 이렇게 방송 취지를 딥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3: 네. 시민 제작자의 마음은 시민 제작자가 안다.
2: 그렇죠. 네네. 어쨌든 간 그 보현님이 어떤 마음을 담아서 방송하시는지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되게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밤의 음악제로 넘어가서 클래식 음악은 그 한밤의 음악제 최근 에피소드가 여름을 주제로 한 클래식 음악을 담아서 이제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카테고리가 좀 음악의 카테고리가 작아서 여름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음악이 묶일 수 있다는 것도 좀 되게 신선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상을 해야 될까? 뭔가 클래식 음악을 만든다고 제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듣는 건 듣는데 이 감상 같은 거를 멘트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되게 갑자기 상상을 하니까 어렵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딱 주홍님이 멘트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아 여름을 듣고 이건 어떻게 느껴지는 음악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멘트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주시는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 들려주시는 방송 음악에 대한 감상하고 멘트를 어떻게 떠올리셔가지고 또 대본을 쓰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4: 음악이나 예술 작품을 이제 보고 들으면서 그 심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들을 일단, 그러니까 저의 감정들이죠. 저의 감정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편인데 사실 아까 검열 말씀하셨는데. 저도 검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이진 또 않아야 하는 게 또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공통 주제를 좀 많이 연결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뭐 자연 풍경이라든지 그 뭐 계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지금 예를 들면 그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인데 그 쇼팽 녹턴 9-2라고 하는데 아마 들어보면 다들 아실 거예요.
2: 네.
4: 그러니까 이 한 곡을 놓고 어떤 사람들 굉장히 로맨틱함을 느끼고 근데 저는 또 이 곡에서 로맨틱함을 못 느끼거든요. 약간 오글거리는 곡이에요, 사실.
0: 그럼 주홍님께서는 그 곡을 듣고 어떤 네. 느낌을?
4: 근데 또 어떤 분은 SNS에서 본 글인데 조성진 연주를 듣고 내가 친 건 녹턴이 아니라 녹즙이었다. 네, 이렇게
0: 재미나게 또
4: 네. 이렇게 쉽게 풀어보면 조금 네.
0: 그렇구나.
4: 네.
3: 심상이 떠오를 때 그걸 글로 좀 옮겨보려고 많이 노력하세요? 실제로 그러세요?
4: 네. 그래서 개인적이지만 좀 수필을 써보고도 있고
3: 오.
4: 어떻게 보면 음악을 듣고 글을 쓰는 게 보현심님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4: 네. 그래서 일기가 써지기도 하고.
0: 음악을 듣고서.
4: 네. 그리고 뭐 사건이나 아니면 그 약간 시사 이슈 뭐 이런 것도 정리해보기도 하고. 네.
0: 그렇구나.
3: 그러니까 요리 전문가 분들이나 이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느낌을 표현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만 듣고 그렇죠. 뭐 만족하면 상관없지만 그렇죠. 시민 제작자분들 같이 그걸 말로 전달을 해야 되는 분들은 글로 많이 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보신대. 왜냐하면 어쨌든 말을 통해서 청취자한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훈련 과정이 정말 고되기도 하지만 말로 탄생해서 청취자한테 전달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
0: 그러니까요.
3: 아니 어떻게 이런 어휘를 생각해내지?
0: 맞아요.
3: 그런
0: 맞아요.
3: 느낌이 든다니까?
0: 맞아요.
3: 그냥 대단한 분들 같아. 시민 제작자분들은. 그렇죠?
0: 저도 주홍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클래식을 들으니까 조금 그런 심상이 나도 느껴지나? 이런 느껴지는 것 같아. 약간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친숙하게 만났던 것 같거든요. 클래식을. 또 그랬던 것 같아요.
3: 네. 자, 그럼 이어서 한밤의 음악 이제 격주로 방송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2주마다 한 번씩 방송되고 있는데
0: 네.
3: 뭐 청취자분들에 따라서는 1주마다 한 번씩 해라. 제작자 입장에서는 힘들다.
0: 그렇죠.
3: 2주에 한 번도 네. 힘들다.
0: 그렇죠.
3: 한 달에 한 번 하고 싶다. 뭐 그런 분들도 분명 계실
0: 맞아요,
3: 겁니다.
0: 맞아요.
3: 2주마다 프로그램 제작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4: 네, 쉽지 않습니다.
0: 맞아. 정말 공감해요.
4: 네. 처음 방송 교육을 받고 정규 평성할 땐 제가 좀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평성하는 게 어떻냐 네, 이런 의견도 받았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처음이고 또 부담도 돼서 맞아. 2주에 한 번 하겠다라고 해서 2주에 한 번으로 시작했는데 최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 드렸었나요? 공부를 이제 시작하면서 압박이 조금 생겼어요.
3: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4: 네. 그래서 좀 압박이 생겼다가 다행히 근데 지금 1년, 2년 이제 돼가는데 2년 정도 이제 방송하니까 루틴이 됐어요. 그래서 좀 약간 그 뭐랄까 제작에 대한 약간 자유로움이 있어서 2주 정도는 지금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충분히 좀 시간 단축이 됐다고 해야 하나요?
0: 아무래도 두 분 다 이제는 제작을 좀 오랜 기간 하셨다 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지셔가지고 빨라진 것도 조금 있을까요?
4: 네, 있어요.
0: 그쵸.
4: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3: 한 달에 한 번?
0: 네, 한 번은.
3: 한 달에 한 번도 버겁다.
0: 한 번은 보현님. 익숙해지지 않았다? 한 번은 익숙해졌다.
4: 저만의 그 주제 잡기를 최근에 좀 고정해 놨는데,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은데 뭐 그날 그러니까 대본을 딱 쓰기 시작할 때 문득 떠오르는 이렇게 팝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사건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이슈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큰 줄기로 잡고 그냥 막 써내려가거든요.
0: 아 뭔가 영감이 탁 떠오르면 네. 그 큰 주제를 놓고 그냥 줄기를 빡 펼쳐나가는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4: 네. 그래서 대본 작성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줄었고 아까 얘기했던 그 부담, 방송 제작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0: 그렇군요.
4: 네.
3: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클래식을 가장 즐겁게 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언제인 줄 아세요?
4: 모르겠어요.
3: 혹시 노담의 칸타빌레라고 아시나요?
0: 네. 알죠.
3: 일본 네. 코믹 드라마인데 이제 그 클래식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그런 이야기잖아요.
0: 네. 음대생들.
3: 그걸 재밌게 보면서 가장 클래식을 많이 접해본 시기였던 것 같아. 뭐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이랄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이 그러니까 어렵 보면 또 어렵지만 이걸 좀 쉽게 좀 이렇게 접할 수 있게 그런 걸 좀 그 중우님 같은 분들이 많이 방송에서 좀 해주시면 뭐 많은 분들이 좀 클래식 어렵지 않고 친숙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갑자기 해봅니다.
0: 그러니까요.
4: 맞습니다.
0: 그러면 저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 두 분은 이제 제작 주기가 이제 사실 금방 다가오잖아요. 되게 그 방송해야 된 날짜가.
4: 네.
0: 그러면 서브로 혹시 뭐 예비 만화가들이 웹툰 만화가들이 예비 원고 서브 원고를 갖고 있는 것처럼 뭔가 여분의 그런 회차 같은 거 미리 녹음해서 좀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4: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1: 저도 아니에요.
0: 그렇구나.
1: 1회차 원고 쓰는 것도 너무 버겁다기보다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0: 근데 아직은. 사실 저도 아니에요. 저도 그때. 선생님께서는 어떠세요?
3: 저는요, 그래도 저는 좀 이제 출연자분들 매회 새로운 시민분들 섭외해서 녹음을 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출연도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섭외될 때 좀 이렇게 많은 편수를 좀 이렇게 해두려고 하는 편이죠.
0: 미리 세이브 원고처럼.
3: 네네.
0: 오, 그렇구나. 저희 중에
1: 그렇네요.
0: 제일 그러니까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 잠든 네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며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개통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려는 family에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게

0: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락입니다. 어떤 분의 신청곡인지 곡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1: 네, 이 신청곡은 제가 신청한 곡인데요. 이소라의 신청곡은 보현심의 마음 그늘타와 가장 닮아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가사 중에 함께할게 그대의 탄생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부디 내게 가끔 기대어 쉬어가기를, 이 부분을 참 좋아하는데요. 노랫말처럼 누군가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0: 제 방송이 아주 작지만 마음의 여백이 되어 쉴 곳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방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평소 제가 끄적였던 일기장의 문장들과 고심해서 고른 음악들이 전파를 타고 청취자의 마음의 방 안으로 스며들어 나만의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공감해 드리고 싶은 작은 소망으로 이 노래를 담아보았습니다.
1: 그러니까요. 원래 그 보현님 방송을 들으면은 노래를 선곡하시고 나서 가사를 읽어주시는데 그 가사하고 정말 잘 맞아 떨어지는 걸 항상 되게 생각하시는구나를 느꼈는데 이번 선곡에서도 또 그거를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 제작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희로애락에서는 시민 제작자 주홍님, 보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두분 끝으로 오늘 방송 참여 소감과 앞으로의 방송 계획도 이야기 부탁드려요.
0: DJ석을 제가 잠시 저 혼자만 하다가 이렇게 초대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떨림마저도 되게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제 마음 그늘터를 하면서 화려하게 꾸며지고 뭐 겉으로 좋은 방송보다는 저의 잉크 냄새가, 저의 볼펜의 냄새가 묻어나는 솔직한 문장들로 꾸며 나가고 싶고요. 그리고 잔잔하게 여운이 있는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방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저의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제작 뒷이야기들과 과정을 같은 제작자들과 함께 수다를 통해 나눌 수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제작하면서 좀 무언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또 방송 제작하다 보면 컨셉이 약간 흐트러지기도 하고 계획 대로 좀잘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더 생각이 더 많이 나네요. 앞으로는 좀더좀 정비를 하려고 해요. 정비해서 더 나은 방송으로 또 청취자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2: 오,
1: 네,
2: 네, 말씀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전주 공동체 라디오 시민 제작자 주홍님, 보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가지고 저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밤의 음악제는 목요일 오후 8시, 보현심의 마음 그네터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방송도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공식 마무리 멘트 또 해야겠죠?
2: 그래야죠잉?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방송국이니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마음 편하게 연락,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잉? 다은님, 방송국 위치가 어디죠?
1: 네, 전주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요, 전주역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덕진구 백제대로 825, 4층에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에서 들을 수 있고요, 유튜브와 앱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2: 네,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락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1: 예.
2: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3: 오늘도 재밌...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언제나 남자는 이런 식, 언제나 여자는 저런 식. 진심을 다해서 한 말이 너에게 나쁜 남자의 멘트로 들리겠지. 또 규칙을 정해 우린 이러지 말자고 알아갈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벽을 쌓고 성급해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들. 넌 벌써 나를 평가하는 친구들. 더 천천히

8월 17일 연휴입니다. 어떻게 즐겁게도 다들 지내고 계신가요? 월요일날이 쉬는 날이라 보면 나름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생각한 만큼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재밌으길 바라면서 오늘은 놀자.

제니, 스티브 페리 함께 부르는 거죠. 세퍼럿 웨이스로 오늘은 놀자 문을 열었습니다. 즐겁다는 것은 그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뇌는 단순해서 내가 즐겁다 하면 즐거운지 안다고. 이 몸하고 뇌하고 좀 따로 노는 건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저기 잠을 자야만이 뇌도 청소가 되고 한다고 그래요. 잠자는 그래도 뭐 잠도 너무 많이 그 자고 그게 아니고 진정한 잠 그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미녀는 장꾸러기가 아니라 뇌가 깨끗한 사람은 장꾸러기라고 생각합니다. 더위가 한풀 걷기로 하니까 모기가 기승들이던 이런 제 헛소리도 기승을 부리는 거네요. 티처즈입니다. Get back.

터치드 겟백 듣고 왔습니다. 휴가의 끝물이기도 하고 뭐 연휴의 끝물이죠. 지금 이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간 분들이 더 많은 건지 아니면 야, 나 정말 잘 놀았다. 뭐냐면 근데 사실 잘 놀았다고 마음은 잘 놀았지만 항상 아쉬움이 남는 거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재밌게 놀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블랙홀입니다. 피처링 반수미, 이 몸이 죽고 죽어.

네, 블랙홀. 우리나라 뭐 메탈의 자존심이죠. 블랙홀과 명창, 방수미 명창이 만나서 나온 앨범이 소름이에요. 근데 이 노래 듣고 있다 보면 정말 소름이 쫙 끼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국악과 만남들이 너무 새로운 장르를 이런 걸 떠나서 음악이 너무 좋은 음악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한곡더 들을까요? 안혜은입니다. 창기.

네, 안혜은 창기입니다. 뭐 안혜은 목소리가 워낙 독지문 같은 가수잖아요. 해서 뭐 문어 이야기하고 했던 그런 목소리가 이 앨범이 호러를 표방한 가사가 좀 섬찟하죠. 음악 분위기도 좀 그렇고 해서 말하는 이제 상규 산군이란 것은 이제 호랑이를 뜻하잖아요. 네. 아, 마지막 여름에 어울리는 노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이 노래보다 저는 이 노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항구였어. 그야말로 연락선 성창가에서 돌아올 사람 없을지라도 슬픈 백구동 소리를 들어버려 첫사랑 그 소년.

네, 최백호 낭만에 대하여. 아, 너무나 이제 이 노래가 예전에는 뭐야 재미로 불렀었는데 슬슬 이 가사가 가슴에 와닿고 제뭐 도라지 스킬을 한다는 것 자체도 아, 새빨간 립스틱에 빅마마입니다. Break Away.

네, 빅마마 브레이크웨이 들었는데 노래를 툭툭 끊기네요. 이게 여름 마지막 심통을 부리는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코입니다. 행복한 날을.

FM 93.5MHz 전주공동체 라디오 너튜브 전주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네, 5월 5일 에코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많은 일이 지나간 후 이제야 음악 신청을 합니다. 징크로치 타임미너 배틀, 위대한 쇼맨의 This is me, 위대한 쇼맨에서 삽입곡이죠. 그리고 벤슨 부은의 고스트타운, 이렇게 세 곡 신청하셨습니다. 아,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시간을 병속에 담아두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런 생각은 한 번씩 해보네요. 시간이 흘러가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이게 화양연화라고 하죠. 그 시간을 담아놓고 싶으신 건지. 일단 노래 세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징크루치 타이밍 오브 배틀.

Time in a battle. This is me. Ghost Town까지. 세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소영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놀자에서는 신청곡 사연 받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나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 오늘은 놀자 들으시면은요. 거기 뭐 댓글 남기셔도 되고요. 이 부분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있거든요. 찾아서 신청해 주시면 한 달에 한 번. 저기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나루 역사 문화 연구소 강영훈 소장님께서 선정하신 도서 선물해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디입니다. 너를 그리다.

라디, 너를 그리다 듣고 왔습니다. 여름 휴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연휴 마지막이고 휴가에서 그런지 예, 노래도 잠시 한 번씩 쉼이 있다 나오네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아, 정은지입니다. 파도.

네, 장은지 파도였습니다. 한곡더 듣고 올까요? 에스파입니다. 이스퍼. 아, 이플래시. 네, 이플래시.

이플래시 에스파였습니다. 오늘은 놀자 마치셔야 되는데 노래가 중간에 쉬어서 한 박자 쉬어서 나오는 묘한 현상이 지금 그거 좀 맞춰서 좀 하려 했는데도 잘 안 되고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놀자 마지막 곡으로요. 80s 배드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의 방송은 배드입니다. 연휴 마지막까지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마지막 곡 80s 배드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끝이 없는 거야.
5: 붐! 안녕하세요. 독립영화 분 온다. 독분 왔습니다. 저는 제인.
4: 닉.
5: 잭입니다.
4: 저희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5: 네, 저희 7월을 뛰어넘고 8월 독부문으로 돌아왔죠?
4: 8부문.
5: 네, 7월 저희 1주년 기념 독부문 했는데 왜 뛰어넘었는지 누가 말해주실 수 있어요?
4: 에어컨을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5: 네, 저 알아요.
4: 누구예요?
5: 캐리어 씨.
6: 예. Yeah.
4: 캐럿?
5: 캐리어.
4: 아, 캐리어 씨가 그 발명하셨어요?
5: 네.
6: Yes.
4: 그분이 잘못했습니다.
5: 네.
6: 맞아요.
5: 저희가 스튜디오 일정이 안 돼가지고 니게 스튜디오에서 했는데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었더니 아예 들을 수 없는 지경이 돼가지고.
4: 하지만 아픈 상처는 있고 일어난 8부문입니다.
5: 네.
4: 너무 더워요.
5: 아, 너무 더워요. 진짜로.
6: 아, 진짜 너무 더워요.
7: 죽을 것 같아요.
5: 진짜. 요즘 뭐하고 사세요, 다들?
4: 제인부터 한번 해주세요.
6: 예스.
5: 저는 최대한 더위를 느끼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4: 오. 오. 수련? 그러니까 마음을 먹은 건가요?
5: 아니요.
4: 어떻게 하죠?
5: 최대한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아하.
4: 이게 제인이 아까 제인이랑 밥을 먹고 왔는데 되게 예민하고 좁고
5: 되게 좋다고?
4: 좀 사람이 폐쇄적이게 되었더라고요.
6: 맞아요.
4: 그 이유에 답을 찾았네요.
5: 아니요. 제 방은 정말 활짝 열려있고요. 그리고 근데 솔직히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나갑니다.
4: 그럼 나가는 건데요?
6: 뭐야?
4: 나가서 뭐 하시는데요?
5: 나가서 할 일을 하죠.
6: 무슨 할 일이요?
5: 할 일이 없는데 할 일이 많아요.
4: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전부 다 모순 덩어리네요.
6: 그니까요.
5: 덩어리요?
4: 네.
5: 근데 다 공감하실걸요? 할 일이 많은데 없고 없는데 많아요. 공감하시나요?
6: 잘 모르겠는데.
5: 진짜요?
6: 네.
5: 아, 아쉽습니다.
4: 얼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캐럿은 말을 했겠죠. 캐럿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5: 캐럿은 완전히 공감했을 거예요.
4: 그러겠죠.
5: 네. 맞아요. 이게 그 습관성 공감이 아니라 진짜 공감.
4: 저는 다들, 요새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6: 와우.
5: 몇 번 하셨어요?
4: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다. 사실 반절로 한 거죠.
5: 네, 반절 몇 번 하셨어요?
4: 그러니까 이제 11월 28일에
5: 아, 지금 말이 11월 조금 길지 않아요? 28일이요?
4: 남원 춘향 그 마라톤 대회를 저희 모두가 독부문이
5: 맞아요. 독부문 마라톤 개최가 하거든요.
4: 그때 또 릴스 계획해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다들 잘 지켜봐 주시고 아무튼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하프 마라톤을 신청했거든요. 저는
6: 와우.
4: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신청을 해서 열심히 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세병호에서 저를 보신다면은 제가 영화 쿠폰 한 장 드리겠습니다.
6: 진짜요?
4: 그럼요.
5: 진짜요?
4: 그럼요.
5: 찾아가요, 저희는.
6: 저 무조건 가요.
4: 네, 찾아보세요.
5: 공짜 영화잖아요.
6: 공짜 영화.
4: 아니,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만. 아,
5: 저희는 포함이 안 돼요?
6: 저희는 시청자 아닌가요?
4: 안 되죠.
5: 내가 듣고 있었다면? 아, 진짜 근데 되게 후하시다.
4: 그럼요. 덕분에 발전을 위해서라면.
6: It's good.
5: 화이팅 하시도록
6: 화이팅입니다.
5: 네. 우리 다 같이 화이팅을 해야죠, 그렇죠?
4: 하나, 둘, 셋, 화이팅!
5: 화이팅! 우리 다 같이 독부모 마라톤의 부흥을 위해
4: 맞아요.
5: 열심히 예스. 맞아요. 네, 뛰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6: 열심히 하겠습니다.
4: 네. 파이팅. 목표 있으세요, 잭?
6: 목표요? 저도 근데 대회는 한 번도 안 나가봐가지고.
4: 어, 그러니까 막 하프 마라톤 뭐 몇 시간 안에 하겠다. 뭐 이런 거?
6: 근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저 페이스 맞춰서 완주하기.
5: 와, 그냥 혼자 갑자기 쌩 가가지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4: 그니까요.
6: 그 정도는 아니에요.
5: 뭐, 단톡방에다가 아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 아닐까요?
4: 독부몬 킵초기.
5: 뭐, 다시 말씀해주세요.
4: 독부몬 킵초기.
6: 킵초게.
4: 킵초게.
6: 킵초게.
5: 다들 킵초게를 아시나요?
6: 진짜 대단한 사람.
4: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5: 근데 독부몬은 또 킵초게가 있다면서요.
4: 맞아요. 바로 제게 근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5: 네.
6: 저는 저도 집 밖에 최대한 안 나가려고 했거든요. 더위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루틴 딱 하고.
5: 모닝 루틴 들어볼까요?
4: 모닝 루틴 뭐예요?
5: 들어봐야죠. 밥, 모닝 루틴.
4: 밥, 잠, 롤.
6: 아, 아니죠.
5: 밥잠 롤?
6: 밥잠 롤은 뭐야?
5: 밥 먹고 뭐, 잠 잤다가 롤 하기?
4: 뭐 그런 거 아니에요?
6: 아, 저 와우. 게임 안 해요.
5: 와우.
6: 저의 모닝 루틴.
4: 네.
6: 저의 신체와 정신을 일깨우고 시작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일어나자마자
4: 명상?
6: 알람 소리 다섯 번 이내에 바로 일어나서
5: 네?
4: 다섯 번 이내면은 좀 알겠습니다.
6: 스트레칭
4: 오 진짜요?
6: 하고
5: 네.
4: 오.
6: 기지개를 딱 펴고
5: 네.
4: 오.
6: 커튼을 열고 이불을 개고
5: 네.
6: 물을 싹 마시고
5: 오. 네.
6: 한 3분 정도 냉수 샤워를
5: 진짜예요?
6: 네.
5: 진짜예요?
4: 네.
6: 해주면은
4: 네.
6: 오늘 하루 못할 게 없다.
5: 제니예요 제니.
4: 좋다.
5: 대박 제니.
6: 못할 게
4: 없다. 아, 제니가 이렇게 해요?
5: 제니가 그 냉수 그걸 한대요.
6: 아, 근데 진짜 좋대요.
4: 근데 냉수 샤워는 진짜 좋은 것 같아. 나도 여름 되고 나서
5: 그 세포를 탁 깨운다는데요. 네.
6: 그리고 도파민이 제일 많이 도는 활동이래요.
4: 오.
5: 대박이야. 여름 되고 나서?
4: 응, 여름 되고 나서. 그러니까 항상 그 샤워를 하고 나서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해보자. 해서 그 마지막, 그러니까 샤워는 그냥 포스처럼 하고 마지막 30초 정도만 냉수 샤워를 하면은 괜찮대요.
6: 맞아요.
4: 그러니까 완전 괜찮더라고요.
5: 그럼 나가기 직전에 냉수 샤워를 하고.
4: 이게 냉수
6: 샤워?
4: 냉수 샤워. 뭐 이런 거요?
5: 냉수 샤워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4: 맞아요, 맞아요.
5: 준비 다 끝낸 다음에 냉수 확 끝난다.
4: 아니야. 그러니까 그
6: 샤워 마치기 전.
4: 샤워 마치기 전.
5: 아, 우와.
4: 괜찮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5: 그러면 그 뒤에 진짜 땀이.
4: 안 나요. 그러니까 몸에 열이 싹 내려가니까.
6: 맞아요.
4: 좋더라고요.
5: 대박이네요. 여름 나기 꿀팁이네요. 또 모닝 루틴 다음에 뭐 하세요?
6: 근데 막상 그러고 하는 건 없고.
5: 진짜요?
4: 아, 그래요?
5: 그럼 계속.
4: 그러고 다시 이제. 친구 보여요?
6: 아니요. 그건 아닌데.
5: 그 펼쳐진 친구 안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건가요?
6: 아니요. 그냥 뭐, 하는 날에는 출근하고, 안 하는 날에는 그냥 정신 수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4: 근장에서 그럼 뭐예요?
6: 근장에서요?
4: 네.
6: 근장에서는 그냥.
5: 꿀 빨아요.
6: 네, 맞아요. 꿀 빨아요.
4: 진짜요?
5: 책 읽고 막 이러는데요?
6: 맞아요, 맞아요.
4: 좋네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바다를 가야 돼요.
5: 아, 바다 갔다 오셨어요?
4: 저 엊그제 토요일날 엄마랑 이제 어머니 모시고
5: 네.
4: 변산 해수욕장 다녀왔습니다. 사람 엄청 많아요.
5: 진짜 많을 것 같아.
4: 사람 엄청 많은데 그 군산식당이라는 데를 갔거든요. 변산에 네. 있는 군산식당.
5: 네.
4: 거기가 그 블루리본을 5년 연속 받은 백반집이거든요.
5: 와우.
4: 저는 꽤나 맛있었는데
5: 네.
4: 거기 이제 조기를 먹었거든요.
5: 네.
4: 조기에서 그 지느러미 부분이 있는 거예요.
5: 네.
4: 그래서 그 지느러미 부분을 보는데
5: 네.
4: 아 맞다. 아 이번 달 영화 지느러미지 하고 지느러미 소개를 시작해 볼게요.
5: 와.
4: 와우.
5: 완벽했네요.
4: 난 푸른 바다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검은 빗방울이 입 안으로 떨어졌다. 뚝, 뚝, 뚝. 오염된 바다를 막고 있는 4,000km 장벽에 둘러싸인 금밀의 통일 대한민국. 유전적 돌연변이로 인해 지느러미가 생겨난 오메가. 오메가를 감시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인간. 어느 날 오메가 한 명이 구역을 이탈하고 공무원 수진이 뒤를 쫓게 되는데...
6: 와
4: 점점점 영화의 그 줄거리입니다. 제가 초반에 이렇게 읽은 이유는 영화에서 이제 그 나레이션이 이런 말투의 나레이션이 쭉 흘러가요.
5: 맞아요.
4: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렸을 수도 있다.
5: 아 그렇겠다.
4: 어떻게 이 나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만 호셨어요? 부르셨어요? 두 분? 잭부터?
6: 저 딱히 그냥 평범하게 세계관 설명이구나.
5: 저는 그 나레이션 때문에 이 영화가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딱 그 적절한 분위기를 다 깔아주고 시작하지 않나.
4: 맞네. 좀 맞아요. 분위기 조성하는데 좀 귀 있었던 것 같네요.
5: 사실 그 내용은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쵸?
6: 맞아요.
4: 맞아요.
5: 근데 그냥 그 말투. 와.
4: 좀 관객들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저의 이걸로 인해서.
5: 근데 진짜 잘 따라했어요.
6: 맞아요.
5: 저도 오늘 그 준비하면서 이거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4: 진짜요?
6: 와.
5: 완전 바로 딱 잘했네요.
4: 다 좀 배웠죠.
5: 진짜.
6: 역시.
4: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보기 전에 이번에 쿠팡 논란 있었던 거 아세요?
5: 쿠팡 논란?
6: 쿠팡 논란이요?
4: 쿠팡에서 그 쿠팡 상담사가 이런 말투로 고객 응대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게시물을 봤거든요. 근데 이 말투랑 진짜 되게 비슷해가지고 자꾸 이 말이 떠오르면 그 쿠팡 상담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
5: 지느러미 보신 거 아니에요?
4: 그런가? 그거를 보고 감명 깊으셨나? 진짜 그럴 정도로
5: 따라해주시면 안 돼요?
4: 아니 그 비슷했어요 진짜 이렇게.
5: 아 진짜 왜 그러셨을까? 기분이 너무 불쾌했을 것 같아요.
4: 아무튼 저는 그거 포함해서 네. 좀 저의 별점은 3점.
5: 이 나레이션에 대한
6: 갑자기요?
4: 아니 뭐 그
5: 나레이션에 대한 별점이요?
4: 아 아니요
6: 영화 전체 벌써요?
5: 너무 기습으로 나오신다.
4: 좀 준비를 조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좀 썰 풀다가
5: 진짜 제이어가지고
4: 지느러미 이렇게 넘어가고 거기서 이제 그 이 말투 얘기하다가 별점 바로 가야겠다 했는데 지금 좀 성급했던 것 같네요.
5: 아니, 니기 지금 제이어서 저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지금 달려 나가고 있거든요.
4: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밖에 준비를 안 해가지고
6: 회심의 일격이었네요. 네.
4: 맞아요.
5: 니기 3점 준 이번 달의 영화 박세영 감독의 지느러미입니다. 닉은 몇 점 주셨어요?
4: 잭이요?
5: 잭은 몇 점 주셨어요?
6: 저는 조심스럽지만 2.5점.
4: 독부모 거의 최하 점수 아니에요? 잭에? 독립영화
5: 진짜요?
4: 러버.
5: 진짜 최하예요? 원래 조금 짜잖아요.
6: 응? 아니요.
5: 조금 짜요.
4: 아니요.
6: 저 그 꽃놀이 간다가 그랬던 것 같은데.
5: 꽃놀이 간다 몇 점이었어요?
6: 1.5점이었나?
5: 진짜?
4: 이번에
6: 안 들으시겠죠?
4: 그 이동진 그 올라왔잖아요 블로그에.
5: 아, 네.
4: 3.0.
6: 3.0.
4: 3.0은 뭐였지?
6: 뭐였죠 그게? 뭐 기싸움 그건.
4: 아,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5: 4. 호프랑 같네. 아. 대박이다. 저는 호프랑 같은 동진 평론가님께서 준 호프랑 같은 4점을 드렸어요.
6: 와.
5: 지느러미.
4: 그러면은 본인은 호프 몇 점이신데요?
5: 호프요?
4: 네.
5: 호프 3.5 아니었나요? 우리 저번에 호프 얘기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6: 맞아요. 3.5셨던 것 같은데.
4: 그러셨던 것 같아요.
5: 다들 호프 몇 점도 한번 들어볼게요.
4: 4점입니다. 4점.
6: 저는 2.5점입니다.
4: 와우. 지느러미 꼴 호프.
5: 호프. 아 맞네.
6: 그렇게 하면 안 되죠.
4: 맞아요. 맞아요. 개인의 그 취향인 거니까.
5: 그렇죠.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팩트만 말했어. 저 호프 3.5였어요. 호프 4?
4: 호프는 네. 명작입니다.
5: 동진 평론가님이랑 같은 점수를 주셨네요.
4: 제가 먼저 했어요. 저는 개봉날 보고 개봉날 바로 4점 눌렀습니다.
6: 아 진짜요?
5: 동진 평론가님은 시사회에서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4: 근데 평점은 일주일 정도 뒤인가 주세요.
5: 맞아요. 늦게 맞아요, 해주세요.
4: 맞아요.
5: 그리고 그 예고하셨어요. 평점 주기 전에
6: 파이아키아
4: 맞아요, 맞아요. 응.
5: 그리고 블로그에도
4: 언택트 톡
5: 이곳은 곧 막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날 것을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4: 오, 똑똑하시니까
6: 인정.
5: 그러니까.
4: 아무튼 저는 호프 4점이었고 네. 제가 호프가 좋았던 이유는
5: 네.
4: 시네마.
6: 시네마.
4: 앱솔루트 시네마. 앱솔루트 시네마인가?
6: 앱솔루트 시네마.
4: 앱솔루트 시네마. 시네마. 마틴 스콜세지가 네. 하셨던 것처럼 앱솔루트리 시네마.
6: 와우.
4: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6: 느꼈습니까?
4: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뭐 저희 개인 취향인 거니까.
5: 이게 지금 호프 논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꾸 맞아. 말을 하고 스스로를 감싸버리네요.
4: 그런가요?
5: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말하면 되는데 개인의 취향이니까 저의 취향이니까
6: 인정.
5: 이렇게 되는
6: 소신대로 네. 사십시오.
4: 아니
5: 저 존나 재밌었습니다.
4: 아니, 존나 재밌었어요 저.
5: 네.
6: 예스.
4: 예스 재밌었어요. 뭐 그래. 근데 뭐
5: 봐봐 근대하는 게 근대. 있잖아요.
6: 이 방어 기제.
4: 근데 이제 그 아무튼 뭐 별점을 낮게 주신 분들도 이해는 해요 저는.
5: 아 잭을 이해한다.
4: 잭을 이해는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
6: Why? Hey, why?
5: 와 거리두기 4단계.
6: 거리두기 4단계죠.
4: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도 우리의 만남을 막을 순 없어요.
5: 와
6: 와우.
5: 거리두기 4단계 해가지고 생각난 게 이 지느러미 배경에 코로나가 있었다고 하죠?
6: 맞아요.
5: 끝이에요? 아는 것 좀 말해.
6: 아
5: 코로나가 배경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6: 맞아요, 맞아요.
4: 그러면은 그 다들 코로나 거리두기 때 네. 어떤 감정이셨어요?
5: 어떤 감정?
4: 네.
5: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을 때?
4: 맞아요.
5: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답답했죠.
4: 그러니까 또 똑같은 말 하시네요. 1 더하기 1은 2다.
6: 기본적인
4: 제가 저번 타임도 항상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A는 B고 뭐 B는 C다.
6: 진짜.
5: 저 엄청 나가 놀고 싶어 하는 스타일 아닌데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나가고 싶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4: 아무튼 저는 코로나 거리두기 때 네.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
6: 아 진짜요?
4: 군대 때 있었던 터라서
6: 아하.
4: 사실 그 이 오메가의 심정을 저는 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6: 아 진짜요?
4: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오메가는 그러니까 저는 이 초반 5분을 못 봤어요.
5: 거기 세계관 다 있는데?
6: 진짜 그러니까 중요한 장면 다 있는데
4: 그거를 이제 못 듣고 들어가니까 자꾸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초반에는 세계관 설명 다 했을 텐데 근데 약간 인스타로나 이런 데서는 좀 너무 많이 봤어 예고편을. 그래가지고 조금 이 영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좀 동떨어져서 느꼈다. 그래서 조금 몰입이 살짝 덜 됐지만서도 그 여기에서 제가 생각한 제가 5분 보지 못했지만 생각한 그거는 오메가들은 이 오메가의 그 돌연변이가 발현이 된 거잖아요. 맞나요?
5: 맞아요.
6: 네.
4: 근데 그럼으로써 이제 사람들은 이 사람 그거다. 오메가다. 추방시켜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 이게 된 거잖아요.
6: 맞아요.
4: 저는 그 코로나도 걸려봤고 코로나 걸려보셨어요?
5: 다 걸리지 않았어요?
4: 네. 아, 진짜요? 네. 코로나 때 그 언제쯤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심할 때 아니면 좀
5: 격리할 때.
4: 격리할 때?
5: 근데 막 그 1인실로 격리하고 이런 거 말고 자가 격리 그 재택에서 하는 거 그때쯤? 저 심지어 두 번 걸렸어요.
4: 진짜요?
5: 그래서 그 졸업작품
4: 네.
5: 그 복학하고 졸업작품 준비 막 하려고 할 때쯤에 코로나 걸려서 그 자가 격리 막판이었거든요? 제가 자가 격리 끝나니까 이제 자가 격리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4: 진짜요?
5: 너무 좋더라고요.
4: 뭐가요?
5: 집에 박혀서 학교도 안 가도 되고 그리고 사실 시나리오를 친구들한테 뿌려야 되잖아요.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밀어도 되는 그런 이유가 생겨서 아무튼 자가격리 하는 시즌에 걸렸는데 왜요?
6: 뭐가요?
4: 저도 그랬는데
5: 네.
4: 진짜 그 되게 저는 별로 안 아픈데
5: 네.
4: 사람들이 이제 와 코로나래. 거의 뭐 죽여야 된다.
6: 이 시선.
4: 그리고 진짜 그 한창 그때 당시에는 다들 좀 그랬지만 그 한 명 이제 코로나 확진자 동선
5: 맞아.
4: 보면서 아팠으면 집에 있지 그랬냐. 왜 다 이렇게 그 돌아다니냐. 이렇게 막 뭐라 하고 그러셨잖아요.
5: 맞아요.
4: 지금 와서 보면 조금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했나?
5: 근데 이게 누가 죽어가고 그러니까 맞아요. 좀 그때는 크리티컬 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닌가.
4: 아무튼 이 그 오메가
5: 오메가가 돼보셨구나.
4: 그쵸. 오메가의 감정을 느껴봤죠.
6: 느꼈다.
4: 표정 뭐죠? 봤어요?
6: 저 봤어요.
5: 맞아 맞아. 맞아요. 오메가가 돼보셨다.
4: 맞아요.
5: 어떠셨어요?
4: 아, 했잖아요. 뭔 소리야?
6: 했잖아요, 계속.
4: 뭔 소리야?
6: 뭐야?
4: 그 여기에서 인물 중요한 인물이 세 명 정도 나옵니다.
5: 맞아요.
6: 맞아요.
4: 수진 씨.
5: 네.
4: 그리고 미아 씨.
5: 네.
4: 그리고 오메가 씨.
5: 네.
4: 수진 씨는 그 여러분들이 예고편이나 뭐 이런 데서 보셨던 그 노란색 옷 입고 계신 공무원 분이시고요. 미아 님은 실내 낚시터가 나오거든요. 희망 뭐였죠? 희망 소망인가?
5: 맞아.
6: 아, 어, 맞아요.
4: 희망 소망 낚시터. 희망 소망 낚시터에 있는 희망 소망 낚시터 안에서
5: 희망 소망 낚시터에서 일하는
4: 직원.
5: 네, 직원이자 오메가의 딸. 사실 오메가죠.
4: 맞아요.
6: 맞아요.
4: 그리고 그 이 사람을 찾으러 오는
5: 다른 오메가.
4: 다른 오메가. 이 세 명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사실은 막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막 설명 짓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서사가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5: 맞아요.
4: 뭔가 얘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스토리 이런 게 아니라 좀 진짜 느껴야만 하는 영화라고 해야 되나?
5: 그냥 간단하게 오메가를 그냥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맞아요. 오메가는 도망치고 잡히지 않으려고 하고 오메가를 그 인간은 사람은 오메가를 잡으려고 하고
4: 그러니까요. 아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5: 아 그러니까 설명드린 거잖아요. 여기 관객 그 청취자분들
4: 나 모르시니까. 진짜 화가 날라 그래. 또 진짜
5: 아니 청취자분들 모르시니까 다시 말해드린 거잖아요. 아,
4: 그런가요?
5: 네, 저 보충 설명한 겁니다.
4: 오케이 알겠습니다.
5: 세계관이 되게 특이하지 않았어요?
6: 맞아요.
5: 통일 대한민국이었어요. 모르시죠?
4: 그 초반 5분 좀 설명해 주면 안 돼요?
5: 초반 5분. 근데 초반 5분이 그런 거예요. 그냥 통일 대한민국이 이 배경이고 오메가 그 장벽 우리
6: 맞아요.
5: 남북 장벽이 있잖아요. 그게 남북이 아니라
6: 바다랑
5: 바다로. 육지 그 장벽이 있어요. 바다가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근데 그 바다 그 오염들을 막 수거하고 이렇게 하는 그 노동이 오메가를 하는 거예요.
6: 네.
5: 오메가한테 시키는
6: 시켜서.
5: 거예요. 그래서 그 장벽 안에서 그 노동 시간이 끝나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 계약된 오메가들을 검사하고
6: 소독하고
5: 막 되게 하찮게 여기고 이런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6: 맞아요.
5: 그래서 오메가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고 이 세계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그래서 크게 뭐 엄청난 그런 건 없어요. 아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그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모아놓고 보셨어요?
4: 봤던 것 같아요.
5: 그 오메가는 지느러미. 오메가
4: 아 그건 안 봤어요.
5: 지느러미에 독이 있다.
4: 봤던 것 같은데.
5: 뭐지?
6: 뭐야?
5: 오메가는 오메가 보셨어요?
4: 그 장윤 배우님께서.
5: 맞아요.
4: 에이. 아, 봤어요, 봤어요.
5: 네, 그게 사실 그냥 세계관 설명 집합체인 것 같아요.
6: 맞아요.
4: 아,
5: 그
4: 그래요?
5: 신이. 별거 없었습니다.
4: 근데
5: 많이 봤는데요?
6: 그니까요.
4: 되게 그 열심히 만드셨을 텐데 별거 없겠다뇨.
5: 아니.
4: 아. 그 67분 중에 5분이면은 진짜 되게 10분의 1. 5%.
5: 아니, 그 5분, 5분씩. 5분 아닌 것 같아. 1분 늦으신 거 아니에요?
4: 아니에요.
5: 정확히 5분 늦었어요?
4: 네.
5: 근데 나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5분을 늦게 간다는 것부터가 진짜 태도 불량 아닌가요?
4: 근데.
6: 그것도 맞네요.
5: 심지어 어디서 보셨어요?
4: 디독.
5: 디독은, 디독 그거 하잖아요. 광고 10분 하잖아요.
6: 맞네.
4: 아니에요.
5: 15분 늦은 거예요.
4: 안 해요. 안 해요.
5: 안 하나요?
4: 지독 안 해요.
6: 아 근데 그 앞에 트레일러 앞에 뭐 틀어주긴 하잖아요.
4: 아 그거. 그러면 한 3분 정도 3분 그랬나 보다. 네.
5: 그럼 총 8분?
4: 아니요. 그러니까 앞에 2분 정도 그걸 틀어주시니까 맞아요. 한 3분 정도를 못 본 것 같아요.
5: 아 그렇겠구나.
4: 근데 그럼에도 딱 들어가자마자 좀 압도가 되었다.
6: 맞아요.
4: 사실 이게 그 맞아요. 색감에서 강렬한 이미지에서 오는 것들이 좀 대부분이잖아요.
6: 맞아요.
4: 영화를 영화에 딱 그 느낌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잭 말씀해 주세요.
5: 한데
6: 예
4: 말씀해 주세요.
6: 영화의 뭐
4: 색 관해서
6: 색이요.
4: 네.
5: 룩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먼저 앞권인 그런 거잖아요.
6: 맞아요. 뭐라 설명해야 되지 이걸 근데 이 룩이 바다나 아니 잿빛이다.
5: 잿빛.
6: 네. 잿빛이고 뭐 사람의 피부 톤이나 이런 걸 알아볼 수가 없고 그냥 세상 자체가 진짜.
5: 디스토피아.
6: 네, 디스토피아. 포스트 아포칼립스.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식의 붉은색이랑 검은색 위주로 색이 의도적으로 엄청 막 뭉개셨더라고요.
5: 맞아요. 그, 봤는데, 제작비 이슈도 있고, 막, 많이? 빨리! 찍는 게 모토셨대요. 이 영화 영화 현장에서의 그래서 막 그냥 여기 가다 찍고 저기서 또 찍고 막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도 많이 끼고 근데 그게 너무 잘 어울려서 오히려 괜찮은 것들을 다운그레이드 시켰대요.
4: 아예 안
5: 이 질감을 위해서. 그래서 되게 그 4K겠죠?
4: 저희가 영화 본 거예요? 영화관에서 본 거예요?
5: 네.
4: 영화
5: 그러니까 4K로 찍긴 하셨겠죠?
4: 아, 그랬을 것 같은데요.
5: 근데 않을까요? 그런 거 치고 되게 안 깔끔하잖아요.
6: 맞아요.
5: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의도하셨다고 하더라.
4: 계속 그 포커스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6: 아, 맞아.
5: 맞아, 맞아. 근데 잘 어울리잖아요.
4: 맞아요.
6: 맞아요, 맞아요.
5: 사실 그 그냥 나간 거 같은데 사실 나간 거잖아요.
6: 네.
5: 포커스 나간 건데
4: 로또하셨겠죠.
5: 이해가 돼.
4: 박세영 감독님이라면
6: 크게 막 거슬리지 않는.
5: 박세영 감독님의 GV를 보셨나요?
4: 아
5: 제가 GV를 봤는데요.
4: 네.
5: 근데 그 GV 보기 전에 다른 영화들이 많으시잖아요.
4: 네, 그죠.
5: 그거에 GV를 본 분들이 저한테 말해주길 그 되게 신기한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 했어요.
6: 뭐죠?
4: GV 때?
5: 응. 네. 뭔가 질문을 하면 정말 예상 못할 답변들을 막 하신다. 근데 GV 정말 갔는데 그 만약에 뭐 포커스가 뭐 이렇게 막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거는 뭐 어떤 뭐 의미일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한다 치면은 되게 그 평온한 얼굴로 그냥 나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세요. 근데 모든 질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막 그 카메라 뭐 렌즈는 왜 이런 걸 쓰셨나요? 아 돈이 없어서 뭐 옛날 거 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포커스도 그냥 나간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일리가 있죠.
6: 완전 막 되게 치밀하게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시기보다는 진짜 완전 자기 감각에 맡겨서 하시는 느낌인가요?
4: 그러신 것 같아요.
5: 그러신 것 같아요.
4: 근데 저는 영화 보다가 조금
5: 네.
4: 소신발언.
6: 와우. 지금이다.
4: 아 솔직히 조금 거슬렸던 거.
5: 네. Yes. 네.
4: 그 보조 출연분들의 네. 대사가
5: 네.
4: 아, 너무 어색해요.
6: 인정합니다.
5: 어떤 신에서요?
4: 그
5: 낚시터? 오메가?
6: 그냥 뭐.
4: 오메가. 그 일단은 그 어떤 화이트보드 앞에서. 공무원이랑 공무원 선배랑 얘기할 때 공무원 선배가 말하는 게 되게 그 평소문으로 거의 진짜 그 그냥 감독님이 말씀 좀 너무 고풍인가? 아 솔직히 전 그렇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너무 그게 조금
5: 비전문 배우 같았다.
4: 비전문 배우 같았고 이거를 차라리 후시를 더 따도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거슬렸습니다.
6: 맞아요. 대사 전달이 안 되는 게 좀 몇 개가 있더라고.
5: 맞아. 네. 사운드 안 되는 게 좀 있었죠.
6: 네.
4: 그리고 그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운드 너무 크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6: 마지막이요?
5: 그 영화관이 그런 달라가지고 모르겠네요.
7: 그런 것 같은데.
5: 마지막에?
4: 아무튼 저는 그냥
5: 안 들리는 게 많다. 아 소리 지를 때?
4: 아 이게 그 전에도 그냥
5: 많이 컸어요?
4: 많이 커가지고 일부러 의도하신 건가? 했는데 좀 영화관 컨디션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5: 맞아. 다른 리뷰들에서는 그 대사 전달이 안 될 정도로 잘 안 들린다.
7: 맞아.
5: 라는 말들이 많았어요.
4: 아 진짜요?
5: 근데 사운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막 앰비언스 없이 진짜 정적의 신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아, 기억하세요?
4: 네.
7: 네.
5: 영화관에서 진짜 그 침도 삼키면 들릴 것 같은 정적이 꽤 있었어요.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4: 저도 그 막신에서 그러니까 그 전신에서는 그 시위대 소리 막 나오고 피아노 소리 계속 그 나오고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공무원분이랑 그 미아랑 둘이 눈 마주치면서 계속 정적이 있잖아요. 전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원래 2.5점이었는데 3점으로 올라갔었어요.
5: 와우.
7: 와우.
5: 진짜 뿌듯하시겠다.
4: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 감독님 글 몇 개 좀 읽어봤는데 그 그냥 어떤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딱 그게 그 순간이었어가지고 인정.
5: 목표를 달성하셨네.
7: 그리고 또 정적도 정적인데 그러다가 그 낚시터 가면은 트로트 음악 느리게 막 하고 막 되게 아방가르드하게 편곡해가지고 막 틀어주잖아요.
5: 맞아요.
7: 그것도 분위기랑 너무 잘 섞여가지고
4: 진짜 무서워요.
7: 네. 무섭기도 하고 뭔가 빠져들게 되고
5: 그 애국가도 그
7: 아, 그 옛날 버전으로 부르지 않나요?
5: 그 옛날 버전이에요?
7: 네.
5: 그 스승의 은혜 아닌가?
7: 맞아요. 그게 아마 일제강점기 때 처음으로 만들었던 애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윤치호 선생님인가? 그분이.
5: 스승의 은혜 맞아요?
7: 네.
5: 스승의 은혜 멜로디인데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해요.
4: 동해물과... 아닌데? 스승의... 동해물과
5: 아 스승의 은혜 아니다.
4: 그
5: 잘 가는 인사 잘 그 작별 노래 있잖아요.
7: 아 약간 그 졸업식 같은 거 할 때
4: 안녕 영원한
5: 이렇게요? 네. 아니요.
4: 근데 전 엔딩 크레딧에서 그 아닉테를 봤어요.
5: 네. 아 그럼 진짜 옛날 버전인가 보다. 저는 그냥 감독님이 또 이렇게 또 비범하시니까 이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그아 GV 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그 지금 통일 대한민국이기도 하고 사실 근데 통일 대한민국이 그 남한이 통일한 것 같지 않아요?
7: 맞아요.
5: 북한이 한것 같단 말이죠?
7: 적화 통일한 것 같은
5: 북한이 느낌. 주가 되는
4: 맞네.
5: 그런 통일
4: 자꾸 그것만 있고
7: 그 선전문이 뭔가
5: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궁금 왜 이런 세계를 하셨는지 궁금했는데 누가 질문을 딱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리고 너무 한국적인 것들이 많았잖아요.
7: 맞아요.
5: 왜 그렇게 하셨냐 했는데 그 이걸 코로나 때 쓰셨고 코로나 때 외국에 계셨는데 그 한국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한국적인 걸 자기도 그렇게 자꾸 쓰게 됐다는 그리고 또 살짝 예상을 또 뛰어넘는 맥 빠지는
4: 근데 오메가예요? 갑자기 목소리 달라지고 그러니까.
7: 갑자기
4: 나 깜짝 놀랐네.
5: 감격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답변을 또 하셨어요. 막 한국적인 거 얘기할 때마다 아 한국이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살짝 귀여우셨던 것 같아요.
4: 사귈 수 있어요?
5: 어?
4: 요새 유행이잖아요.
5: 사귈 수 있어요.
4: 필모그래피 보고 이 감독이랑 사귈 수 있을까?
7: 맞네.
5: 진짜로?
4: 네.
5: 필모그래피를 보고 이 감독이랑 사귈 수 있을까? 박세영 편.
7: 근데 뭔가 영화랑 다르게 엄청
5: 귀여우세요. 네,
7: 다정하실 것 같고 그런 느낌.
5: 저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4: 네. 그래요?
5: 제가 뭐지? GV 끝나고 그 포스터를 나눠주시던 거예요. 근데 누나 포스터를 받았는데 눈앞에 감독님이 계셔. 그럼 뭐 해야 돼요?
4: 사인.
5: 사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사인을 받으면서
4: 셀카 안 찍었어요?
5: 셀카 찍었어.
4: 와우. 아니 이거 그 진짜 공유했어야죠.
7: 그니까
5: 그런가?
4: 그럼요.
5: 셀카도 찍고
4: 지금 공유해주세요. 지금.
5: 아 왜요?
4: 아 지금 공유해주세요. 아,
5: 또 조롱하려고.
4: 아 빨리 해주세요.
5: 아, 아무튼 근데 그 사인을 받으면서 조금 스몰 토크 했거든요.
4: 드디어 연애하나?
7: 예.
5: 아니 그런 느낌 아니고. 근데 너무 너무 귀여우시고 약간 그 자유분방미가 있으시고 살짝 쾌남 같았어요. 쾌남.
6: 진짜 오메가 아니에요?
4: 진짜 진짜 오메가예요?
5: 쾌남 같았어요. 쾌남.
6: 아, 진짜?
4: 저는 봤어요.
5: 뭐요?
4: 사랑에 빠진 소녀의 눈빛을.
6: 저는 손짓을.
5: 보셨어요? 제가 사랑에 빠진 거를? 모르시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호호 됐어요. 호호.
4: 아무튼 사귈 수 있다.
5: 잭은요? 두 분요?
6: 저요?
4: 뭐 여자라고 가정하면. 아니, 여자라고 가정. 이성이라고 가정하면.
6: 아, 궁금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인지.
5: 닉은요?
4: 절대 못 사귀어요.
5: Why?
4: 와우.
5: 진짜 서운하다 진짜.
4: 진짜 숨긴 거 엄청 많을 것 같고.
5: 제가 근데 그 좋게 느끼 좋은 느낌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숨기는 게 없는 것 같아서였어요.
4: 그래요?
6: 나 진짜요? 네.
5: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꾸밈 없는.
6: 그냥 표현 방식이 좀 그런 사람이다.
5: 어, 그냥 내가 낯설었을 뿐이지. 그래서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 장르 안 가리고 다 하시거든요. 촬영도 하시기 때문에 그 광고 촬영도 많이 하시고 미감도 좋으시니까 그 돈을 벌어서 영화를 찍기 위해 버시는 거래요.
4: 그
5: 어때요?
4: 그거,
5: 호감도 어때?
4: 그 뭐죠? 30까지.
5: 아, 뭐 네.
4: 거기에서도 나왔잖아요.
5: 맞아요. 30까지 연출도 하셨고 이경미 감독님 거 촬영도 하셨고.
4: 아, 그래요? 그래요?
5: 네, 촬영을 많이 하세요.
4: 저는 그 연출이 진짜 되게 보기 힘들었어가지고.
5: 뭐였죠? 이렇게 돗자리? 돗자리?
4: 돗자리, 돗자리 위에 앉아가지고.
5: 커플도 많고. 그게 박세영 감독님 거예요?
4: 네, 맞아요.
5: 힘들었어요?
4: 진짜 힘들었어요.
5: 왜?
4: 아니, 너무 기괴하잖아요.
5: 맞아. 인물들부터가 조금. 기괴.
4: 인물들이 기괴해 보이는 거는 그럴 수 있어.
5: 네.
4: 근데 이거를 한 음절씩, 한 커트씩, 그 한 10도씩 돌아가면서 촬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예고편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감독님
5: 맞아요.
4: 인스타에.
5: 인스타 있어요.
4: 아, 저는 조금 힘들었어요.
6: 아, 진짜요?
5: 근데 그 잘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잖아요.
6: 아, 의도대로?
4: 아니, 사심 빼요.
6: 그럴까요?
5: 아니, 사람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친해지고 싶어요.
4: 사심 빼셔야지.
5: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느러미 한번 달려가 볼까요?
6: 네.
5: 그,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 오메가가 사실 거기서는 돌연변이처럼 나오잖아요. 발가락이 세 개고. 지느러미가 있고
6: 발목이 뭐 어떻게 돼 있고
5: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외형 때문에 오메가가 이렇게 낙인이 돼가지고 핍박 받는 거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그 이 외형적인 차이 하나로 그냥 낙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한 거지?
4: 아, 전 이해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인의
5: 네?
4: 예를 들어서 네? 볼에 네? 점이 있어요.
5: 네.
4: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막 그 놀리는 거죠.
5: 맞아요.
4: 아, 점쟁이.
5: 맞아요. 정확해요. 그 감독님이 어렸을 때 발가락이 휘어서 자라셨대요. 근데 어렸을 때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학교에 가니까 그 휜 발가락으로 놀림 받고 이런 경험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오메가도 사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6: 맞아요.
5: 영화 속에서 뭐 하는 거 없잖아요. 시키는 거 다 하고 도망다니고. 그 오메가가 소리를 지르면
6: 죽는다.
5: 인간들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데.
4: 근데 그런 장면 안 나오죠.
5: 나오나요? 마지막에
6: 나오긴 해.
4: 근데 그게 확실하진 않지 않아요? 확실하지는 않지 않나요?
5: 근데
6: 저도 그렇게 느끼긴 했어요. 확실하지 않는.
5: 오, 그런가?
6: 네.
5: 그러면
4: 어떻게 보면 저희가 치운 프레임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5: 근데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신 건 아니지만 그런 의도로 오메가를 쓰셨다.
7: 근데 그 지느러미랑 막 발이랑 이런 게
5: 네.
7: 직접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맞아요. 볼 일이 없으니까.
5: 맞아.
7: 굳이 좀 파헤쳐서 그걸 지적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 이런 게 드러난 게 아닐까.
5: 맞네요. 사실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네. 그 살짝 위협적이라는 혹시 모른다는 그거 하나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4: 근데 그 네. 지느러미는
7: 독성.
4: 네, 독성이 응. 있다고 한 거잖아요. 그건 네. 그것도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는 건가?
5: 그건 진짜지 않을까요?
4: 네.
5: 근데 또 모르죠.
4: 그죠?
5: 네. 네. 선동일 수도 있죠. 국가에서 선동하는 걸 수도 있죠.
4: 약간 그 우성들만 남기기 위해서.
5: 그리고 저는 그 수진 씨, 그 공무원 수진 씨가 처음에 그 첫 출근하고 와가지고 엄마랑 얘기할 때.
4: 맞네.
5: 근데 나쁜 것 같은, 착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엄마가 완전.
4: 죽여버려!
5: 극도로 맞아. 화를 내세요. 뭔가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처럼.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수진 씨가 세뇌받은 것처럼.
7: 맞아요.
5: 갑자기.
4: 신고하고.
5: 미아는 솔직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조금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계속 지켜보고 신고하고 확신도 없는데 그걸 보면서 네.
4: 근데 그 제가 보지 않은 네. 초반에도 어머니에 대한 설명은 안 나온 거죠?
5: 그냥 네. 네, 처음부터 어머니는 첫 출근 잘했냐 막 계속 부들부들 떨면서
4: 하긴 저희 엄마를 또 생각해보면은
5: 네.
4: 그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되게 많이 믿으세요.
5: 그렇죠.
7: 맞아요. 뭐 저희 엄마도
4: 그 때로는 그러니까 막 어떤 기사 링크 이런 것들 보내시잖아요.
5: 네.
4: 저한테 보내면은 좀 안 맞는 부분도 맞아요.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어르신 분들은 받을 수 있는 정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이제 판단되고 이제 그게 또 이제 아들 딸한테 가 그게 이제 그 국가로 가고 좀 인생이 그렇네요.
7: 맞아요.
5: 그리고 우리도 많이 믿으니까요.
4: 맞아요.
7: 그냥 뭐 요즘 조선족 중국인 문제 그런 거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5: 맞아요.
4: 그러네요.
5: 아, 박세영 감독님이 각본, 연출, 촬영, 편집을 다 하세요.
7: 아, 맞아요. 봤어요. 그 크레딧에서. 멋있다.
5: 그리고 다섯 번째 흉추가 잘 되면서 보셨어요? 필립 보베르 보셨어요?
4: 슬픔의 생각, 형.
5: 네, 거기 제작자 분께서
7: 네.
5: 그 영화제에서 다섯 번째 흉추가 맞을걸요? 그걸
4: 맞아요,
5: 보고 맞아요. 먼저 오셔서 차기작을 보고 싶다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지느러미를 같이 편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4: 그러니까요.
5: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7: 네.
5: 외국에서 먹히는 감독인 거죠.
4: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이 영화가 한국어로 안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한국어가 계속 들리니까 자꾸 뭔가 지금이랑 비교하게 되는데 뭔가 예를 들어서 뭐 태국어라던가 막
5: 네.
4: 모로코어
5: 네.
4: 잘 모르지만은
5: 네.
4: 그런 걸로 들렸으면은 좀 더 몰입이 잘 됐을 것 같아요.
5: 그냥 이게 시청각에 그냥 휩싸이니까
4: 그리고 사실 그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대한민국 플러스 북한의 이미지가 그 다른 해외 분들에게는 좀 무섭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7: 맞아요.
5: 그쵸.
4: 좀 그런 부분에서도 또 좀 그게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진짜 그 프로듀서님의 말을 듣고 독일로 건너가신 감독님도 대단하긴 해요.
5: 왜요? 어떤 점에서요?
4: 아니
5: 안 갈 것 같아요? 난 무조건 갈 것 같아요.
4: 무섭잖아요, 근데.
5: 아 근데 원래 캐나다에서
4: 아.
5: 잘하셨던 분이에요.
4: 아 그래요?
5: 근데 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4: 그래요?
7: 맞아요.
5: 저는 저는 완전 내러티브의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만드는 것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한국 영화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외국에 먹히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외국에서 너무나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박세영 감독님이 그 진출을 하셨는데 그때 딱 지느러미 보고 아 이래서 가셨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가려면
4: 화끈해야 된다.
5: 화끈해야 된다라기보다 뭔가 그
4: 킥이 있어야 된다?
7: 곤조가 있어야 된다?
5: 그냥 먹히는 스타일이신 거죠. 박상 감독님이 사실 한국에서도 먹히지만 외국에서도 먹힐 수 있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뭔 말할?
7: 예스.
4: 좀 먹혔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7천 명 네. 정도 되더라고요 관객.
7: 아 진짜요?
5: 네.
7: 아
4: 약간 아쉬.
5: 저 보실 때 그 네. 영화관에 관객분들 있었어요?
4: 저는 다섯 분?
5: 다섯 분?
7: 저는 그 어디냐 시네큐브에서 봐가지고 아, 꽤
4: 많이 있었겠군요.
5: 저도 CGV 아트하우스 관에서 봤거든요.
4: 광주요?
5: 네. 근데 CGV 아트하우스 거의 유일할걸요? 거의 유일무이한데 항상 사람이 없어요. 일단 CGV 안에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상업영화 보러 가지 그 보러 오는 분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갔는데 심지어 나이대도 조금 다양했어. 막 아저씨분들도 계시고 우리 아빠 또래 아저씨분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한 10명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이 아저씨들이 지느러미를 어떻게 알고 보러 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모르잖아요. 우리 엄마도 나 따라갔으니까. 근데 엔딩 때쯤에 미아가 소리 빽 지르고 수진 씨가 악 하면서 넘어지잖아요.
7: 네.
5: 그때 암전이 팍 된단 말이죠.
7: 네.
5: 그때 앞에 아저씨가 아이씨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고 끝난다는 게
4: 아 너무 짜증나셨구나.
7: 네.
5: 아이씨 이렇게 했는데 다시 나오잖아요.
7: 맞아요.
5: 그래서 뭔가 아니 저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4: 약간 호프도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다른 싫어하시는 분들은?
7: 약간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5: 근데 어떠셨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7: 저요?
5: 호프랑 같은 점
4: 맞네
5: 주잖아요.
4: 맞네.
7: 호프에서요?
5: 아이씨.
4: 그러니까 마지막에 쿠키 영상 나왔을 때 성기가 이렇게
5: 아이씨.
7: 화는 아닌데 진짜 허탈하게 이게 또 나온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긴 했죠. 아마 그만큼 몰입해서 보시지 않았을까 그 아저씨도.
5: 그 저희 엄마께서 네. 저희 엄마께서 그 좀 미장센 좋은 그런 영상미 있는 영화를 좋아하셔서 저는 당연히 박세영 거니까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데려갔어요. 근데 조금 많이 다크하잖아요.
7: 맞아요.
5: 지저분하고 엄마가 처음부터 약간 계속 막 뒤척이고 몸살을 하면서 엄마 자나? 뭐 이럴 정도로 약간 힘들어하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막 한숨 쉬고 옆에서. 근데 엄마가 이렇게 뒤척일 때마다 그 아저씨도
7: 똑같이
5: 힘들다는 느낌으로 막 몸살을 막 앓으시는 거예요. 막 엎드렸다가 막 일어났다. 근데 안 나가. 그러다 갑자기 아이씨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입을 한 거라기보다 살짝 아이씨 이렇게 끝나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4: 그래도 좀 마지막 장면 좀 좋았지 않아요?
5: 아니, 저는 좋았는데
4: 마지막 그 장면에 그 바다의 이미지에서
7: 맞아요.
5: 던지는 거
4: 줌이 됐나?
7: 네, 줌 돼서
5: 시체 던지고
4: 되고 이제 그 잿빛이 약간 화산 같기도 하다가 약간 저는 그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던 사람으로서 그 지구 안에 내핵 쪽에 지옥이 있거든요.
7: 네.
5: 진짜 그렇게 배워요?
4: 그렇게 알고 있는데
5: 진짜 신기하다.
4: 거기 근데 거기에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5: 갑자기 생각났어요. GV 때 화장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4: 화장.
7: 시체의 화장.
5: 관객분들이. 왜냐면 시체를 바다에 던지는데 그 바다가 붉은색이다 보니까 화장하는 이미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의도하신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또 감독님께서 세건도를 올려봤는데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 그러니까 의도는 달라도 느껴지는
4: 그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관객이 아니 감독이 뭘 알아요? 해석하는 해석하는 관객이
7: 맞아요.
5: 맞아요. 지금 호프 오차 같잖아요.
4: 맞아요.
5: 네.
7: 해석하는 것까지 영화죠.
5: 네. 관객들이 다 해가지고.
4: 그리고 좀 음악들이 저는 조금 과하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7: 아 진짜요?
5: 어떤 면에서요?
4: 그러니까 이게 그 피아노 음악도 그렇고
7: 네.
4: 그러니까 충분히 아... 그 그냥 그 이미지나 뭐 어떤 정서로서 그 충분할 것 같은데 감정들이 이제 음악까지 그렇게 탁하게 들어가 버리니까 좀 더 힘들었다. 근데 뭐 아무튼 전 힘들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인정이셔가지고 인정. 3점 드렸습니다. 제가.
6: 와우.
5: 근데 이것도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
6: 맞아요.
5: 템포도 너무 느리고 다크하고 뭐가 없다 보니까 이걸 가만히 앉아서 보기에는 솔직히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 미아가 노래 부르잖아요.
6: 네.
5: 너무 잘 부르지 않나요?
6: 아,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까랑까랑하시던데
5: 진짜. 진짜 트로트를 불러요.
4: 미아가 원래 가수분이시더라고요.
6: 아, 진짜요?
4: 원래 가수분이신데 네. 배우로 이렇게 캐스팅을 하신 거더라고요.
6: 완전
5: 잘 썼다.
4: 김푸름님.
6: 김푸름 배우님. 아, 원래 배우신 줄.
4: 인스타 들어가 보니까 약간 뭐 음반 공연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5: 미아가 그 오메가 딸 미아요?
4: 맞아요, 맞아요.
5: 아, 성함이 김푸름.
4: 김푸름님.
5: 근데 저는 그 노래가 뭔지 궁금할 정도로 매료됐어요.
4: 찾아봤어요?
5: 아, 아니요.
4: 매료 안 됐네요.
5: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미아가 부르지 않으면 솔직히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4: 아, 근데 배우님들의 그 이 페이스들이 너무 잘 어울려요.
5: 네. 그리고 엄청 신선하잖아요. 그쵸?
6: 맞아요.
4: 전 진짜 그, 이, 뭐야, 물고기 빠뜨린다고 선전할 때 있잖아요.
5: 네.
4: 낚시터에서. 네. 와, 저 그때 반했어요.
5: 와.
4: 사귈 수 있어요, 진짜.
6: 아, 진짜.
5: 근데 진짜 예뻐요.
4: 진짜 예뻐요.
5: 맞아요. 그리고 되게 신비로운 페이스예요.
4: 근데 그 계속 그 중간에 얼굴이 더러워야 된다? 네. 뭐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6: 맞아요.
5: 아, 노동이 애국이다.
4: 아, 그거에 대한 의미.
6: 맞아요. 네.
4: 그리고 아무튼 그 낚시터 씬에서의 그 화려함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조명도 이제 그 물에 반사되는
6: 맞아요.
4: 그것과
6: 그 실크
4: 이상한 색깔들과 하는 게 근데 중간에 모두 다 잠들잖아요.
6: 네.
4: 왜 잠들지 솔직히 생각 들긴 했어요.
6: 아.
4: 그냥 잠든 건가? 노래를 그러니까 그 노래가
5: 밀어버리 돌면 잠드는
4: 그런가?
6: 좋은
4: 약간

0: 리뷰를 봤어요.
1: 와.
0: 다들 누구일 것 같아요? 본인이?
1: 전 무조건 수진.
0: Y요? 공무원이니까? 지금 중공무원이니까?
1: 아, 아니요, 이게 그, 다른 사람들한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다수를 따르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택했을 것 같다.
2: 택했을 것 같다.
0: 리잭은요?
2: 저도 수진. 뭔가 그, 막 사회 시스템에 순응하는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약간 이 엄마랑 같이 막 대화하는 거에서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뭔가 느껴졌다. 저도 지금 엄마랑 둘이 살고 있으니까
0: 네.
2: 약간
0: 싸우는
2: 뭔가,
0: 거요?
2: 에?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
0: 그러면?
2: 그냥 엄마가 나한테 뭔가를 원하고 나는 그걸 부응해야 될것 같고 그런 것들.
0: 뭘 원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2: 저희 엄마요?
0: 네.
2: 저희
0: 손주,
2: 엄마는
0: 손주. 너무 빠르신 것 같은데? 뭘?
2: 손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0: 진짜요?
2: 응.
0: 제가한테 손주를 원하세요? 누나분들이 아니라?
2: 아니 누나들은 결혼 이미 안 한다고 한 대못을 박아버려
1: 아,
2: 가지고.
1: 진짜요?
2: 네.
0: 유일한 희망이구나.
2: 유일한 희망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인지 아마.
0: 그래서 요즘 잭이 관심이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기
2: 그럼
0: 위해서였군요.
2: 중요해요,
0: 네.
2: 중요해요. 효자니까.
0: 네, 독부모 인스타로 DM 주세요.
2: 저는 쇼컷에
1: 오.
2: 무채색 위주 옷이 어울리시는
0: 네.
2: 표정들.
0: 이렇게 구체적인 거 처음
2: 그러니까
0: 듣지 않았어요? 쇼컷은
2: 쇼컷은 또
0: 처음
2: 이제
0: 들어요,
2: 처음
0: 진짜.
2: 들어요. 진짜요?
0: 네, 쇼컷 처음
2: 얘기하지
0: 들어요.
2: 않았나?
0: 무채색은 들었는데 쇼컷은 처음 들어요.
2: 아, 전딱 굳혀졌습니다, 이제. 쇼컷이 잘 어울리는
0: 누가
2: 여자.
0: 있나 보네요.
1: 근데
2: 없어요.
1: 그러면은 그냥 그 머리 긴 사람 만나가지고
2: 네.
0: 잘라요?
1: 쇼컷 하는 거 어때?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2: 아, 이거 너무 닉다운
1: 발상인데, 이거? 나 나온 게
0: 너
1: 뭔데?
0: 잘 어울릴 것 같은데?
1: 나 나온 게 뭔데? 나 나온 게
0: 잘
2: 뭔데?
0: 어울릴 건데 안 해볼래? 아,
1: 아무튼 지느러미. 저는 한국 독립 영화의 희망 박세영 감독님. 난 정말 응원하고 차기작 무조건 챙겨볼 거예요.
0: 지금 차기작 하고 계세요.
1: 어떤 거요?
0: 오. 그 필립 보베르랑 또
1: 아, 그래요?
0: 십자가를 훔친.
1: 어, 아, 그게 그거예요?
0: 네.
1: 아, 자꾸 그 인스타에 그 광각렌즈를 완전 그 아팔로잉 하는 거? 아무튼 그 예고편,
0: 맞는 것 같은데?
1: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약간 지느러미랑 비슷할 것 같던데요?
2: 아, 진짜?
0: 네, 살짝, 네. 뭔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그 무슨 40분짜리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단편도 뭐 하나 있었지 않아요?
0: 그 김옥희 최근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박세영전을 했죠?
1: 네.
0: 그때
1: 방금 말투 들었어요?
0: 박세영전을 했죠?
1: 아무튼
2: 오메가다.
0: 김옥희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구석자리 주세요?
1: 어, 아니 아니 아니
0: 다섯 번째 흉추?
1: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무슨 작품이
0: 미셸?
1: 하나 있었어요.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가 있었는데, 아,
2: 네.
1: 아무튼 모르겠으니까 넘어갈게요.
0: 네.
1: 넘어가고, 저는 그 한국의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될수 있지 않을까.
2: 와우, 극찬.
1: 저는 진짜 응원합니다. 저는 진짜 요르고스 란티모스 처음 작품 봤을 때 킬링 디어인가 그걸로 아마 시작했을 건데,
2: 네.
1: 와.
0: 근데 상업으로 가시면, 그러니까 가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쵸?
2: 네.
0: 이런 세계관을 이 돈으로 하는 거면.
1: 그니까요. 좀 자기 색깔 조금 빼시고 대중이랑 조금 타협하시면서, 하지만 본인 색깔이 있지
0: 그냥
1: 않으시면서.
0: 그 내러티브만 그 이해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2: 맞아요,
0: 맞아요,
2: 맞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제작사에서도 좋아할 거예요.
1: 맞아요. 돈 잘 벌어주니까.
0: 적은 돈으로 해주시니까. 피디님들 힘드시긴 하겠지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일단 해내긴 하는 거니까.
1: 그쵸. 저희 독부모님 박세영 감독님을 전적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0: 응원합니다. 귀여우세요.
2: 어? 뭐야?
1: 아무튼 저희는
0: 또 이제 갑자기 훅 가버려야죠.
1: 훅 가버리겠습니다. 9월 달엔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0: 우리 태희 감독님의

0: 빈집의
1: 빈집의
0: 연인들
1: 빈집의
0: 가야죠.
1: 연인들. 8월 14일 날 개봉했던 거죠.
0: 12일,
1: 8월
0: 12일.
1: 12일
2: 네.
1: 좋습니다. 감독님 초대할까요?
2: 어?
1: 친해요, 혹시?
0: 캐럿의 친분으로 한번.
2: 그니까요.
1: 아, 오케이, 오케이.
0: 우리 열심히 합시다. 저희는 독립영화 품이랑 같이 올게요.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주 시민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한 초기에 출연해 주셨고, 참으로 오랜만에 두 번째 방문해 주셨는데요. 자주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송천동에 살고 있는 자칭 소시민 김경진입니다.
0: 네, 송천동에 살고 계시는 송천동민이시네요. 김경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희 오프닝에서 제가 그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인 거 알고 계셨어요?
1: 네, 인정합니다.
0: 아, 정말요?
1: 네.
0: 와, 벌써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까? 송천동까지?
1: 네, 네, 네.
0: 네, 감사합니다. 매일 듣고 계시죠?
1: 네.
0: 네, 자, 제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민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1: 아주 적절하죠. 이렇게 친근함을 표현해 주셔서 아주 따뜻한 마음입니다.
0: 네. 제가 실제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잖아요.
1: 아, 그랬나요?
0: 그렇죠.
1: 네, 잊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자주 해드려야 되는데. 자, 너무 오랜만에 방문이세요. 저 그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 시작할 초기에 출연해 주셨고, 지금 2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시간이?
1: 아, 벌써 방문. 그렇게 됐나요?
0: 네.
1: 네.
0: 너무 빨라요, 시간이. 그 사이사이 좀 나와 주십사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득이한 또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잘 지내고 있었고요. 요즘 무더운데 에어컨 선풍기 덕분에 더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아, 에어컨 계속 함께 있으면 좀 춥고 감기 걸리시잖아요.
1: 그럼에도 그럼에도 에어컨이 좋습니다.
0: 추우셔도
1: 네.
0: 네.
1: 시원한 수박도 먹고. 네. 또 찻집도 가고.
0: 찻집?
1: 네. 에어컨도 돌리고.
0: 네.
1: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0: 피서 계획은 있으세요?
1: 이제 7월 중순에
0: 네.
1: 예, 글램핑장.
0: 글램핑장?
1: 네.
0: 경진님과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이 7월 초거든요.
1: 네. 근데
0: 중순쯤에 이제 글램핑장.
1: 네.
0: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 캠핑장이잖아요.
1: 맞아요.
0: 전주 아니면 다른 지역이세요?
1: 완주에 있어요.
0: 완주? 상호명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1: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0: 제가 편집하겠습니다.
1: 네.
0: 네. 그럼 누구 가족분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1: 네, 제가 이번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어요.
0: 아.
1: 네, 사위라고.
0: 사위라고. 아들.
1: 네. 그래서 저희 부부, 딸 부부 이렇게 갑니다.
0: 신랑은 원할까요? 사위는 원하는 건가요?
1: 처음 이번에 이제 야외로
0: 네.
1: 가족이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거라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분이서만 가시는 거죠?
1: 네.
0: 방해꾼들을
1: 다 빼기로 했습니다.
0: 가자고 권하셨어요? 아니면 사위 쪽에서 먼저 말씀 꺼내신 거예요?
1: 이번 계획은 제가 세웠습니다.
0: 오, 사위의 선택권이 없었다?
1: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0: 네.
1: 저희 이제 가족 사정상 처음 인사를 오는 거예요.
0: 오.
1: 네, 근데 익숙한 집보다는 야외로 나가서 네 고기도 구워 먹고 네 거기 또 풀장도 있으니까
0: 오 네. 시원하게 수영도 하고
1: 네
0: 이야 좋으시겠습니다.
1: 네.
0: 기대 많이 하고 계세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에 준비한 뉴스를 듣고 그 내용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아주 자유롭게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2년 전 결혼식을 준비하던 최소윤 씨는 3천만 원짜리 웨딩홀에 플래너까지 계약했지만 위약금을 물고 모두 취소했습니다. 예식 준비 하나하나가 스트레스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은 성당에서 하객 없이 신부님 앞에서의 서약으로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1: 우리가 이 돈을 드리고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30분짜리 식을 준비하는 게 맞느냐? 우리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이 준비 과정이 이렇게...
0: 노웨딩을 택한 이다혜 씨도 신혼여행지에서 둘만의 약속으로 결혼을 기념했습니다. 주위엔 청첩장 대신 결혼 알림장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후회할 거란 말도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노웨딩 경험을 바탕으로 책까지 내며 자신의 선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미혼 남녀는 10명 중 4명꼴.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담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결혼 서비스 전체 비용은 평균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식장이 밀집한 강남권은 식대만 인당 9만 원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틀에 박힌 예식 대신 실속과 본질을 중시하는 선택이 늘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 지원이나 무료 이벤트를 적극 활용하는가 하면 아낀 결혼식 비용을 내 집 마련이나 신혼여행에 보태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반대나 편견 등 넘어야 할 산도 있었지만 둘만의 선택은 그들만의 결혼을 완성했습니다.
2: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이런 거에 얽매여서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둘만의 결혼식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TV조선 임유진입니다.
3: 네, 경진님이 신청해 주신 곡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듣고 왔습니다. 이거 첫 번째 첫 출연하실 때도 이 신청곡 있었던 것 같은데.
4: 네, 제가 이 노래 좋아합니다.
3: 나는 행복한 사람?
4: 네.
3: 지금 행복하세요? 아니면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4: 지금도 행복하고
3: 네.
4: 이 행복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3: 워낙 뭐 밝고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늘 행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다뤄볼 뉴스는 식대만 9만 원, 결혼식은 안 할게요. 스몰 웨딩 넘어 이젠 노 웨딩이라는 뉴스입니다. 경진님의 따님이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뉴스에서 느끼는 바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우선 뉴스에 대한 간략한 평 부탁드립니다.
4: 요즘에 그 젊은이들의 문화 트렌드가 이런 스몰 웨딩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부동산 때문에 처음 이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3: 그렇죠.
4: 결혼 비용을 줄이고 집에 이제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그런 생각들은 건전하다고 봅니다.
3: 수도권은 아마 더더욱 그럴 거예요.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렇죠? 네. 자, 직장인이면서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결혼 준비하는 젊은 세대들 결혼 비용을 본인들이 전부 해결하는지 아니면 부모님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기도 하는지 궁금한데요.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벌이가 있으니까 돈도 이제 모아두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으로 본인들의 예식 비용을 다 이렇게 알아서 해결하는지가 궁금한데 경진님의 경우는 어떠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따님도 예식 올리셨잖아요.
4: 30년 전에 제가 결혼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3: 아, 30년 전이었어요?
4: 네. 네.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역할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 측에서, 이거는 여자 측에서. 그 역할이 뚜렷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자녀를 결혼하면서 자녀가 결혼하면서 보니까 많이 바뀐 거예요. 생략하는 부분도 많고
3: 네.
4: 그리고 정말 반반씩 결혼 비용을 준비하더라고요.
3: 집이든 혼수든?
4: 네.
3: 오.
4: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3: 적극적인 개입은 좀 못하셨다.
4: 네. 왜냐하면 지금의 문화이기 때문에
3: 네.
4: 이제 저의 자녀도 당연히 현대 또래들의 문화대로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3: 네.
4: 그래서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 도와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번 결혼식을 진행을 했거든요.
3: 경진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남편, 신랑이 집,
4: 네.
3: 신부가 혼수,
4: 네.
3: 그게 일반적이었잖아요.
4: 네.
3: 저 때만 해도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4: 네.
3: 그런데 지금은 뭐 반반씩 집이든 혼수품이든.
4: 맞아요.
3: 아, 그럼 따님도 그렇게 같이 집이든 뭐 혼수품이든 다 신랑하고 반반씩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4: 네.
3: 아, 그럼 혹시 금전적으로 좀 도와드린 부분도 일부 있나요?
4: 자녀가 처음에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3: 네.
4: 양측 부모님께 그 결혼식장 대관료 그리고 당일날 식대
3: 네.
4: 그것만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3: 가장 비용 많이 나가는 데 아니에요?
4: 그렇기도 하죠.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식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하튼 하객분들이 뭐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게 모자라지는 않죠.
3: 네네.
4: 근데 이제 예측할 수는 없고.
3: 네, 얼마나 모실지 모르니까.
4: 그렇죠. 예측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해주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 보니 그 신랑 신부가 예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갈 때
3: 네.
4: 우리가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3: 네.
4: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3: 네.
4: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참 실속 있다. 네, 합리적이다.
3: 네.
4: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모의 역할이 점점점 축소되는구나. 예전에는 뭐 집에서 혼례를 할 때는 거의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그 하객들을 맞아야 됐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컸는데
3: 네.
4: 요즘은 모든 결혼식 준비를 맡기고 그리고 부모들은 그날 당일날 그 결혼식 당일날 할 수 있는 역할들 정도더라고요. 네. 혼주석을 채우고
3: 네네.
4: 뭐 이제 자녀의 부모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주는 거. 예. 그래서 부모의 역할의 차이가 많아진 것 같아요. 커진 것 같아요.
3: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주변의 지인분들도 자녀들 결혼 보낸 지인분들도 많이 계시죠?
4: 네네.
3: 경진님 같이 이렇게 뭐 식대나 그 예식장 홀 대관료 그 정도만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뭐 집까지도 이렇게 도와드리는 부모님도 많이 계시는지.
4: 이제 집과 관련해서는
3: 네.
4: 정말 이제 그거는 기준이 없죠. 뭐 요즘에 월세화 되고 있기 때문에
3: 네.
4: 월세부터 시작하는 이제 부부들도 있고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셔서 약간의 지원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본인들이 또 결혼 나이가 늦어지다 보니까
3: 네.
4: 본인이 저축해 놓은 돈이 있어서 상당액을 감당하는
3: 네.
4: 그런 부부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탄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자녀가 어느 정도 준비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됐거든요.
3: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렇게 결혼식 올리는 주변의 지인분들 보면은 모든 걸 좀 갖춰놓고 시작해야 된다. 신혼은.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 집 정도는 좀 해준다거나 뭐 결혼하는데 집은 있어야지 않겠어? 뭐 그런 예, 경우도 많고 해가지고
4: 이제 저희도 살아봤으니까 알지만 만약에 집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결혼 초에 시작하게 되면
3: 네.
4: 훨씬 부드럽잖아요.
3: 네네.
4: 그렇긴 하지만 젊은이들의 사고 방식이 그 부모에게 그런 부담을 강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3: 엄마 아버지 저 집 사주세요 그런 거.
4: 네. 그런데 도와주시면 또 감사히 받을 자세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소시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3: 네.
4: 저희 같은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녀의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3: 네. 그럼 지금 신혼집은 신랑 신부가 지금 혹시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4: 그렇죠.
3: 뭐 전세면 전세,
4: 네.
3: 전세로부터 시작하시나요?
4: 전세로 시작을 했는데 약간의 대출이 끼었어요.
3: 아, 네. 그 대출도 이제 신랑 신부가 알아서 네. 갚아가는 걸로?
4: 네.
3: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따님의 결혼식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일반적인 예식을 올린 것으로 압니다.
4: 네.
3: 참 성스럽고 기쁜 가족의 대사인데요. 준비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수고로운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일 텐데 혹시 이제 준비하시면서 어떤 점이 좀 어렵고 힘드셨을까요?
4: 어렵고 힘든 점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통 저희 때만 해도 결혼식은 신부 부모님이 계시는 지역에서
3: 네.
4: 결혼식장을 잡는 게 보편적인 관례였던 것 같아요.
3: 신부 부모님?
4: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전주에 살고 자녀는 천안에 살고 그리고 부모님은 또 진주에 저쪽 부모님은 아이고. 진주에 사시고
3: 네네.
4: 그렇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준비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결혼식장을 잡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 아,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4: 네. 그래서 저희는 자녀들의 의견을 따랐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가족 친지 하객분들을 모시고 가는 차량을 대절해야 됐는데
3: 네네.
4: 이제 그런 면에서 혹시 뭐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을지 또 하객분들이 그 차를 타고 가시면서 불편하지 않으실지.
3: 뭐 음식도 준비하고 하셔야잖아요. 네. 간식거리 같은
4: 그렇죠.
3: 거.
4: 그렇죠. 근데 이제 긴 장거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의 네. 다과를 준비했는데 그런 면이 이제 날씨 때문에 뭐 상하지 않게 준비를 한다든가 그런 점에서 조금 신경을 썼지 힘들고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3: 그 당일날 그러면은 버스로 출발하셨던 곳에요?
4: 네.
3: 몇 분 정도 버스로 이렇게 모실 수 있겠다라는 걸 사전에 좀 돼야 버스 뭐 한 대, 두 대 이게 좀 이렇게 예약이 가능한 거잖아요?
4: 저희는 이제 청첩장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이 의사를 말씀하셨어요.
3: 아, 갈 수 있겠다.
4: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43명 정도 네, 대절 버스에 타시고
3: 네네.
4: 나머지 이제 더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셨지만 가까운 친척분들은 그냥 개인 차량으로 가시고
3: 네네.
4: 그리고 저희가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해드렸어요.
3: 아, 또 그렇게 하셨군요.
4: 네. 근데 이게 저희 집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3: 네.
4: 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3: 네네.
4: 뭐 티켓이 됐든 비용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지 사례를 해드리더라고요.
3: 아, 기름값 명목으로?
4: 네네.
3: 아.
4: 기름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3: 그렇죠.
4: 네.
3: 아, 그런가요?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드리는 게 일반적이란 말씀이신 거죠?
4: 네. 드리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3: 네.
4: 저도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그 하객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리지 않으려고
3: 네.
4: 신경을 쓴 편이죠.
3: 네. 버스 대절할 때 인원수 파악 중요하겠습니다.
4: 네, 해야 됩니다.
3: 그래야 한 대일지 두 대일지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4: 네.
3: 또 답을 안 주시면 참 애매하잖아요. 이걸 좀 인원 파악하기가 그렇죠.
4: 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친인척분들은
3: 네.
4: 그 버스 대절 버스가 정차하는 곳에 자가용을 가지고 오셔서 혹시 그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실 경우에 같이 탑승을 하시게 그런 부분들도 약간의 배려가 좀 필요했어요.
3: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참 장거리 이동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하객분들 그 버스 대절해서 모시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참 신경 많이 쓸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뉴스에서 언급했듯이 식대가 만만치 않고 요즘 뭐 밥값도 비싸기는 비싸잖아요. 만만치 않고 또 예식 비용이 많이 드니까 스몰 웨딩으로 좀 비용을 절감하고 생활비나 내 집 마련에 사용해 보자는 이야기를 신부나 신랑과도 좀 나눠보진 않으셨나요?
4: 이제 스몰 웨딩은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사실 저한테 결정을 하라고 했으면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작은 결혼식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3: 오.
4: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동생 중에
3: 네.
4: 그 독채 담양에 있는 작은 독채를 빌려서 그 정원을 이제 꾸미고 뷔페를 부르고 가까운 친인척 지인분들을 모셔서 작은 결혼식을 한 적이 있거든요.
3: 전주의 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4: 네.
3: 오.
4: 근데 분위기가 너무 여유롭고 쫓기지 않았고 시간에 쫓기지도 않았고 그리고 정말 그 결혼식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3: 네네.
4: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있는 그런 그 방들에서 가족 친지분들이 여유 있게 또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기도 하시고
3: 오, 예.
4: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만 당사자들과 또 신랑의 부모님의 생각도 중요하잖아요.
3: 그렇죠.
4: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이제 직장도 있고 그분들도 모셔야 됐고 또 그냥 일반적인 예식을 원해서 이번 결혼식은 일반적인 예식으로 치러졌습니다.
3: 네. 아무래도 이제 양가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 양가의 또 의견들이 또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신랑 신부가 또 원하니까 그리고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4: 그렇죠.
3: 네. 저도 가끔 한옥마을 그 주말에 나가보면 향교에서도 금방 경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몰 웨딩 이렇게 하루 통으로 빌려서 그렇게 여유롭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좀 고즈넉한 그 한옥마을 분위기에서 이제 친인척분들 소규모로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친인척분들만 좀 모시고 오전부터 좀 오후까지 느긋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여유로워 보여요. 가족의 대사인데 뭐 30분, 1시간 안에 끝낸다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도 한번 많이 알아보시고 뭐 결혼식 준비하신 분들 계시다면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부의 저희 마지막 질문 이거 여쭤보고 이제 1부 시간 마무리할게요. 따님을 출가시켰습니다. 자, 엄마로서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부모님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그리고 출가한 따님에게 전하고픈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4: 저희가 일생을 살면서 대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결혼이나 장례나. 근데 저도 이번에 일을 치르면서 제가 주인공이었을 때는 사실 주변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부모로서 그 입장이 되어보니까 정말 결혼은 대사구나.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의 축하 가운데 정말 그 축제 같은 기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기쁜 일이긴 한데 이게 그 시대의 문화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떤 문화에 어떤 세대에 살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3: 네네.
4: 그래서 다른 이제 부모님들께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이기보다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녀들이 정말 일반적인 예식을 원하는지 또는 스몰 웨딩을 원하는지 아니면 노 웨딩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처음 출발을 할 것인지 부모님들께 어느 정도 도움을 요청하는지 이것은 정말 각각의 선택이고 그 자녀들의 부탁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니까
3: 네.
4: 좀 자녀들의 어떤 의견을 존중해 주고 그 주인공들이 기쁘게 출발하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3: 신랑 신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4: 네.
3: 네. 식장에서 긴장 많이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실제?
4: 사실 결혼식 전날까지는 이제 처음 경험이기 때문에
3: 네.
4: 어떤 상황인지 제가 느껴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당일이 돼서 메이크업 선생님이 메이크업 해주시고
3: 네.
4: 또 한복 대여해주시는 곳에서 이쁘게 한복 입혀주시고 또 여기 서서 인사하면 된다고 하셔서 인사하고
3: 네.
4: 또 이제 혼주석에 가서 앉아서 신랑 신부에게 또 감사의 인사도 받고 또 이렇게 앉아서 사진 찍으면 된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뭔가 특별히 제가 결정해야 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하거나 그러는 감정보다는 정말 즐거운 축제였어요. 네, 정말 기쁘고 즐거운 축제였고 외동딸이지만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3: 아 정말요?
4: 네.
3: 아버님 쪽은 어떠셨어요 혹시? 눈물 한 방울 정도는?
4: 당일날은 아빠도 그냥 기쁘게
3: 네네.
4: 이벤트처럼 네 그렇게 이제 예식을 치렀어요. 근데 모르겠네요. 속마음은 좀 시원한 마음보다는 섭섭한 마음이 많았겠죠. 네.
3: 결혼식이 축제 같았다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축제가 되어야죠. 신랑 신부의 이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니까. 그리고 엄마 아버지 입장으로도 서운한 마음은 있지만 그건 나중에 이제 또 표현해도 되니까 우선은 기쁘게 그래 잘 너희들 결혼해서 잘 시작해서 행복하게 살렴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4: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하객분들 앞에서 잘 살겠다고 성스러운 서약을 했으니까
3: 네.
4: 열심히 잘 살라고 딸에게 부탁합니다.
3: 네, 이게 따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신
4: 네,
3: 거죠?
4: 네.
3: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말씀 잘해주셔서 일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그럼 또 신청해 주신 곡이 있어서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5: 난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1: 하루에 단 3시간만 일하고도 연봉 1억 원이 넘는다는 이색 직업이 화제입니다. 하는 일은 의외로 단순한데요. 바로 사람들을 안아주는 전문 포옹사입니다. 현지 시각 6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여성 엘라 러브는 13년간 교사로 일하다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포옹 치료를 접하게 됐고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했던 일이 6개월 만에 본업이 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그는 안식년을 낸 뒤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엘라는 시간당 약 22만 원을 받고 전문 포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시간 정도만 일하지만 연수입은 약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엘라를 찾는 고객들은 대부분 신체 접촉이나 정서적 교감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기혼 중년 남성이 많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고객들도 일부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만 포옹 서비스에는 엄격한 원칙이 있습니다. 엘라는 고객을 사전에 심사하며 성적인 행동이나 접촉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만약 성적 반응이 나타나더라도 행동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한다고 합니다.
2: 네, 두 번째 뉴스. 하루 3시간 안아주고 1억 연봉. 미국서 난리 난 전문 포옹사라는 뉴스입니다. 세상에 참 별의별 직업이 많습니다. 따뜻한 직업 같기도 하고 우선 뉴스에 대한 간략한 감상평 부탁드립니다.
3: 네, 저는 이 포옹 전문 포옹사라는 이 직업이 생겨난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핵과적화가 되면서 원하지만 대상이 없는 거죠.
2: 그렇죠.
3: 예. 그래서 뭐 반려동물도 많이 키우기도 하지만 이제 인간과 인간이 교감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렇죠. 뭐 반려견, 반려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따뜻한 것도 다른 느낌이 있으니까 사람 대 사람에. 자, 그럼 이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100마디 말보다는 한 번의 포옹이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는데요. 경진님은 가족 또는 지인분들과 스킨십 자주 하세요?
3: 네, 저는 자주 합니다.
2: 어떤 식의 스킨십이세요?
3: 그 제가 자녀를 키울 때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중요한 부분이 내가 아무리 바빠도 자녀가 나한테 다가오면 그걸 최우선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성장해서 올해 29인데 네.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와도 그 정서적 안정감 때문에 네. 어떤 멘탈이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저희 친정 가족이 형제간이 7이다 보니까
2: 어이구.
3: 부모님을 사실 독차지할 수가 없었고
2: 네.
3: 그 시대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바쁘셨잖아요.
2: 네네.
3: 그리고 또 어떤 애정 표현을 하시는 게 이제 약간 부끄러워하시기도
2: 그런
3: 하셨고
2: 그런 세대시죠. 네.
3: 네, 그래서 사실 부모님과의 어떤 그 포옹의 교감이 그렇게 깊게 그러지는 못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배우자와 1대1이 되다 보니까 배우자의 그런 그 포옹이 저에게도 안정감을 줬어요. 네, 그래서 자녀에게도 많이 그거를 실천했고 이제 최근에 결혼을 해서
2: 네.
3: 새로운 식구 4위가 생겼는데 4위는 저보다 또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2: 어떤 게 자연? 포옹하는 저희, 게?
3: 예, 저희 장인 장모와 포옹하는 게.
2: 아, 예. 그쪽 분들도
3: 네.
2: 가정 내에서
3: 그랬던 것 같아요.
2: 포옹하는 게 좀 일상화돼 있는?
3: 네.
2: 아.
3: 그래서 이게 그냥 불편하지 않고 또 그런 감정이 안정적인 감정이 들고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2: 아, 그럼 경주님도 따님이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포옹 많이 해왔던 것들이
3: 네.
2: 지금의 정서적 안정감에 큰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3: 네, 맞아요.
2: 아, 아버님도 좀 같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따님을 아버님도 같이.
3: 그렇죠.
2: 어느 네. 한쪽 엄마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 네. 가정의 분위기라는 게 그렇죠.
3: 네.
2: 엄마 아빠가 다 같이 이렇게 자녀들 포옹해주고 스킨십 해줘야 이게 정서적 교감에 그 도움이 되지.
3: 네.
2: 엄마는 하는데 아빠만 안 한다거나,
3: 네.
2: 아빠는 하는데 엄마가 안 한다거나 하면은 그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3: 근데 이게 우리가 습관이 안 되고 그거에 대한 느낌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2: 네.
3: 이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2: 맞아요.
3: 많은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잠깐의 포옹이 우리 걱정거리도 녹여주는 것 같고, 마음의 안정감도 주는 것 같고, 서로 가족 간의 친밀함도 주는 것 같고 해서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2: 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장모님이 집안 분위기가 좀 이렇게 포옹하는 분위기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장모님이 저를 안아주시거든요. 첫 인사할 때도 안아주고 헤어질 때도 안아주시는 게 인사예요. 엄청 어색하고 적응이 저는 그런 게 안 됐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포옹하는 집안 분위기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어색해서 지금도 가끔은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많이 좀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장모님이 안아주실 때 그 온기가 전달되는 거, 아, 이런 느낌 때문에 포옹이라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런 걸 좀 배우고 있습니다.
3: 근데 이게 다 사랑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이 행위 자체만 한다고 하면 일단 자세부터도 뒤로 빠지거든요.
2: 그렇죠.
3: 근데 이게 정말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친밀함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2: 네네.
3: 이제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기쁨과 슬픔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 포옹 한 번으로.
3: 네.
2: 그렇죠. 100마디 말보다는 한 번의 포옹. 자, 디지털 혁신으로 개인화를 넘어 초개인화의 시대로 불리고 있다는데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볼거리, 놀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사람과의 대면이 사라지고 어색해지는 시대다 보니 반면 한쪽에서는 사람과의 대면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문 포옹사라는 직업이 생긴 것 같은데 경진님도 뭐 저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3: 네, 저도 동감하고요. 저는 이제 직업으로까지 나온다는 것은 그만한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2: 네.
3: 그럼 수요가 있는 곳에 또 공급이 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직업을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2: 네.
3: 내가 만약 그 직업에 적성이 맞고 즐겁다면 그리고 또 그곳에 합당한 대가가 비용이 따른다면 저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2: 카페나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삼삼오오 모여서 커피나 밥 드시러 오는 그런 일행분들을 있는데 보면은 삼삼오오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이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개인할 거 하잖아요. 그러다가 밥이 나오면 이제 식사하고 커피 나오면 또 커피 마시고 그러다가도 핸드폰으로 눈길이 가고 그러니까 한 테이블에 모여 있음에도 서로의 좀 눈을 바라본다거나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게 뭐 갈수록 사라지는 것 같아. 그런 시대인데 뭐 포옹이 더더욱 뭐 그러게 하겠어요. 적극적으로. 좀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포옹이 참 절실히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그렇죠?
3: 그렇죠. 네.
2: 이 위로라는 것은 커다랗고 계획적으로 찾아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소소한 것에서 위로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경진님은 어떤 경우에 위로가 되는지 또는 어떤 경우에 위로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3: 저는 이제 지인에게 제가 연락을 했는데 다들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2: 네.
3: 그래서 계획도 있고 뭐 본인 할 일도 바쁘실 텐데 제 연락을 받고 시간을 내주신다든가 어떤 그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든가 그럴 때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계속 연락하지 않았던 사이인데
2: 네.
3: 정말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안부를 묻는다든가 그러면 아 내가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있구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2: 누군가와 이어져 있구나 여전히 네. 잊지 않고
3: 네.
2: 이런 거 좀 어떠세요? 뭐 앞서 포옹도 잠깐 이야기 나눴습니다만은 그 말로 이렇게 위로하는 것보다 한 번에 이렇게 좀 어깨 토닥임 이랄지 누군가가 말없이 와가지고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놓으면서 이거 먹고 좀 힘내라는 그 간단한 말 한마디로도 참 위로가 되잖아요.
3: 당연하죠. 감동이죠.
2: 네. 아, 이 사람 나 생각해주고 있구나 그런 거. 네. 말은 많이 안 해줬지만
3: 네.
2: 그리고 저는 가끔 이제 길거리 걷다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로 보이시는 이제 곱게 좀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잡고 걸어가시는 모습 보고 희한하게 그게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서 그런가 봐. 그분들 모습 보고 아 나도 저렇게 곱게 그리고 건강하게 늙어야겠다라는 걸 느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또 그런 거에서 또 위로를 받더라고요.
3: 네, 좋네요. 저는 좀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말에도 그냥 일주일을 수고했으니까
2: 네.
3: 토요일 저녁에 그 EBS에서 하는 고전 영화, 건전한 고전 영화들 그런 영화 보고 또 영화관에서 이제 스크린으로만 접할 수 있는 그런 네네. 대작들 있잖아요.
2: 네. 네. 명작.
3: 네. 그런 작품들도 거의 한 달에 한 편 정도는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 약간 정서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그런 걸 보면서 예, 그럴 때 위로받는 것
2: 그렇죠.
3: 같아요.
2: 그렇죠.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
3: 네.
2: 그런 거 보면 정말 또 위안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3: 네.
2: 좋은 책도 마찬가지고
3: 네.
2: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는데 우선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 네.

0: 네, 신청해 주신 곡 한번 소개 한번 해 주실래요?
1: 네, 이제 딸이 자녀가 시집을 가니까 가는 게 당연하고 행복해 보이면서도 또 부모와의 그동안의 그 어떤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또 양보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0: 네.
1: 네. 그래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보내줘야 된다는, 네, 그런 다짐을 합니다.
0: 네. 진미령의 하얀 민들레죠?
1: 네.
0: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겠네요. 전문 포옹사라는 직업, 한국에서도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1: 한국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0: 잡을 것 같습니다.
1: 전문 포옹사는 AI가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어, 피지컬 AI 품에 이렇게 안겨 있을 수 있을까?
0: 뭐 느낌이... 만족도가 좀 다르겠죠.
1: 네네.
0: 네, 만족도가 다르고 체온과 체온이 닿는 그런 어떤 근원적인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1: 네.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는 소외계층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독거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까지 정말 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홀로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또 외로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이 전문 포옹사라는 직업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외로울 때 좀 이렇게 안길 수 있는.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고아의 경우도 그럴 것 같아요.
0: 이제 질병으로 아프신 분들 네네. 나이를 떠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독거 노인 말씀하셨는데 뭐 노인이 아니라도 혼자 사는 뭐 남자들도 있을 것이고 혼자 사는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1: 네.
0: 또 혼자 사는 젊은 층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수요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할 만한 그런 여력이 되는지
1: 네.
0: 그것이 어쩌면은 그 큰 문제지 사실 이 서로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참 한편으로 좀 생기지 않았으면 바라는 또 직업군이기도 한 게 아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전문 포옹사라는 직업이 필요할 정도로 인색하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잖아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뭐 그들에게도 스킨십 함께 할 수 있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 텐데 이런 전문 포옹사라는 직업이 있어야지 많이 포옹을 받을 수 있는 또 분들이 계신단 말이야 라고 또 생각을 하면 이 시대가 그만큼 또 각박해졌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0: 가족이라는 그 네트워크망이 많이 이제 끊어졌고 단절됐고 또 핵가족화 되면서 더 가족이라는 그 수 자체가 해체돼 버렸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그리고 그런 사회 속에서 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족의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끼리 또 포옹을 하는 것 자체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도 않는 문화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것을 간절히 희망한다면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어떤 법의 체계 아래서 어떤 원칙, 기준 이게 정해져 있다면 저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몇 년 전에 이제 TV에서 본 장면인데 그 프리허그 합니다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피켓 들고 어디냐 지하철이나 역 앞에서 터미널 앞에서 그러면 정말 누군가 오셔가지고 프리허그 합니다라는 그 청년에게 안기고 같이 프리허그 했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또 어떤 분은 또 그 허그하면서 또 눈물도 흘리시는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뭐랄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포옹 한번 또 못 하는 상황도 있는 분이 계시고 이 포옹을 통해서 정말 위안받는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전문 포옹사 한국에서는 좀 어떻게 좀 뭐 생길지 자리 잡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현 시점에서는 근데 어쨌든 포옹은 좋은 거다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뉴스를 듣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 봤는데 뉴스 중에 개인적으로 좀 마음 쓰이는 뉴스 있으셨어요?
0: 아니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 네.
0: 좋은 주제들인 것 같고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 이거를 굳이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토론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기분 좋은 뉴스가 많아지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칠까 하는데 혹시 뭐 추가적인 말씀 있을까요?
0: 아니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송천동민 김경진님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다양성을 말하다 진행자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민 중에 한 분.

분 김경진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ptain, my captain. Sit down, Mr. Anderson. You hear me? Sit down. Sit dow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You hear me? Oh, Captain, my captain.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to see him. Sit down. Leave, Mr. Keating. 행복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행복은 당신 자신의 행동에서 나온다. 달라이 라마.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스포츠 전북입니다. 저는 스포츠 게스타 신봉철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3.5MHz로 방송이 되고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시청하실 분들은요, 시청하실 때 꼭 좋아요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에서는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스포츠 스타를 모시고 특집 스포츠 전북을 마련했습니다. 제2탄으로 선수 시절 전 세계를 지배했으며 지금은 국가대표 감독을 맡으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그는 바로 배드민턴의 대부 박주봉 감독입니다. 자, 오늘 살아있는 전설 박주봉 감독과 50년의 배드민턴 역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공격대 라디오 특집 스포츠 전북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한 종목에서 세계 정점에 서 있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역사의 인물이 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로서 전 세계가 감탄하는 역사의 인물입니다. 그는 마침내 작년 25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의 살아있는 전설, 우리 전북 출신 박주봉 국가대표 감독을 오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주봉입니다.
1: 야, 정말 작년부터 저희가 모시려고 섭외를 했는데 드디어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네.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가서 좀 네. 늦게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1: 저희가 예고를 했거든요. 오늘 방송이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고향에 자주 오십니까?
2: 글쎄요, 뭐 그동안에 쭉 이제 외국에서 거의 한 27년 정도 그렇죠.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뭐 이제 마지막 지도자 생활을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 할 때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전주에 자주 와서 네. 어머니도 뵙고 친척들도 뵙고 그랬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이제 감독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전북 출신으로서 세계를 주름잡은 배드민턴의 황제이신데 이제 옛날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죠. 배드민턴을 언제 어떤 동기로서 시작을 했었죠?
2: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풍남 초등학교 에 저희 아버님이 교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특별활동 시간에 그 배드민턴 종목을 좀 선수를 가르치시다가 그 학교에 배드민턴 종목을 창단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배드민턴에 친하게 돼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정식으로 이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선수 뒤에는 훌륭한 부모님이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도 이제 아나운서 시절이었고 우리 박주봉 감독님이 선수 시절에 워낙 메달을 많이 따고 뭐 전국체전 무슨 국제대회 나가면 그 전라북도의 위상도 드높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무릎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뵌 일이 있는데 그 아버님이 박 명자 숫자시고 네. 학교의 교사로서 또는 교장님으로서 운동을 이렇게 좋아하셨던 거예요? 배드민턴 종목을?
2: 네, 아버님은 이제 학창 시절에 네. 연식 정구 선수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네, 네. 이제 라켓 종목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교사 생활 하시면서 네. 이제 학생들을 이제 재밌는 무슨 스포츠 활동을 시켜볼까 해서 그때 당시 정말 생소했던 이제 배드민턴 종목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재미를 느끼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배드민턴과 인연을 맺었었는데 네. 정말로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이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저의 선수 생활 지금의 그 또 이렇게 지도자 생활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의 아버님이 저의 인생길을 만들어 주셨죠.
1: 알겠습니다. 또 그게 계기가 돼서 전라북도의 배드민턴이 인기를 갖게 됐고 또 대한민국이 그만큼 세계적인 팀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2: 그렇죠. 이제 그 아버님이 그 전주의 그 초등학교에 배드민턴 팀을 창단하면서 네네. 전주에서는 그때 전주 서중학교 네. 또 전주 농고 당시에 네. 지금은 이제 전주 생명과학으로 바뀌었지만은 그런 그 학교 체육 배드민턴 종목이 체계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또 어떻게 보면 아버님께서 만들어주셨죠.
1: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언제부터 배드민턴의 천재란 소리를 들으셨어요?
2: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사실 이제 전주 초등학교 때 이제 전북 대표로 소년체전에 가서 우승을 했고 네. 또 중학교 때 전주 서중학교로 학생으로서도 전국 소년체전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국가대표가 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1: 아, 일찍 됐네요.
2: 네, 그 계기가 그 고등학교 1학년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가 대구 연초 제조창에서 열렸었는데 네. 그때 이제 3학년 그 형들을 다 이기고 우승을 했었거든요.
1: 야.
2: 근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은 신체적으로 차이가 그럼요. 많이 났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막 올라갔을 때니까
1: 연초에 네. 네, 학년 초에 네,
2: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을 이기고 그 우승하면서 그 한일 고교 교환 경기 그렇죠. 한국 대표 선수로 뽑히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제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1: 알겠습니다. 고1에 이미 국가대표로서 뽑혀서 국위 선양을 했군요. 자, 그러면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시기.
2: 이제 그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종별 선수권 대회를 6월 달에 제가 이제 우승을 하고 그해 12월 달에 그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걸 그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대학 일반 다 포함해서 고등학교 학생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그 12명, 12명, 그래서 24명을 협회에서 추려서 네네. 거기서 이제 A조, B조 두 조로 나눠가지고 조 1위, 2위만 이제 뽑는 국가대표 선발전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그 이제 실업 선배들, 대학 선배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이제 B조에서 조 2위를 차지해서 이야. 이제 4명 안에 들어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12월 달에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수 시절에 셔틀콕의 황제라는 별명이 붙었고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국제대회에서 우승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주요 입상 기록이 하도 많아서 오늘 다 방송이 끝날 때까지는 못 하겠고 아무튼 대표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우선 올림픽부터.
2: 제가 국제대회 첫 우승은 그 고등학교 전주 농고 3학년 때 네. 그 3월 달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서 막 3학년이 됐을 때 네. 덴마크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 남자 복식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파트너는 같은 이제 전주 농고 선배 좀 나이 차이가 많은 이제 이은구 선배랑 이제 파트너를 해가지고 네. 처음으로 이제 국제대회 그 82년도 3월 덴마크 오픈에서 우승을 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선수 시절에 가장 그 명예롭다면은 역시 이제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1: 그렇죠.
2: 이제 배드민턴이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채택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남자 복식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고
1: 네.
2: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 종목이 조금 그 좀 늦게 정식 종목이 되었어요. 88 서울 올림픽 때는 그 전시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정식 종목이 못 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혼합 복식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네. 그때는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저희 배드민턴에서는 가장 큰 대회가 세계 선수권 대회였었거든요. 그 1985년 캐나다 캘거리에서 있었던 네.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복식에서 김문수 선수와 파트너에서 우승을 했고
1: 네.
2: 그때 당시에 또 혼합 복식은 유상희 선수랑 해서 처음으로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었죠.
1: 아, 그렇군요.
2: 그게 네.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했던 대회인데 그 뒤에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개인전에서는 남자 복식에서 2번,
1: 네.
2: 혼합 복식에서 3번.
1: 네, 네.
2: 그래서 이제 5번 그
1: 우승을
2: 해서
1: 네.
2: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기네스북 배드민턴 종목 그 세계 선수권대회 최다 우승 선수로 그 기네스북에 올라갔었죠.
1: 알겠습니다. 아시안 경기 대회에서도 성적이 물론 좋았겠죠.
2: 네, 이제 86 아시안 게임 우리나라에서 했던 86 아시안 게임에서 그때 남자 단체전, 남자 복식, 혼합 복식
1: 네.
2: 이 세 종목에서 우승을 해서 3관왕을 차지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도 이 전형 오픈이 또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나요?
2: 그렇죠. 전형 오픈 대회라고 하면 네. 우리 이제 쉽게 말하자면 윈블던 테니스하고
1: 그렇죠.
2: 같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12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1: 이야,
2: 있었는데
1: 네네.
2: 전형 대회에서 정말 저 어렸을 때 당시에는 전형 대회가 그 윈블던 체육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웸블리 아레나라고 해서 그 윈블던 코트 매트를 밟아보는 게 꿈이다. 이제 그렇죠. 전 세계 배드민턴 선수들이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1: 네.
2: 그 윈블던 전형 오픈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복식 4번 혼합 복식 5번 그래서 총 이제 9번 우승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네. 제가 일본에서 한 20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했지만은 일본 오픈도 9번 우승했어요. 일본 오픈도 총 9번 했고 그 밖에 이제 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덴마크, 프랑스,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인도,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선수 시절에는 한 72회 정도 국제대회 우승한 걸로 이렇게
1: 기억하고 계시네요. 72회 네. 우승하셨다. 네.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 뒤를 지금 안생 선수가 쫓아오고 있어요.
2: 아, 50승, 대단합니다.
1: 50승 했더라고요, 네. 벌써요. 이제 그 얘기는 네. 네, 이따 얘기하고요. 예. 이야, 뒤 바로 따라오네. 네. 자, 감독님. 그 복식의 제왕이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이제 전해 드렸는데 복식하면은 이제 복식이 있고 혼합 복식이 있잖아요.
2: 예, 예.
1: 선수들이 아주 화려했던데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어떤 선수들하고 했는지요?
2: 그때 처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는 이제 한참 이제 선배이셨던 같은 전준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거 이용구
1: 선수.
2: 선배하고 네. 같이 해가지고 이제 한 2년 정도
1: 네.
2: 그 파트너로해서 뭐 이제. 그런 덴마크 오픈 우승이라든지 아시안 게임 3위 동메달
1: 네.
2: 이제 이런 성적을 냈었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저희 영원한 파트너였던 이제 김문수 선수와
1: 네.
2: 하고는 이제 83년
1: 네.
2: 제가 기억하기로는 83년
1: 네. 네.
2: 그 6월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그 알바 월드컵이라고
1: 네.
2: 처음으로 파트너 조합을 해서 나갔는데 바로 우승을 했어요.
1: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이제 그 김문수 선배와 10년 가까이 그
1: 짝이 됐죠.
2: 짝이 돼가지고 뭐 국제대회 남자 복식에서도 한 30회 정도 같은 파트너로 해서 우승을 차지했었고
1: 네.
2: 이제 혼합 복식 같은 경우는 그 제일 최초로 파트너했던 것은 이제 그 유상희 선수라고 저희 거기도 1년 선배인데
1: 네.
2: 아까 말씀드렸던 85년도 캐나다 캘거리 때 처음 같이 복식해서 우승했던 선배하고 좀 잠깐 하고 또 저하고 또 영원한 파트너했던 그 정명희 선수라고
1: 정명희 선수 네, 네.
2: 랑 해서
1: 대단합니다.
2: 뭐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 아시안 게임 우승 등등 해서 국제대 그 정명희 선수랑 해서도 한 30회 정도
1: 네. 네.
2: 그렇게 우승을 했었고
1: 네.
2: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하고 복귀했을 때 이제
1: 그렇죠.
2: 혼합복식 파트너는 그 라경민 선수라고
1: 네.
2: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한국체육대학교 그 좀 조교수 네. 시절에 스승과 제자다 해가서 그 라경민 선수는 대학교 4학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파트너를 해가지고
1: 네.
2: 이제 국제대회도 나가고 또 올림픽도 나가고 그랬었죠.
1: 네네. 그리고 올림픽이 이제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때 금메달, 은메달을 다 땄죠, 한국이요.
2: 네, 그렇죠.
1: 네. 네.
2: 그 결승전 상대들이 이제 결국 이제 후배들이었는데
1: 네.
2: 현 이제 우리 전북 출신의
1: 네.
2: 그 현 대한 배드민턴 협회 회장인
1: 네, 김동문 회장.
2: 회장.
1: 네. 네.
2: 그리고 파트너였던 그 길령아 선수.
1: 네.
2: 그리고 저하고 이제 그 라경민
1: 네.
2: 제자하고 같이 그 이제 결승전을 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뭐 은메달 땄기 때문에 아쉽지만
1: 네.
2: 또 우리 한국 후배들이 또 금메달을 땄고
1: 네.
2: 한국이 또 금메달 은메달을 따는 그런 최고의 순간을
1: 그럼요
2: 맛봤기 때문에
1: 네네.
2: 정말로
1: 눈에 선합니다
2: 결과를
1: 네, 네,
2: 가져왔었습니다.
1: 네네. 네. 그 이제 선수 생활 영원히 할 것 같은 선수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게 된 시점과 계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2: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첫 번째는 그 90년 북경 아시안 게임 끝나고 바로 은퇴를 하려고 그랬어요.
1: 네.
2: 근데 은퇴하려는 순간에 그 배드민턴 종목이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다고 그 IOC에서 발표를 하면서
1: 네네.
2: 아니지. 그래도 올림픽이라는 이런 무대를 한번 뛰어봐야지
1: 네네네.
2: 해서 은퇴를 하려던 것을 이제 접고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참가해서 이제 금메달을 땄고
1: 네.
2: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말로 이제 은퇴를 하고
1: 네.
2: 이제 후진 양성을 위해서 한국체육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조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선수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또 바로 1년 후에 93년도 한 6개월 후에 네. 영국에서 또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단체전이 있었어요.
1: 네.
2: 근데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던 대회인데 2년 전에 저희 한국이 우승을 했었어요.
1: 네, 네.
2: 그런데 이제 한국 협회에서 다시 한번 수디르만컵 그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단체전에 복귀를 해달라.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해서 네. 다시 우승을 했죠.
1: 네, 그렇죠. 네.
2: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단체전 2연패를 이루고
1: 네.
2: 정말로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은퇴하고
1: 네.
2: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끝나고 나서 96년도 아까 이야기했던 네, 그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이제 우리끼리 결승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1: 네.
2: 제가 제일 아쉬웠었던 게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는 혼합복식 종목이 올림픽 종목이 없었어요.
1: 그렇죠.
2: 근데 그때 당시에 남자 복식, 혼합복식이 세계 랭킹 1위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혼합복식이 더 강한 1위였었어요. 근데 그게 정식 종목으로 안 돼서 너무나 아쉬웠었거든요.
1: 네.
2: 근데 이게 2년 정도 은퇴를 했는데 이게 그 다음에 96년 아틀란타 배드민턴 종목 혼합복식이 다시 또 정식 종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1: 알겠습니다.
2: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 다시 또 복귀 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됐고
1: 그래서 김동훈 기령아 네. 선수와 결승에서 붙었게
2: 네. 우리끼리 이제 결승전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되었죠.
1: 알겠습니다. 네. 아, 잘 정리가 이제 됐어요. 정리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국내에서도 지도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1996년에 이제 완전히 은퇴를 해서 당시에 지도자로서의 성과는 어땠는지요?
2: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은퇴하고 처음에 이제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후진 양성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사실은 이제 97년도 1월 달에 영국 유학을 떠났어요. 영국 네. 지도자 유학.
1: 네, 네, 네, 네.
2: 그래서 영국에서 한 2년 반 정도 영국 대표팀을 가르쳤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이제 99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된 계기는 또 그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네. 말레이시아에 있었어요.
1: 아, 네.
2: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네. 인도네시아와 함께 동남아에서 뭐 국기다시피 하는 스포츠 종목이고.
1: 네, 그렇죠.
2: 그래서 뭐 배드민턴의 그 열정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프로 야구 같이
1: 알겠습니다.
2: 대단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나라에서 또 지도자 생활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큰 경험이다.
1: 네.
2: 그래서 저 지도자 생활을 했다가 이제 한국으로 지금이야 정식으로 들어왔지만 그 전에는 잠깐 이제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을 그만두고 쉬는 기간에 한국도 협회에서 또 그 2004년 아틀란타 올림픽에 데뷔해서 좀 임시 코치로 또 초빙을 해서 그때 이제 들어왔고
1: 네.
2: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후배들 이제 김동문, 하태권, 뭐 이동수, 유영성 이런 이제 남자 복식 선수들을 또 가르치게 됐었죠.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에서 탄탄한 지도자 캐리어를 쌓다가 영국, 말레이시아 등을 거쳐서 2004년도에 일본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일본을 가시게 됐는지요?
2: 아 제가 아까 참 그렇죠.
1: 2004년.
2: 네네, 네, 2004년.
1: 네.
2: 그러니까 이제 2004년도에 네. 제가 아틀란타 올림픽까지는 그 임시 코치로 한국 대표팀을 지도했고
1: 네네.
2: 그 뒤에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지도 그 올림픽 끝나고 나서는 계속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있었거든요.
1: 네네네.
2: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사실은 세계 배드민턴 연맹과 그 이제 세계 배드민턴 트레이닝 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한참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그게 말이 건립이지 이게 상당히 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말레이시아에서 한 2년 정도 좀 공백기가 있었어요.
1: 네.
2: 그래서 조금 세계 배드민턴계의 흐름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좀 느껴서
1: 네.
2: 그러고 있는 와중에 마침 이제 일본 배드민턴 협회에서 또 그때 당시에 국가대표 일본 대표팀 코치했던 그 코치가 또 우리 한국 후배였었어요.
1: 아, 그렇군요.
2: 예. 네. 근데 후배가 일본 배드민턴 협회에서 감독님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도 조금 세계 배드민턴 흐름을 계속 좀 따라가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그때 당시에 일본 배드민턴 상당히 약한 나라였었는데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수락을 하고 일본을 가게 됐죠.
1: 알겠습니다. 자, 2004년도에 일본에 가서 20년 가까이 일본 대표팀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아닌 일본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 일본을 세계 최강으로 탈바꿈한 그 비결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비리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2: 글쎄요. 사실 일본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보통 올림픽이라는 게 4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네. 4년 정도 지도하고 그만둘 줄 알았어요.
1: 네네.
2: 근데 이제 결국 뭐 20년 동안 네. 이제 일본 대표팀 감독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 올림픽을 일본 대표팀을 이끌고 다섯 번을 나갔다 왔는데
1: 네.
2: 근데 사실 일본 배드민턴은 뭐 그 2004년 아틀란타 올림픽 때 네. 13명이 출전해가지고 네. 한 명만 2회전에 진출했고 나머지 선수 전체가 1회전 탈락했었어요.
1: 처음에. 네네네. 네, 네.
2: 그래서 이제 일본 배드민턴. 근데 나름대로 제가 그때 일본 선수를 봤을 때는 네, 네. 상당히 그런 배드민턴에 관련한 그런 능력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네.
2: 근데 이제 반면에 조금 게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일본 선수를 키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죠.
1: 알겠습니다. 네,
2: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갔더니 이제 뭐 시스템 자체가 이제 국가대표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열악했었어요.
1: 네.
2: 뭐 합숙훈련 트레이닝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도 없었고,
1: 네.
2: 그랬고 또 이제 국가대표 정식 코치들도 없었고,
1: 네.
2: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바꿔 나갔죠.
1: 네.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토마스컵 남자 단체전 선수권 대회에서 최초로 우승을 했고. 16년에 리우 올림픽에서 여자 복식에서 또 사상 첫 금메달을 땄죠. 2018년도 우버컵 기억나세요? 세계 여자 단체전 37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그러는데
2: 예, 예.
1: 거기서부터 좀 짧게 좀 얘기하신다면.
2: 글쎄 뭐 아까 2014년 토마스컵 우승
1: 네.
2: 그것은 사실은 토마스컵 우승국이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됐거든요.
1: 네.
2: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정도. 근데 네. 일본이 우승하면서 네 번째 우승국이 됐는데 사실 토마스컵은 단체전이라서 저 선수 시절에 유일하게 우승을 해보지 못한
1: 단체전.
2: 게 단체전 토마스컵이었는데
1: 네.
2: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1: 그렇죠.
2: 그 이제 또 우리 한국 선수들은 안 했지만은 지도자로서 이제 그 토마스컵 우승을 트로피를 올리게 돼서 너무나 기뻤었고
1: 만족도 느끼시고
2: 네, 네, 네, 지도자에서 큰 보람을 느꼈고
1: 알겠습니다.
2: 그다음에 이제 일본 배드민턴 사상 처음으로 사실은 2016년도에 이제 여자 복식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는데 그 전 2012년 그 런던 올림픽에서
1: 네.
2: 일본 배드민턴 사상 최초로 메달 네. 이제 은메달 땄었거든요 그때는
1: 네, 네, 네.
2: 은메달을 땄고 2016년도에 이제 최초로 이제 일본 배드민턴 최초로 이제 금메달
1: 네.
2: 또 이제 2018년 이제 여자 단체전 그 네. 우버컵 또 우승을 차지하고 또 이제 이게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일본 협회에서도 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1: 네네.
2: 아 그래서 일본에서 세계 선수권대 2016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메달을 6개 땄거든요.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3개.
1: 네네.
2: 또 그 다음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메달을 6개 따고. 그때 저 어떤 제일 큰 성과를 그때 당시에 거뒀었죠.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주범 감독님이 일본을 지휘하고 계실 때 한국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많은 배드민턴 전문가들이 아니 가까운 일본에 있는데 좀 다시 데리고 와서 후배를 양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또 들리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쳐서 일본을 세계에 중국과 함께 대등하게 위치를 만들어 놓고 한국으로 2025년 즉 작년에 이제 오시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실 때 20년 만에 오실 때 세계가 또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 한국으로도 가네 하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복귀를 결심한 뭐 동기가 있을까요?
2: 사실은 저는 그 24년 파리 올림픽 끝나고 네. 어때 보면은 좀 이제 그 국가대표 지도자는 그만두고 네. 어때 보면은 좀 뒤에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었는데 네.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1: 네.
2: 근데 이제 파리 올림픽 이후에 네. 또 많은 국민들이 아시겠지만은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따고 여러 가지 이제 협회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1: 네.
2: 또 협회 집행부가 또 새롭게 바뀌고 또 그 바뀌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 회장이 아까 말했던 우리 김동문 회장이
1: 네.
2: 또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고 그러면서 또 김동문 회장이 또 일본까지 날아와서 또
1: 깊은 얘기를 많이 하셨겠군요.
2: 네, 깊은 네. 얘기를 했고.
1: 네, 알겠습니다.
2: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외국에서 사실 뭐 한 27년 정도 지도자 생활하면서
1: 네.
2: 사실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한번 한국 대표팀을 위해서
1: 네.
2: 후배들을 위해서 좀 먼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1: 네.
2: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늦어졌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늦었고 이제 후배들에게 감독직을 양보를 하고 후배들이 더 키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1: 네.
2: 그 와중에 이제 협회 또 올림픽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1: 네 알겠습니다.
2: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 이제 한국 대표팀 감독을 이제 수락하고 하게 됐죠.
1: 대환영입니다. 저희들은 저 대환영이었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감독님이 오시면은 안생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생 선수가 세계 이제 최고의 선수로 올라가 있었지만 한때 이겨야 될 경기를 지는 경우가 있었고 안생 선수가 조금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길래 그 당시에 이제 감독님이 오시면서 갑자기 안생 선수가 안정된 공격 또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팬들이 야, 이 감독이 뭐 바뀌더니 뭔가 또 안생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2: 글쎄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 안세영 선수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감독 시절에도 네. 안세영 선수와 시합을 했거든요.
1: 네.
2: 근데 일본의 그 야마구치 선수라고 작은 선수인데 그 선수의 좀 체력이 많이 밀렸었어요.
1: 네.
2: 시합을 하다 보면은
1: 네.
2: 근데 이제 파리 올림픽을 마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체력적으로든 완성된 선수가 됐었는데
1: 네.
2: 이제 그런 이제 그 협회의 불화.
1: 네.
2: 뭐 대표팀과의 불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정신적으로 많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2: 그런 부분을 일단 최우선적으로
1: 네.
2: 이제 세영이를 이제 추스려 줬고 또 이제 세영이하고 제일 첫 번째 한국에 와서 한 게 안세영 선수하고 개인 면담이었어요.
1: 그러셨겠죠.
2: 네, 개인 네, 면담을 네, 하고 나서 네, 네, 네. 충분히 제가 이해할 부분 이해하고 나는 이러한 방향으로 대표팀을 이끌겠다.
1: 네.
2: 그리고 너한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할 예정이다.
1: 네.
2: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세영이하고 첫 만남, 첫 미팅이 서로가 이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세영이도 좀 좀 마음 편안하게
1: 네.
2: 이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1: 네.
2: 지금 이제 좋은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보통 이제 전문가들의 표현은 안생 선수가 공격적인 선수보다 수비적인 선수였는데
2: 네.
1: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공격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 전체 경기 흐름 자체가 바뀌어졌다. 그래서 더욱더 성적이 좋다라고 하는데 네. 인정하십니까?
2: 네. 네. 저도 그동안 쭉 지켜봤던 부분이라서
1: 네, 네.
2: 세영이 시합이 항상 너무나 길게 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체력 소모가 워낙 많거든요.
1: 네,
2: 그래서
1: 그렇죠.
2: 그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좀 빨리 빠른 공격으로 해서 템포를 끊는 시합도 해야 된다.
1: 네.
2: 그래서 그 공격력을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고
1: 네.
2: 자,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그 효과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체력적으로도 좀 안배된 그런 경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올해 나갔던 대회는 전승이거든요.
1: 그렇죠.
2: 네, 올해 뭐 1월 달부터
1: 다섯 개 대회 다
2: 우승을 지금 차지했고
1: 언제 나가죠 또 그러면
2: 이제 지금 지난주에 저희들이 지금 싱가포르 오픈,
1: 네, 그렇죠.
2: 인도네시아 오픈
1: 네, 네, 네.
2: 이제 최상위급 슈퍼 750, 슈퍼 1000대에 다녀왔고 지금 잠깐 이제 휴식 기간 하고 이제 7월 달부터 다시 일본 오픈, 중국 오픈, 세계 선수권대, 아시안 게임 3개월 동안 또 이제 강행군이 예정돼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자, 이제 한간에 세계 배드민턴 협회가 한 세트 게임을 21점으로 쭉 가져오던 것을 15점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생 선수 죽이기다 이건.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네. 그건 너무 조금 과대.
1: 아, 그러니까요.
2: 쪽으로 얘기한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지금은 다 이제 모든 여자 단식 선수는 안세영 선수가 타켓이 돼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2: 그렇지만은 일단 사실 우리나라 세계 국제 대회가 자,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1년에 18개에서 20개 대회를 나가요.
1: 네. 대단하죠. 그게
2: 좀 쉬고 싶어도 그 세계 배드민턴 규정이 세계 랭킹 여자 단식 15위 이내 선수는 그 나가게끔 돼 있어요. 안 나오면 바로 이제 페널티라고 해서 한 대 안 나갈 때마다 그 US 5,000불씩 페널티를 내야 돼요.
1: 그러면 15회를 꼭 나가야 돼요? 다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2: 그러니까 이제 12개 대회는 무조건 나가야 되고
1: 12개 이상.
2: 12개는 그 슈퍼 시리즈라고 해 가지고 그런 데는 예. 12개를 나가야 되고 그 밖에 이제 당연히 이제 아시안 게임 올림픽 나가야지. 아까 했던 뭐 토마스컵이라든지 우버컵이라든지 또 이제 아시아 선수권대회라든지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나머지 다섯 개 대회도 상당히 중요한 대회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니까 이제 의무 참가하는 대회 말고도 추가로 나가야 되는 대회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됐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네. 또 세계연맹도 좀 게임 숫자 그 포인트를 15점으로 줄이면 아무래도 경기 시간이 단축되니까 선수 알겠습니다. 부상 방지도 예방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빨리 끝나므로써 이제 광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세계연맹에서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1: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또 상금도 늘어나니까.
2: 네, 그렇죠.
1: 그래서 네. 상금 너무 적다고 지금 많은 저 배드민턴 관계자들이 기사에 떴더라고요. 그렇죠. 테니스 종목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저도 공감합니다. 네. 자, 이제 많은 얘기를 배드민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지난주 어제까지 국제 배드민턴 대회 박주봉배 국제 배드민턴 대회가 전주에서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회는 언제부터 열렸고 또 열리게 된 동기를 알고 싶습니다.
2: 글쎄요. 이제 지난주에 끝난 대회까지 이제 4회째 대회가 끝났는데 네, 네, 네. 사실은 이제 전라북도 배드민턴 협회 회장님 이제 심용현 회장님께서 네. 이제 회장님을 하시면서 이제 전북 출신의 이렇게 이제 메달리스트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러한 대회를 좀 해서 좀 우리 전라북도 배드민턴을 활성화를 시키고 네. 또 알리고 싶으시다 해서 좀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스럽게 네. 이렇게 제 이름을 딴 지금 박주봉 배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제 끝난 경기에 무려 2천여 명의 동호인들이 국내외에서 오셔가지고 아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허버트 스틸 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이건 어떤 상인가요?
2: 이제 저희 세계 배드민턴 연맹에 있는 상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배드민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상이 있고 네. 또 이제 허버트 스틸 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허버트 스틸 상은 일단 배드민턴인 뿐만 아니라 세계 배드민턴의 공헌한 사람한테, 주는 네. 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범위가 커요.
1: 그렇군요.
2: 명예의 전당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인에 한해서 그렇죠. 주는 상이고, 여부치 상은 그런 이제 무슨 IOC 위원도 받을 수도 있고, 각 다른 종목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한테도 주는데,
1: 알겠습니다.
2: 이게 매년 주는 상은 아니고, 그런 사람이
1: 있을 때.
2: 있을 때만 알겠습니다. 주는데, 네. 지금 우리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1934년에 처음 발족이 됐는데 지금까지 14명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1: 1996년에 받으셨네요.
2: 네, 저는 이제 여덟 번째 수상자로 지금 받았던 상이라서 좀 명예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뭐 배드민턴의 노벨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자, 그리고 2001년도에 배드민턴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됐어요.
2: 네. 네.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국 선수로서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세계 배드민턴 연맹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됐고 그 뒤에 이제 같은 제 파트너였던 김문수 선수 또 김동문 선수 뭐 하태권 그동안에 방수연 선수 등등이 이제 계속 명예 전당에 이제 세계 배드민턴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됐죠.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 감독님께서 이제 배드민턴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사업은 아니시라고.
2: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네네.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네. 그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1: 그렇죠. 엄청나죠. 이게
2: 뭐 축구하고 맞먹을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서로가 1, 2등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아서 네. 또 이제 이런 배드민턴을 이제 종목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 아시는 또 지인분들께서 이런 것은 좀 이름을 빌려서 네. 이런 걸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름을 빌려드리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배드민턴 그 용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1: 박주봉 이름의 그 영어 약자에서 PJB 스포츠.
2: 예, 예, PJB 스포츠.
1: 스포츠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죠?
2: 뭐, 기본적으로는 라켓, 신발, 유니폼, 가방,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큰 브랜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작은 브랜드지만은 일단 우리 동호인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좀 배드민턴이 좀 그 활성화되고 또 즐길 수 있도록 그런데 좀 보탬이 되고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PJB 스포츠. 전라북도에도 대리점이 있겠죠?
2: 네. 전국적으로 각 대리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제가 배드민턴을 시작한다면 그 상품 사용하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 이제 끝으로 가족관계로 전주에 지금 가족이 살고 계십니까?
2: 네. 지금 아직 어머님께서 95세신데 아직 지금 연로하시지만 지금 계시고 네. 또 이제 여기 이제 큰 형님, 작은 형님, 큰 누나가 여기서 전주에서 계속 살고 계셔가지고 네. 저도 이제 외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자주 찾아 못 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어디 외국 시합 갔다 오면 틈틈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어머님도 뵙고 가족도 식사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직계 가족은 일남 일녀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2: 네, 네. 그 일남 이녀.
1: 아, 이녀.
2: 네. 아, 일남 일녀.
1: 일남 일녀. 네, 네.
2: 이제 네. 뭐 아들은 지금 군대 가 있고.
1: 예, 네. 근데 자녀 중에 배드민턴과는 관계가 없네요.
2: 예, 네, 제가 운동을 못 시켰어요.
1: 아, 그러셨나요?
2: 못 시켰는데. 저희 딸이 사실은 네. 운동 신경이 많았었거든요. 어. 그래서 좀 이제 크고 나서 자기 운동 안 시켰다고 네.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 사실 제가 이제 선수 생활을 이렇게 이제 그 국제대회 나가서 우승도 해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하려면 그런 이제 국가대표도 돼야 되고 또 세계적인 선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1: 그럼요.
2: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네, 네. 체육에 관계된 교사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야, 오늘 시간이 참 40여 분이 넘게 지났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일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초대를 또 하겠습니다.
2: 네,
1: 끝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 짧게 한번 해주시죠.
2: 예, 뭐 그전에도 해외에 있다가도 그랬지만은 참 정말로 전주만 오면 너무나 포근하고 네. 또 전주에 저도 지금도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말투가 아직도 안 변해가지고
1: 그대로 계시죠. 네,
2: 정말로 고향에 와서 이제 같은 우리 전북 말 쓰면은 너무나 또 정감이 가고 네. 너무나 편하고 네. 또 이제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해가지고 또 우리 전라북도 인으로서 네. 또 자긍심을 가지고 네. 또 우리 한국 배드민턴 국가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선수로서 세계를 제패하고 지도자로서 일본 배드민턴의 기적을 읽은 뒤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부흥기를 이끌고 계신 박주봉 대한민국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영원히 이 만남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예,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여름에 전주 하면은 다들 한옥마을의 뜨거운 기와장 지붕부터 떠올리시죠. 하지만은 진짜 매력은 강렬한 햇살 아래가 아니라 그늘이 드리워진 골목 구석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한낮의 열기를 한 번에 식혀주는 얼음 동동 띄운 콩국수 한 그릇의 다정함, 애스러운 한옥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감각적인 버스킹 음악, 그리고 서학동 예술마을에서 만나는 뜻밖의 모던한 갤러리들까지 가장 전통적인 듯 하면서도 은근히 다채롭고 세련된 도시. 알고 보면 전주는 여름이라는 계절과 잘 어울리는 동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들 다 가는 길 말고요. 나만의 그늘을 찾아가는 전주 여행. 올여름엔 숨겨진 전주의 여름을 만끽해보는 시간 만들어 보시죠. 여기는 전주 FM 6시 특별한 저녁입니다.

데플레파드가 노래한 아마게돈이 오늘 시간에 첫 곡이었습니다. 노래 제목 들으면은요, 아마게돈이라서 지구 종말 같은 거 상상하실 수도 있지만은 노래 발음을 잘 들어보면요, 아마게돈이시, I'm getting it. 뭐 그러니까 나는 감 잡았어. 이제 뭐가 되고 있어. 뭐 아무리 더워도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뭐 이렇게 들리지 않나요? 한낮에 기온이 아무리 습하고 더워도 입추 지나면 한풀 꺾입니다. 살아오면서 매년 느끼는 거지만은 입추 지나서 불어오는 바람은 약간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 사연 음악 보내주실 분은요, 전주 FM 홈페이지 특별한 저녁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함께합니다. Oh, yeah, man. Street dance all over the world.

0: 조단 클리스프가 노래한 Humblest Start였습니다. 이 조단 클리스프가 노래는 한 게 아니고요. 피처링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메건 코트너라는 여자인데요. 클리스프는 뭐 음악도 만들고 프로듀서 역할을 합니다. 조단 클리스프의 Humblest Start였습니다. 오늘처럼 길바닥이 타들어갈 것 같은 그런 날에는요, 길을 걷다 우연히 만난 작은 나무 그늘 하나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뭐 그늘이 뭔지 왜 저기 있지?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치잖아요.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그늘이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햇빛이 없으면은요, 그늘도 세상에 없습니다. 빛이 강하게 이렇게 내리쬐어야 비로소 그 자리에 어두운 그늘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살아가는 모습과 좀 닮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삶에 이렇게 직면하는 어둡고 힘든 순간, 네, 내 마음속 그늘진 자리도 사실은 내 삶에 그만큼 강렬한 빛이 비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빛을 정면으로 받아내면서 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숨막히는 폭염 속에서 잠시 숨을 돌리게 해주는 그늘처럼 여러분 삶의 어두운 그늘도 여러분을 삼키려는 게 아니라 잠시 쉬어가라고 자리를 내어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뜨거운 햇살 잘 견뎌내시고요. 길 가다가 만나는 그늘에서 잠시 마음의 땀도 좀 식히면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 일상의 음악이 특별해지는 시간, 6시 특별한 저녁이 함께합니다.

때마다 그리고 너를 느낄 때마다 나의 사랑은 두려워지지만 너의 눈물을 마르게 해줄 수만 있다면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태우리. 나 혼자 있을 때마다 돌아서야 할 때마다 떠올리는 나의 가슴의 외로움이 견딜 수 없어 나는 잡아낼 수

DJ 덕의 여름 이야기 그리고 이정현의 그 누구보다 더 듀스의 사랑 두려움 이렇게 세 곡을 듣고 왔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 전주에서 가까운 그 축제 행사를 자주 다니는 편인데요. 찾아보면은 1년 내내가 축제예요. 어떤 행사는 뭐 최고의 환경이나 조건을 갖추고도 최악의 행사를 치르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며칠 전에요. 그 대천 모두 축제를 다녀왔는데 MC 스나이퍼를 처음 만났어요. 아, 멋지던데요. 공연. 그의 그 유튜브 친구가 바로 되어버렸어요. 공연 끝나자마자 친구가 되었죠. 그전에는 뭐 가끔 들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깊게 이렇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시간이었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힙합 레이블인 스나이퍼 사운드를 운영하고 있는 MC 스나이퍼의 그 스나이퍼 사운드에 소속된 그 가수죠. 래퍼 아웃사이더가 그 대천 공연에서 MC 스나이퍼와 함께 에미넴 같은 아주 빠른 그 랩을 들려줬습니다. 아, 대단했어요. MC 스나이퍼는 결혼을 안 한 줄 알았는데요.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노래를 한 곡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봤는데요. 제목이 너무 멋져가지고 거의 몇 시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들었어요. 이 노래에 이렇게 순간 꽂혀가지고 제목이 린포체. 그 유튜브에는 그 부제처럼 옆에 이렇게 살짝 붙어있는 제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린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사실은 린포체 뭐 이런 뜻인데 그 옆에 부제 때문에 손이 가서 끌려서 듣게 됐어요. 우린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정말 몇 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매번 그 들을 때마다 이 랩이 다 달랐던 느낌이었어요. 순간순간 이렇게 또 먹먹해졌던 시간도 잊을 수 없는 림포체 오늘 MC 스나이퍼입니다.

MC 스나이퍼가 노래했습니다. 림포체였어요. 옆에 부제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MC 스나이퍼의 림포체를 들었습니다. MC 스나이퍼를 뭐라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그 유튜브에 6268님께서 올려주신 글이 보이더라고요. 스나이퍼는 69년식 머스탱 같다. 와,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 표현이. 낡고 오래됐고 구식인 것 같지만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감성과 래핑, 목소리, 클래식함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울부짖는 날짐승의 생것을 느끼게 해주는 타임머신 같다. 뭐 더 이상 어떤 표현이 있을까? 아,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 글이 69년식 머스탱 같다 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정말 딱 나의 생각을 대변해주는 댓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장 프랑스와 모리스가 노래한 모나코였습니다. 모나코 하면은 생각나는 게그 지중해의 눈부신 햇살, 그리고 화려한 카지노, 카레이싱, 그리고 그루버란 부호들의 휴양지 정도로 상상하잖아요. 근데 모나코는 세계에서 애순 다섯 이상 되신 분들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이른바 초고령 국가라고 그래요. 일본보다도 높은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전 세계 그 부유층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 노후를 보내려고 죄다 그 모나코로 이민을 가서 그렇다 그래요. 모나코는 그 젊은 연인들의 로맨틱한 도시가 아니라 우아하고 돈 많은 어르신들의 실버타운이었던 거죠. 대한민국은 어떨까 들여다보니까요. 놀라운 게 초고령 속도로는 대한민국이 세계 1위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드라마 사운드 트랙이었죠. 얀 해머가 연주하는 마이애미 바이스입니다.

얀 해머의 마이애미 바이스의 주제음악에 이어서 들으셨던 곡이 쿨의 작은 기다림, 그리고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를 들었습니다. 레니 게이지가 노래하는 마틀로

바시아의 아스트로드였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죠? 자, 새로운 이야기 가지고 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악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99.1MHz로 방송되는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수영이 진행하는 재즈 여행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의 재즈여행 진행자 김수영입니다. 여러분은 해마다 사계절을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점을 느끼시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늘 같은 순서로 찾아오지만 같은 계절의 모습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후변화라는 말을 뉴스에서 먼저 접했다면 이제는 계절이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 피부로 먼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을까? 물론 나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일회용 컵 하나를 덜 쓰고 불필요한 전등 하나를 끄고 주변을 조금 더 아끼는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분명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음악도 어쩌면 비슷한 것 아닐까요? 음악 한 곡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잠시 걸음을 늦추고 주변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김수영의 재즈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재즈여행의 첫 문을 열어줄 곡은 현대 재즈신에서 독창적이고 천재적인 스토리텔러로 꼽히는 아티스트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래미 어워드가 사랑한 보컬리스트 세실 맥로린 살반테의 문송, 달의 노래입니다. 세실 맥로린 살반테는 고전 스탠다드 재즈의 완벽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연극적인 서사와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해서 재즈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오늘 들으실 곡은 전통적인 재즈 선율 위에 밤의 고요함과 신비로움을 몽환적인 사운드로 정교하게 담아내어 평단과 재즈 팬들 사이에서 큰 예술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곡의 가사는 손에 닿을 수 없는 존재를 향한 애틋한 갈망을 한 편의 시처럼 그려내고 있는데요. 닿으면 깨져버릴까봐 차라리 아득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고독하게 사랑하겠다는 역설적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Write you a song from a distance. Let me love you like I love the moon. 이 아득한 거리 너머에서 당신을 위한 노래를 쓰겠어요. 내가 저 달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은은한 밤하늘의 달빛처럼 차분하면서도 가슴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문송을 세실 맥로린 살반티 목소리로 듣고 올게요.

들으신 곡은 세실 맥로린 살반테의 문송이었습니다. 세련되고 정교한 보컬톤과 미니멀한 악기 편성이 어우러져서 멀리 떠있는 달을 동경하듯 아련하고 고혹적인 여운을 길게 남겨주는 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세실 맥로린 살반테 곡이 달빛의 고독과 아득한 거리감을 노래했다면 이번에 만나보실 곡은 달빛이 우리에게 부리는 달콤하고 설레는 마법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재즈신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으며 정통 스윙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라이징 스타인 문미향의 목소리로 준비한 What a Little Moonlight Can Do입니다. 이 곡은 1934년 작곡된 재즈 스탠다드로 이듬해 빌리 할리데이가 발표한 음반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고 수많은 재즈 보컬리스트들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부른 곡으로 재즈를 대표하는 스윙 스탠다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노래는 달빛이 비치는 밤, 사랑에 빠진 사람의 설레는 마음을 유쾌하게 그려냅니다. You are in love. Your heart's a flutter and all day long. 당신은 사랑에 빠졌고 하루 종일 가슴이 설레고 있어요. You will get bold. You can't resist them. 어느새 용기가 생기고 더는 그 사람을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문미향의 따뜻한 목소리로 What a Little Moonlight Can Do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문미향의 What a Little Moonlight Can Do 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두 곡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Three Little Words, 세 마디의 말입니다. 여기서 세 마디의 말이란 바로 I love you를 뜻하죠. 이 곡은 1930년 발표된 재즈 스탠다드로 루이 암스트롱, 엘라 피츠제럴드, 넷 킹 콜 등 수많은 재즈 거장들이 즐겨 부르며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버전은 현대 재즈를 대표하는 전문 보컬리스트 사마라 조이의 목소리입니다. 사마라 조이는 깊고 따뜻한 음색과 자연스러운 스윙 감각으로 재즈의 전통을 이어가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션이죠. Three little words, eight little letters, which simply mean I love you. 세 마디의 단어, 여덟 개의 글자, 그건 그저 당신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라는 고백 뒤로 이어지는 곡은 에디 피셔의 Just in Time입니다. 사랑이 내 삶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얼마나 기적처럼 찾아왔는지를 노래하는 경쾌한 팝 재즈 트랙인데요. 이 곡은 1956년 브로드웨이 뮤지컬 Bells Are Ringing을 위해 만들어진 작품으로 이후 재즈와 팝을 대표하는 곡이 되었습니다. 사마라 조이의 우아한 고백으로 시작해서 에디 피셔의 활기찬 에너지로 이어지는 완벽한 사랑의 서사 Three Little Words 그리고 Just in Time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사마라 조이의 Three Little Words 그리고 에디 피셔의 Just in Time 두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현대 재즈 신에서 감각적이고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아티스트를 만나봅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다중악기 연주자인 커셔스 클레이의 Repeat Myself, 나를 되풀이하며입니다. 커셔스 클레이는 플루트와 색소폰, 기타를 자유자재로 연주하며 재즈를 바탕으로 R&B와 네오 소울을 감각적으로 결합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오늘 들으실 Repeat Myself는 2023년 8월에 발표된 그의 블루노트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깊이 있는 감정성과 뛰어난 음악적 역량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곡은 반복되는 생각과 흔들리는 마음 속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위안을 찾고 싶은 현대인의 심리와 소통에 대한 갈망을 섬세하게 담아낸 곡입니다. 가사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I repeat myself to know I'm not alone. 같은 말을 계속 되뇌는 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I'm simple and cold like soba noodles on a Sunday. 나는 일요일에 먹는 차가운 소바처럼 단순하고 담담한 사람이에요. 재즈와 R&B가 어우러진 세련된 그루브와 몽환적인 분위기가 매력적인 Repeat Myself, 코셔스 클레이의 목소리로 듣고 계십니다.

들으신 곡은 Cautious Clay의 Repeat Myself였습니다. 재즈와 R&B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세련된 사운드 위에 현대인의 외로움과 공감의 메시지를 담아낸 곡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칼라 브루니의 Perfect Day, 완벽한 하루입니다. 김수영의 재즈 여행은 재즈를 중심으로 재즈와 연결된 다양한 음악을 함께 만나며 그 흐름을 따라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칼라 브루니의 곡은 정통 재즈는 아니지만 재즈 특유의 여유로운 감성과 절제된 분위기를 품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곡은 1972년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인 루 리드가 발표한 곡으로 이후 수많은 뮤지션이 자신만의 색깔로 다시 불러왔는데요. 오늘은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모델 그리고 프랑스의 전 영부인으로 잘 알려진 칼라 브루니가 2017년 앨범 프렌치 터치에서 담백하게 재해석한 버전입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시간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하루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Perfect Day를 칼라 브루니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칼라브루니의 Perfect Day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헤이턱의 Tell Him No, 그 사람에게 안 된다고 말해요입니다. 미국 텍사스 출신의 재즈 보컬리스트인 헤이턱은 1950년대에 스윙 재즈와 샹송의 분위기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가수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Tell Him No는 1960년대의 곡을 헤이턱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는데요. 원곡의 경쾌한 에너지는 그대로 살리면서도 스윙 리듬과 세련된 편곡을 더해서 한층 우아한 분위기로 완성했습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한 여성의 솔직한 마음을 담고 있는데요. 질투와 불안한 감정을 경쾌한 멜로디와 재치 있는 분위기로 풀어내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곡입니다. 사랑 앞에서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감정을 유쾌하게 그려낸 노래 Tell Him No를 헤이턱의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헬리턱의 Tell Him No였습니다. 사랑을 잃고 싶지 않는 마음을 경쾌한 스윙 리듬과 세련된 재즈 감성으로 풀어낸 곡이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두 곡은 마음의 온도를 한 뼘 더 높여줄 감성의 곡입니다. 먼저 만나보실 목소리는 21세기 소울 재즈의 독보적인 거장 그레고리 포로입니다. 들으실 곡은 Consequence of Love, 사랑의 결과라는 곡인데요. 세상의 시선이나 시간과 거리 같은 장애물이 막아서더라도 당신이라는 존재를 얻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결실이기에 어떤 위험이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고백을 담았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현대 재즈와 네오 소울을 대표하는 보컬리스트 호세 제임스가 재해석한 Lean on Me, 나에게 기대세요입니다. 이 곡은 소울의 전설 빌 위더스의 부르의 명곡을 호세 제임스 특유의 감각적이고도 세련된 재즈 그룹으로 풀어낸 트랙인데요. Sometimes in our lives, we all have a pain. We all have a sorrow. 살다 보면 누구나 아픔을 겪고 누구나 슬픔을 맞이하죠. But if we are wise, we know that there's always tomorrow. 하지만 우리가 지혜롭다면 항상 내일이 찾아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Lean on me when you are not strong, and I'll be your friend. 힘이 들 때면 나에게 기대세요.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줄게요. 사랑의 굳건한 다짐, 그리고 깊은 연대와 위로로 이어지는 두 뮤지션의 목소리, 그레고리 포로의 Consequence of Love, 그리고 호세 제임스의 Lean on Me까지 두 곡 이어서 감상하시죠.

그레고리 포로의 Consequence of Love에 이어서 호세 제임스의 Lean on Me까지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두 곡의 소울 재즈를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두 곡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리움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셸비 린의 Dreamsome, 꿈결 같은입니다. 셸비 린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로 컨트리와 소울 그리고 재즈의 감성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아티스트입니다. 허스키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화려한 기교보다는 섬세한 감정을 담아내는 것이 그녀 음악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Dreamsome은 제목처럼 꿈과 현실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의 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당신도 나를 그리워했을까라는 마음이 잔잔한 멜로디에 흐릅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Frank Sinatra의 One for My Baby입니다. 오랫동안 사랑받던 이 곡은 늦은 밤 바텐더를 앞에 두고 지나간 사랑을 조용히 털어놓는 한 남자의 독백으로 시작됩니다. 화려한 감정 표현 대신에 담담한 이야기와 절제된 감성이 오히려 더 깊은 여운을 남기는 곡이죠.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는 꿈결 같은 마음, 그리고 늦은 밤 한 잔의 술과 함께 지난 사랑을 되새기는 이야기, 셸비 린의 Dreamsome, 이어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One for My Baby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두 곡은 셸비 린의 드림썸 그리고 프랭크 시나트라의 One for My Baby였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의 마지막 곡입니다. 들으실 곡은 장고 라인하르트의 누아지스, 프랑스어로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장고 라인하르트는 집시 재즈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인데요. 화재로 인한 사고로 왼손 두 손가락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연주법을 만들어서 재즈 역사에 길이 남을 음악을 남겼다 합니다. 1940년에 발표된 누아지즈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발표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던 곡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듯한 잔잔한 기타 선율이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아름다운 연주곡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이 남기는 기쁨과 기다림, 그리고 지나간 추억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음악으로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늘의 구름처럼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그 시간을 함께한 음악들은 오래도록 우리 마음 한편에 머물며 또 다른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곡, 구름, 누아지스의 여유로운 선율과 함께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수영의 재즈여행, 저는 김수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음악과 함께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See ya!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도시이야기 전주와 나. 좋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뭉클해지는 순간, 혹시 그 소리를 우리 귀까지 안전하게 보내주는 무대 뒤 숨은 손길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리의 고장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 뒤에는 늘 묵묵히 소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땀 흘리는 현장 스태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들려주는 무대 뒤 이야기는 들을 기회가 참 드문데요. 오늘 도시 이야기는 소리의 도시 전주, 무대 뒤 진짜 소리를 말하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겪은 소리의 가치부터 전주 문화 생태계에 대한 솔직한 시선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재훈 음향 감독님, 청취자분들께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청취자님. 네. 음향 감독 또 중계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AMX 대표 고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아, 예, 너무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 그 섭외 흔쾌히 응해 주셔서 흔쾌하지 않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이긴 했습니다, 저희가. 저와 얘기를 하니까 보통은 이제 카메라보다는 저희를 네. 보고 얘기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감독님을 음향 엔지니어이고 또 중계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주로 어떤 일들을 맡고 계신지,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청취자분들께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1: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

0: 경우는 이제 지금 뭐 일단은 뭐 현장 얘기를 하자면 뭐 굵직굵직한 행사 위주로 얘기를 하면은 뭐 그랜드 하얏트 호텔 서울 호텔에서 뭐 앙코르 팀이라고 그 내부에 그 미디어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계 회사가 있거든요.
1: 네.
0: 거기에서 발주를 받고 협업하면서 뭐 프랑스 대사관 그 뭐 이렇게 그 행사들을 중계로 함께 한다든가.
1: 네.
0: 또 뭐 S2O 코리아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물 요즘 뭐 그 워터밤 축제 같은 거 비슷한
1: 아, 그렇죠.
0: 거예요.
1: 네.
0: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1: 요즘 많이 하죠.
0: 네. S2O 코리아 뭐 송크란이라고 하던데요. S2O 코리아 2025년 2026년 작년이랑 네. 또 그런 데서 또 중계도 크게 하기도 하고 불러주셔서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제 공연 쪽으로는 뭐 당진시 충남 합창단,
1: 네.
0: 뭐 수원시립 합창단, 뭐 국립 합창단 이런 네네. 데에서 이제 또 발주를 주셔가지고 녹화도 하고
1: 네네.
0: 또 현장에 또 그 공연장들이 커서 아까 그 JK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클래식 합창단임에도 불구하고
1: 네.
0: 요즘에는 공연장들이 커서 이렇게 현장에도 약간의 그 확성을 해가는 추세거든요.
1: 그러니까
0: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제가 또 중계도 녹화도 하면서 또 음향도 발주를 받아서 현장 음향도 하고 또 좀 더 당진시 충남 합창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의자님이 굉장히 섬세하시고
1: 아, 네네.
0: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셔서
1: 네네.
0: 거짐 저하고 거의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걸 다 녹화를 받습니다. 녹화를 네네. 별도로
1: 예.
0: 생방송 하듯이 지금 우리가 이제 생방송 하시잖아요.
2: 네.
0: 그것처럼 그 개별 카메라를 녹화 받진 않으시잖아요.
2: 네.
0: 예. PGM이라고
1: 아,
0: 하죠.
1: 네. 개별 카메라에.
0: 개별을 다 6, 7개, 8개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 재편집합니다.
1: 아, 본인이 또.
0: 네, 같이 저랑 같이 하고.
2: 생방송을 진행한 것도.
0: 네. 네. 녹화한 것을 다 하고 음향도 마찬가지. 음향도 뭐 30채널이 됐건 50채널이 됐건 그걸 다 멀티로 받아서 저랑 같이 또 막 그 섬세하게 믹싱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최종의 결과물을 유튜브로 올리죠. 이따가 들을 우리 그,
1: 그러니까요. 네,
0: 그 음악도 그렇게 다 그런 과정들을 약간은 지난한 쉽지 않은 것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사실은 굉장히 분야가 좀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죠. 예, 중계라는 부분 또 또 녹화 편집이라는 부분 영상에서도 그리고
2: 네.
0: 또 음향도 또 현장의 음향과 또 녹음의 음향 녹음 믹싱의 음향
2: 네.
0: 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제가 그 사전 인터뷰에서 여러 전문 용어들을 사실 받았는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일반인이다 보니 저도 음향을 살짝 배우고 있긴 하지만 너무 그쪽 영역이 딥한 거니까 뭐 그런 것까지 뭐 일반 소비자들이 뭐 일반 시청자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 뭐 그리고 요즘 유튜브가 워낙에 활성화돼서 개인 방송도 많이 하시니까 아마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추가 질문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과거에 음향 감독님 하시기 전에 녹음실을 운영하셨다고 하셨고요. 아, 또 제가 그런 과정들을 보니까 어떻게 음향 감독이 되었는지 이것들이 살짝 궁금하더라고요.
0: 아,
1: 어떻게 음향 감독이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0: 굉장히 딥하면서도 굉장히 프라이빗하면서도
1: 아, 그렇죠.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렇게
0: 네.
1: 다 할 수는 없겠죠.
0: 네네.
1: 분명히
0: 썰을 좀 풀어보자면 네. 오늘 사실은 이제 오늘 아까 와서
1: 그렇죠.
0: 네, 질문을 이렇게 받았는데
1: 서로 간에 어떤 사전 교감 없이 제가 먼저 이제
0: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얘기를 하자 보면은 좀 굉장히 길어지는데 일단은 그 시발점은 시작점은 그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녀다 보니까 그 교회 내에 이제 선교 단체 음악 선교 단체라는 그런 활동을 좀 했었어요 젊었을 때.
1: 네네네.
0: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음악을 하게 되고 이제 음악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음악이 그 당시에는 또 굉장히 척박한 상황들이잖아요. 장비나 모든
1: 그렇죠.
0: 기술적 면에서
1: 네,
0: 벌써 보수 한 30년 전이니까.
2: 네.
0: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또 그러다 보니. 음악으로 교회 음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음향까지 또 해야 하는 상황.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음향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발전돼서 또 이제 제가 또 뭐 컴퓨터하고도 그 전부터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좀 친하다 보니까 컴퓨터 음악.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그
2: 효과음이나
0: 내가 현재 필요한 그 선교단 활동을 하면서 내가 필요해서 음악을 하게 되고 그 음악을 편곡하려다 보니까 컴퓨터 음악이 필요하고 컴퓨터 음악을 하다 보니까 녹음을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넓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넓어져서 녹음실도 뭐 같이 근무도 하기도 하고 녹음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그 처음에는 제가 이제 컨설팅 디지털 레코딩에 대한 장비 컨셉이라든가 교육을 컨설팅하는 입장이었는데 그게 이제 전주에 터를 잡으면서 뭐 같이 일을 하시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가서 거기 그래서 또 몇 년간 또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또 그 음향을 설치하는 업체로 또 이제 이직하면서 그것이 이제 또 그 음향에 대한 그 스펙트럼이 그 안에서도 또 녹음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제 현장 그 설치하는 음향에 대해서 또 넓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넓어왔던 그러다가 이제 추후에 이제 개인의 또 사업을 챙기는 그 녹음실을 운영하는 전주에서 그렇게까지 발전을 해왔죠. 네.
2: 그 녹음실이라고 하면은 네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는 뭐 가수들의 네네. 음악을 녹음하는 이런 공간이죠.
0: 맞아요. 형태는 그래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방에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주에서 하다 보니까 뭐 누가 어떤 뭐 유명한 가수가 또 제가 사실을 네. 이렇게 터놓고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또래의 어떤 녹음실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는 그 어떤 그 발전하는 과정이 개인의 발전의 과정이 메이저한 어떤 그 스튜디오에서 그 그래도 네임드한 그런
2: 네.
0: 그런 어떤 기사님 네. 네. 뭐 기사님들 혹은 그런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스튜디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게 좀 구성된 역사가 있는 데에서 어시스턴트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2: 그렇죠.
0: 이제 거기서 보통 생활하면서 네. 갈고 닦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해야 하는 케이스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밟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전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메이저한 뭐 가수를 레코딩하는 일은 그렇죠. 거의 없었다고 보고요. 사실상 이제 그 전주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런 지역적인 안에서 하다 보니까 제 기억에는 거의 이제 그 순수 음악들.
1: 그리고 순수 음악.
0: 예, 순수 음악이라 하면은
1: 클래식
0: 성악, 뭐 피아노, 그다음에 뭐 바이올린, 뭐 이런 식으로 순수 음악 쪽, 클래식 쪽으로 많이 이제 필요한 그 소소한 레코딩을 했었고, 이제 또 이 후에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나올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 전주라다 보니 국악을 또 녹음을 많이 했었죠.
1: 네, 그래서 소리의 도시.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또 많은 그 자양분이 됐었죠. 네, 네.
1: 되게
2: 이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제 미래가 갑자기 그 오버랩이 되는데
1: 아, 미래요?
2: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도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오디오를 만지기도 하고 또
0: 네네.
2: 이제 그 영상으로 확대되고
0: 그렇죠, 그렇죠.
2: 그다음에 이제 쇼츠를 만들기도 하고
0: 그렇죠.
2: 이렇게 가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이제 딱 말씀하신 게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0: 그렇죠.
2: 그게 분야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0: 맞습니다.
2: 오늘까지
0: 네네
2: 확장시켜 오신
0: 네네 맞습니다. 네. 잘 표현해 주셨네요. 네.
1: 지금 PD님이 굉장히 지금 깊어지고 있어서 쇼츠가 굉장히 전문가서로 처음에는 되게 이제 단순하게 표현했는데 이번에 램을 업그레이드 하셨어요.
0: 아 그러셨군요.
1: 그러더니 갑자기 하루에 쇼츠들이 정말 좀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좀 향상됐다는 게 바로 느껴질 정도. 그렇듯 우리가 이제 아까쯤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도 그렇지만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시켜서 한다기보다 각자 개인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집요하게 또 넓혀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청소년들 또 학생들에게 솔직히 좀 필요한 부분이지
0: 네,
1: 않나.
0: 맞습니다.
1: 뭐 저 개인적인 사담이고요.
0: 네,
1: 요즘 하도 극성 아빠가 돼서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강제 확장을 시키고 있는데 좋은 표본 같아요.
0: 아, 좋습니다.
1: 뭔가 제가 관심을 가져서 그걸 또 직업적으로
0: 그렇죠,
1: 아니면
0: 그렇죠,
1: 제가 표현하고자 그렇죠. 하는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정진하는 모습들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더 나은 어떤 모습이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0: 네,
1: 봤고요.
0: 네,
1: 네. 직업에 대한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음향 감독님에게 한 주에 한 번씩 귀동량으로 사실 음향을 조금씩 배우고 있긴 한데요. 사실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엔지니어로서 기계를 다루고 또 조율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 말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조율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진심이다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뭐 말을 한마디 건넬 때 굉장히 좀 상냥하고 또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실 음향 엔지니어라는 게 계속적으로 무언가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사실 제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제가 가끔 땜빵을 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막 계속 본인들이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왜 나한테 자꾸 본인들의 일을 자꾸 던져서 풀어달라고 그래. 너무 단순한 일인데. 그래서 유심히 감독님을 관찰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을 아주 부드럽고 유려하게 잘 풀어나가시는데, 그것도 음향 엔지니어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0: 맞습니다. 그 실제로 그 저의 경우는 굉장히 그 저의 그 분야가 사실은 서비스업이라고 정확하게 저는 내재적으로 규정하고
1: 서비스업.
0: 서비스업입니다. 네, 서비스업.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제 우리 분야가 조금 더 뭔가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인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배타적인 표현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상 아무리 어떤 뭐 박사 타이틀이 두 개, 세 개 있는 분도 그 분야 외의 분야에서는 일반인인 거죠.
1: 그렇죠. 맞습니다.
0: 네. 네. 네. 그 분야에서는 박사지만. 네.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주에 관한 박사님이 그렇다고 해서 인테리어에서 박사는 아니니까. 네. 네. 인테리어 입장에서는 일반인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배타적인 표현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여튼 그 일반인들을 그 일반인들을 상대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서비스업을 하는 거죠.
1: 네, 네.
0: 이제 분야가 좀 달라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장비들이 조금 일반인들 볼 때 조금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예, 조금 평소에 안 보던 장비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전제, 서비스업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때, 실례로. 최근에도 이제 뭐 올해 초에, 이제 그 경기도권에 있는, 그 관단체, 시립 합창단의 이제 현장 음향을 맡아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행히 또 시간이 돼서 전전날인가 전전전날인가 이렇게 해서 예고 없이 그 총연습이 있다라고는만 듣고 그 연습에 이제 제가 참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관을 해서 아, 연습 보러 왔어요. 이렇게 네네네. 얘기를 했더니 지휘자님도 그렇고 뭐 거기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되게 서프라이즈 하시고 놀라시고 놀라시고 되게 감동받으시고
1: 미리 사전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0: 네, 네 그렇죠.
2: 보통은 그 같이 리허설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0: 아 리허설 말고 그
2: 리허설 연습. 말고 연습
0: 네, 리허설 무대 리허설 말고 그 가 그 본인들
2: 그 내부에서
0: 내부에서 하는 총연습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아, 오길 잘했구나. 아, 그리고 또 그 실제로 그런 단순하게 아, 이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네. 내가 이런 이분들에게 만족감을 줬네. 라고 하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지만 네. 실제로도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 이분들은 사실은 물론 이제 관단체다 보니까 당연히 뭐 페이를 받고 하는 전문가들이고 시민의 어떤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몇 개월간의 그 켜켜이 쌓인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잖아요.
2: 맞아요.
0: 한순간에 시간의 예술이라 이 음악이라는 것이.
2: 정기적인 것이. 공연이 뭐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0: 맞습니다.
2: 몇 달에 한 번씩.
0: 몇 달 준비해서 하는 건데 아 이분들의 그 되게 좋아하시고 저의 방문 자체가 음향 감독이 네. 이렇게 사전에 와서 들어본 그렇죠. 처음이다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갈급하셨다. 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고 또 그러면서 아 이분들의 그 쌓여 있는 그 시간들과 노력들이 시간들. 정말 잘 발현되게 잘 전달되게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저의 일이구나
2: 네.
0: 그런 것들을 또 새삼 느끼고 네. 예,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서비스업이다. 친절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친절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2: 제가 오늘 그 사전 정보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네, 네. 오늘 방송에 있기 전까지는 음향 감독이라는 분이 무엇을 할지 네. 그 머릿속에 없잖아요.
0: 네, 네, 네.
2: 그 뭐 공연이 끝나면 네. 그 자막으로 네, 네. 한 줄 나오는 네, 네, 정도고 네, 네. 뭐 가끔 비치면 잠깐 스치고 지나가지만 그게 음향 감독인지도 모르고 그런 네, 경우가 그렇죠, 많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오늘 그 썸네일의 그 제목이 그 관객과 공연자 사이를 중재하는 네. 음향 감독이라고 그 저희가 표현을 했어요.
0: 네, 네, 네.
2: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연자들이 몇 달을 거쳐서 딱 선보이고자 하는 그 순간에 최적화된 음을
0: 그렇죠.
2: 모아서 네.
0: 그렇죠.
2: 관객들한테 전하는
0: 맞습니다.
2: 이거잖아요. 굉장히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0: 맞습니다.
2: 계시고
0: 맞습니다.
2: 또 실제 공연장에서도 한 가운데 앉는 자리가 이렇게 그렇죠. 있기도
0: 중앙
2: 하고
0: 중앙 맨 뒤에 네, 보통 있습니다.
2: 아니면 뒤쪽에
0: 네. 네.
2: 그런 걸 보면서. 그 새롭게 눈을 뜨게 됐는데 굉장히 그 오늘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 방금 말씀하신 사전 그 연습하는데 이렇게 찾아가신 게 그 감동이 이해가 가네요.
0: 네네.
2: 네.
1: 이게 서비스업이라고 규정은
2: 개시 뭐 그렇겠지만
1: 하지만 저는 사실 되게 지금 현재 시대에 되게 필요한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 주장만 하기 바쁜 시대잖아요.
2: 네.
1: 다원주의, 다원화된 이 세상에서 누군가 자기 말에 귀 기울여주고 또 누군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공연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그것 결과물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그것도 감정까지 배려해주는 모습을 사실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게 사실 되게 저는 많이 지금 현재 보고 배우고 있거든요. 저한테 누가 이렇게 뭘 물론 저는 지식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렇게 굉장히 당황스럽고 매주 반복되는 그 사고를 굉장히 좀 나이스하게 잘 풀어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적 그런 부분도 훈련이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 들고 그런 스트레스는 또 어떻게 풀어 보시나요? 계속 스트레스를
0: 네네.
1: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0: 일단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우리 JK님하고 마주하는 그 상황은 사실은 저희 어떤 저의 제 기준 일단 개인적인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로우 레벨이에요.
1: 그러겠죠. 그러겠죠.
0: 그러다 보니 나이스할 수밖에 없어요. 막 굉장히 스트레스풀하고
1: 네네네네.
0: 굉장히 막 그 크리티컬하고 막 굉장히
1: 아~
0: 막 초집중해서 하는 정도의
1: 네, 네,
0: 지수는 뭐, 아닙니다. 솔직한
1: 뭐,
0: 말씀입니다.
1: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0: 그래서
1: 완전 전문가 레벨에서 뭔가 완전 정말
0: 많은 것 가지고도 막 그 논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2: 네.
0: 때문에 실제적인 스트레스 지수도 낮을 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항상 그 자세로
1: 근데 그 이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0: 네.
1: 그 이상으로 해서 그런 마음들이 사실 전달되는 게 아닌가. 항상 보면 감독님이 안 계시면 사람들이 감독님을 찾아요. 제가 앞에 있는데도 저를 찾지 않고 감독님을 찾는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누군가를 배려해 준다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사실을 이 방송을 하게 된 그것도 감독님의
0: 네,
1: 그
0: 네,
1: 사려 깊음에
0: 네.
1: 저도
0: 네,
1: 감동을 받아서 사실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어쨌든
0: 사실상 저
1: 네.
0: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그 언어적인 부분이 좀 저번에도 말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 네, 네, 네.
0: 그 좀 노력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성향 이렇게 나이스하고 성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젊을 때는 막 혈기 왕성하고
1: 저는 아직
0: 막,
1: 젊은가 봐요. 혈기 왕성.
0: 네, 좀 노력 예를 들어서 뭐 김창욱 교수님이라든가 그 강사님이라든가
1: 네네.
0: 뭐 수많은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좋은 콘텐츠들이 명언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았을 때 조금 이렇게 하나라도 실천해 보려고 하고 좀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1: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둘째 아드님도 감독님과 같은 길을 이제 걸으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음향 감독으로 음향 중개인으로 이제 많은 일들을 음향에서 하셨는데 그만의 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매력이
0: 네.
1: 있다면 어떻게 네. 표현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0: 일단은 저희 분야의 매력 중에 하나가 사실상 이제 저의 그 아까 초두에 잠깐 이렇게 이제 저의 과거의 얘기를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정체성이 사실은 많이 바뀌어온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터닝 그 가장 큰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계속 음향, 그러니까 레코딩, 레코딩도 음향의 한 분야고
1: 네.
0: 설치 회사도 음향의 한 분야고 스피커 앰프 이런 걸 설치하는 거니까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않았었어요.
2: 그런데 이제 소리와 관련된
0: 그렇죠. 네. 계속 음향이 있다가 네. 급기야는

0: 이제 여차저차 해서 제 기억에 2010년 11년께 2010년 11년께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방송 쪽 카메라 예, 네, 방송
1: 영상
0: 여기에 이제 반강제로 제가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음향을 하고 방송을 처음 더 얹은 이제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비교가 되죠. 파악이 되고. 그래서 아, 음향은 이런데 영상은 이렇구나. 방송은 이렇구나. 아, 음향은 이런 장단점이 있고 방송은 이런 장단점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JK님의 질문과 좀 맞닿아 있는데
2: 네.
0: 그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방송 네네. 여기도 지금 많은 카메라가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스 하나 더 차렸어요. 카메라 이번에 좀 예산 있으니까 카메라를 좀 더 좋은 거 쓰겠어요. 견적을 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딱 그 회사에서 견적을 딱 어떤 A라는 회사에서 견적을 줬는데
2: 네.
0: 똑같은 항목이에요. 카메라.
2: 네, 네.
0: 근데 A안은 카메라 한 대가 300만 원입니다. B는 3천만 원입니다. C는 1억 5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일반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놀래죠.
2: 그렇죠.
0: 네. 네. 똑같은 줄 수는 똑같은데 금액이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네. 그런데 방송은 재미난 건 뭐냐면 그분들이 그 세 개의 A, B, C의 장비를 그대로 가져와서 모든 컨디션, 모든 여건을 다 동일하게 하고 카메라만 바꿔봐요.
1: 실제로.
0: 그래서 보여줘요.
1: 네.
0: 그러면은 처음에 뭔 카메라 하나가 3천만 원이야, 1억 5천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그 실제 화면을 보면
1: 달라지는구나.
0: 아, 이래서 3천이구나.
1: 네.
0: 아, 이래서 1억 5천이구나.
1: 네.
0: 이거를 객관화가 된다는 거예요.
2: 객관화.
1: 네.
0: 자, 그런데 이제 본론 나왔습니다.
2: 네, 본론. 네.
0: 음향은 객관화가 사실 힘들어요.
2: 아,
1: 왜? 그렇죠. 네.
0: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객관화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분야,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영상하고 빗대서, 방송하고 빗대서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상 이게 어려운 지점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매력이기도 하고, 그런 좀 이렇게 동전의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한 문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네요. 네.
2: 저 같은 경우는 영상에 더 매력이, 왜냐면 좀 주목받고 싶기도 하고, 뭔가 확실한 어떤 성과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음향은 참 오묘해요. 아무도 이제 만약에 리벌브를 안 넣어줘도 모르는 사람들은 다.
0: 태반이죠.
2: 네. 뭐.
0: 사실은 지금 맞닿아 있는 그 지점에서도, 아무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면 콜이 없으면 잘한 거예요, 사실은. 그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뭐가 삑 하거나.
2: 그렇죠, 그렇죠.
0: 사고가 생기면 찾게 되거든요.
2: 그런.
0: 그런 지점들이 있죠.
1: 곁가지이긴 하지만, 아까 예로 든 300만원?
0: 네.
1: 3천만원, 1억 5천만원 실제 금액인가요?
0: 오, 맞습니다. 예. 방송용 카메라는 기본 뭐, 저희가 쓰는 것들이 뭐,
2: 장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0: 예, EFP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그나마 이제 좀, 그 방송 쪽에서는 저렴하다고 보는 것도 보통 세트에 바디 뷰파인더 포함하면은 뭐 한 광까지 포함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하고
1: 네.
0: 기존에 이제 뭐 MBC 뭐 KBS 뭐 이런 방송국에서 쓰는 카메라들은 기본으로 뭐 EFP 하면은 기본으로 카메라가 뭐 바디만 그러니까 앞에 렌즈 빼고 요 바디만도 뭐 한 4천만 원. 요거 아답터가 뭐 3천만 원 이렇게 기본 그렇게 한 대. 예. 갑니다. 예. 그 앞에 있는 붙어 있는 렌즈에 따라서 렌즈가 뭐 기본이 뭐 2천만 원. 4K 기준. 싼 것이 2천만 원. 그다음에 뭐 이제 제가 쓰는 이제 현장에서 쓰는데 뭐 일명 사적인 자리에서는 대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박스 렌즈라고 하죠. 고배율 렌즈.
1: 네.
0: 이제 이런 것들은 렌즈만 1억 5천, 1억 2천 뭐 이렇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저희 분야가.
1: 지금 그 말씀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이제 정석 교수님이 작년 이맘때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방송을 이렇게 하고 갔어요.
2: 네.
1: 근데 그 교수님이 유튜브도 하고 하는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카메라도 여러 개 있고 하니까 장비가 그 좋다고 하고 가셨었거든. 근데 여기서 끝나고 다른 자리에서 그 유튜브 팀 촬영을 하고 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저도 이제 같이 가봤거든. 근데 그 카메라 한 대가 여기 있는 그 모든 장비 다 합친 것만.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천차만별입니다.
1: 그게 진짜. 다섯 대가 쭉 이.
0: 네, 네, 맞습니다. 예.
1: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2: 가격보다 물질보다 가치를 네. 전하는.
0: 제이키님 멘트 좋습니다.
2: 네. 아 그런가요? 아 이것도 네. 멘트에서 살짝 앞에 다 나온 것 같긴 한데 살짝 네네. 철학적 질문일 수도 있고.
0: 네네.
2: 감독님이 생각하는 무대의 완성은 그때 저희가 사전 인터뷰시 무대의 완성은 네네. 장비와 예술, 네. 기술과 아티스트 퍼포먼스의 결합이라고 정의를 저한테 주셨는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무대, 이상적인 그 결과물은 어떤 모습인가요?
0: 일단은 저 개인이 어떤 그런 좀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건 좀 송구스럽고 네네. 부끄럽고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그냥 평소에 느꼈던 그런 것들을 자주 쓰던 표현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음식의 전문가는 아니어도
2: 네네네.
0: 모든 사람이 아 음식 맛있다
2: 그렇죠
0: 맛없네. 다음에 안 가야겠네. 네. 돈이 아깝네. 이런 건 네. 누구나가 다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식의 전문가는 왜 맛이 없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이 잘못 들어갔는지, 네. 이런 것들 이렇게 막 딱 먹어보면 다 아시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전문가와 어떤 분야의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는 바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크든 작든 어떤 무대에서 어떤 퍼포먼스 혹은 공연이 이루어졌을 때 그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그 공연자, 연주자의 그 결과물이 좋으면 작든 크든 관객은 굉장히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너무 좋다 감동적이다 잘한다 이런 반응들이 100% 오더라고요. 네, 그 아까 그 음식의 얘기처럼 그래서 일단은 그 콘텐츠 그 무대에 올려진 사실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도구일 수 있고 통로일 수 있고 네. 음향이라는 것은 영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본연의 콘텐츠는 연주자 자신들이잖아요. 네. 연주 자체고
2: 네.
0: 그래서 그거의 어떤 완성도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단지 스텝으로서 또 저희의 위치에서 그 좋은 연주들 그 아까 또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많은 분들이 많은 시간을 쌓아서 그 준비한 그 공연물, 그 연주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돕고 또 함께 조절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일을 하면서도 서로 간에 굉장히 해피하고 즐겁고 막 껄끄럽거나 이러지 않고 정말 한 마음 돼서 정말 공연이 끝나고도 이렇게 수고했다고. 사실 이제 제가 느끼는 보람, 큰 보람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중간에 좀 이렇게 저의 서사를, 저의 그 삶을 얘기하면서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떤 무슨 유명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게 통해서 어떤 유명한 그 스튜디오에서 막 한 5년, 10년 일한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떤 그 전주에서 그냥 아까 우리 JK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있는 위치에서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에서 그런 그 프로페셔널 단체들
1: 네.
0: 관단체들과 협업을 하면서 저를 불러주시고 맡겨주시고 또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 얼굴을 봤을 때 오는 그 만족감, 희열 또 그런 것들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현장에서 갔는데 저의 어떤 부주의라든가 좀 덜 챙겼다라든가 긴장을 좀 덜해서 아쉽게 뭘 놓쳐서 살포시 사고가 났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고 그러면 상당히 침울해요. 예. 네, 근데 그런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1: 맞춰주고
0: 너무 수고했다고 너무 네. 좋았다고 이런 네. 거 얘기하시면 정말 피로감도 정말 한 반절 이상으로 줄고 정말 해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그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해서 좋은 무대를 만들고 공연자도 네. 또 스텝도 또 특히나 관객들도 만족하는 공연이 됐을 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1: 그게 그 이를테면 그 연주하는 사람과 소리를 받쳐준 사람들이 상호간에 호흡을 하고
0: 맞습니다.
1: 같이 네.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것이 서로 간에 읽힌다는 말씀인 것
0: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아카데미만 해도 그 주로 이제 스포트라이트는 배우들이 받겠지만
2: 네네.
1: 거기에도 음향이라든가
0: 그럼요.
1: 뭐 각본이라든가 다 네.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군요.
0: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1: 뭐 보통은 잘 그 거기 그 눈길을 안 돌리기 쉽지만 그 일템 배우들에게서는 그런 게 중요하게
0: 그렇죠.
1: 이 나의 그 소리를 어떻게 다뤄지는가
0: 그렇죠.
1: 이런 게 중요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0: 네, 네, 맞습니다. 네.
2: 일단 이야기를 쭉 피디님도
1: 네.
2: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 네.
2: 좋으신 분이에요. 참 착한 사람. 그래서 제가
0: 옛날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2: 아 그래요. 지금의 저한테는 뭐 그렇게 보이니까 뭐 네네. 상대적인 거긴 한데 저랑 사실 PD님도 서로 그렇게 호흡하려고 노력. 저는 역시 살짝 기대고 있긴 하지만 그런 마음이 뭐 요즘 들어 사실 좀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사실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 이제 저희 둘만 아는. 내용이지만 감독님이 저희 뭐 할 때 계속 사부작 AI로 코딩을 막 하고 계시잖아요.
0: 나왔다.
2: 어 그렇죠. 네. 지금 코딩으로 바이브 코딩으로 맞습니다. 코딩으로 막 이것저것 만들고 계신데
0: 네네.
2: AI 코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뭐 있는데 전문가 현장들이 현장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그 AI 코딩, AI의 힘을 빌은
2: 네. 엄청나더라고요.
0: 네, 바이브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결국은 니즈에서 필요성에 대해 기반해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시작점은 이제 사실은 누군가가 제가 원하는 어떤 제 현장에서 필요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라고 했던 것들이 상용 프로그램 있고 이거 얼마예요라고 하면
2: 비싸죠.
0: 예, 뭐 이제 있으면 일단은 뭐 있고 그 가격이 내가 지불할 만하면 충분히 제가 이제 당연히 사서 쓰는 게 빠르죠. 효율적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없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왜 없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마침 이제 그 바이브 코딩 그러니까 AI가 그 사실상 이제 그 전에 얘기를 하면은 그 전에 이제 실제적인 예예요. 그 전에 이제 이런 그 미디어 쪽 서버 스트리밍 지금 우리도 지금 사실은 스트리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트리밍 쪽에 제가 이제 그 디벨롭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확장하는 상황에서 그 실제로 제 지인 형님한테 전주에서 그 실제 현업으로 지금도 프로그래머로 활동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형님 요런 부분 이렇게 만들어서 요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하나 짜주세요. 예산 얼마 잡아야 돼요? 그럼 이제 웃으면서 2,000만 원 그래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버짓이 그러니까 그 예산이 없으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저는 크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게 가격이 맞는 금액이거든요.
2: 그러겠죠.
0: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은 뭐 그냥 뭐 코딩하는 뭐 해서 슈퍼바이저 전체 끌고 가는 사람 한 명, 또 그 밑에 코딩하는 사람 한 명, 디자이너 한 명. 최소 3명만 붙여도 그 사람이 3개월, 6개월만 인건비를 책정하면은 사실상 그 돈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AI가 저한테 주는 어떤 혜택은 바로 그런 부분을 이제 외주 처리하지 않고 그 부분을 이제 그 AI 회사한테 일정 금액 조금 주고 네. 제가 이제 그 일들을 AI가 대신해서 어떤 때는 더 빠르게 사람보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었다는 그 일단 그 필요성이 있었고
2: 그렇죠. 네. 네
0: 그래서 그런 툴들을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툴이 있으면 좋겠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 재미삼아 또 저희 업계가 사실은 이제 조금 이렇게 연초에는 조금 이렇게 시간이 좀 이렇게 일이 줄어서 시간이 없는 그런 사이클들이 있거든요.
2: 아, 그래요.
0: 예. 이제 저희 사석에서는 보릿고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2: 겨울에는 좀
0: 예, 네, 맞습니다. 공연이 없으니까 행사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적으니까 거의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릿고개 때, 아, 그러면 이거 해봐야지 하고 이제 시작했던 것이 이제 발전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AI의 도움에 대한 저희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음향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하울링이라고 얘기하죠.
3: 하울링
0: 하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요만한 박스나 뭐 이렇게 라이센스를 해가지고 실제 오디오를 얘한테 넣어주고 그리고 이 안에는 AI 기반의 그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2: 네네.
0: 그리고 다시 그걸 리턴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갔다 오는데 디지털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의 딜레이는 있지만 실시간으로 쓸 수는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요거 이 AI로 그 피드백으로 제거를 해버려요.
1: 아예 그 하울링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막는다는 거.
0: 예. 그래서 실제로 막 스피커 앞에 갖다 놔도 마이크를 막 이렇게 하는데도 거의 하울링이 안 나는 정도로.
2: 전혀 아예 안 되게.
0: 예, 뭐 그런 이제 제품들도 봤고요. 예, 소프트웨어 AI 기반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로우 레벨, 그러니까 좀 단순한 레벨로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딱 던져놓으면은 소리가 다 연결이 되면 아, 이거 베이스네요. 베이스 라벨 딱 추천. 그럼 이제 라벨 그 디지털 콘솔에 라벨에 베이스 내가 안 써도 뭐 이런 기능들 그리고 또 뭐 조금 예 조금 더 나가면 아 이게 베이스면은 이 베이스 기타는 EQ는 이런 정도로 가면 좋아요 뭐 추천해 준다든가 뭐 컴프레서 세팅은 뭐 이런 정도로 이런 스타일로 가면 좋아요 이게 추천을 해준다든가 적용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기능들을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현장에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고 아직은
2: 네,
0: 그래서 이제 현재 제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아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또 써보고 또 제가 또 판매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현재 정도는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스텝이 네.
2: AI를 통해서 많은 삶의 변화가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현재도 있고요.
0: 네.
2: 이 음향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적용될 것 같고 또 확대도 시킬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2: 네. 그런 부분들을 앞장서가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제가 저희가 그래서 지금 같이 다니는 소속된 단체에서 또 뭔가 또 같이 해보려고 지금 훌쩍훌쩍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좀 품도 많이 들어가고 힘든 부분들을 AI를 통해서 많이 공존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2: 자, 이제 업무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현실적인 좀 우리 업무를 하면서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이제 사전 인터뷰 하실 때 이야기가 참 딱 꽂혔거든요. 왕복 6시간이 넘는 출장 부담에도 불구하고 거의 수도권 일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일들을 왜 전주에서 하지 않고 모든 일들 이렇게 긴 왕복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타지역 일에 주력을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0: 일단 지금 그 저의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뭐 제가 의도했거나 주도적으로 계획을 했거나 뭐 그런 거의 결과물은 아니어서 이렇게 무엇라 이렇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2: 네네네.
0: 그래서 예, 그렇고 단지 이제 아무래도 사실상 그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뭐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
1: 네.
0: 그거에 대한 대책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우리가 좀 민감해 있고 이슈화 되어 있잖아요.
2: 네네.
0: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대 담론과 맞닿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2: 그렇죠.
0: 그래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저를 찾는 그런 현장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1: 네.
0: 네. 양적으로나
1: 네.
0: 질적으로나
2: 네. 네.
0: 진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해가 많다 보니까
2: 그렇죠. 네.
0: 그렇게 이제 불러주시는 대로
2: 그렇죠. 네.
0: 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지역에서 그러면 왜 안 하나 하는 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면은 뭐 저의 어떤 그런 지역 내의 입지가 좁아졌다 개인적으로 좀 부족했다 영업이 뭐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동경대도 있고
0: 맞습니다.
2: 그런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을 지역 내에서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 저도 역시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사실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대하고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막 그런 부분들 막 뭔가 좀 터부시하는 느낌도 사실 지역 내 없지 않나 뭐 어느 세상에 다 가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0: 굉장히 이제 JK즈님이 그 뭔가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매트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없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장의 매너, 그러니까 업체와 업체 간의 어떤 의사소통의 그 워딩들, 또 현장에서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제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느끼는 것들 중 하나는 하나만 얘기할게요.
2: 하나만.
0: 일단은 업무 분장이 확실하다.
2: 업무 분장이.
1: 네. 업무 분장이라면
0: 그 업무 스코프 범위가
1: 그 관계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0: 예.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중계로 갔으면
2: 내일만 한다.
0: 그렇죠. 내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실하고 그래서. 확실한 만큼 사실은 책임도 분명한 거죠.
2: 그렇죠.
0: 예, 그 부분에 그 책임에 대한 긴장감은 훨씬 높죠.
2: 그렇죠.
0: 아무래도 대신에
2: 올라온다 하니까.
0: 그렇죠.
1: 근데 지켜준다.
0: 대신에 이제 그런 그 선은 명확하다. 예, 명확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내 거를 먼저 다 하고 여유가 생기고 내가 또 도와줄 수 있는 것들
1: 네.
0: 그 내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오피셜한 그 경계선은 아니지만 경계선 바뀌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줬을 때 굉장히 고마워하고
1: 네.
0: 예, 굉장히 좋아하고
1: 네.
0: 예, 이렇게 박수해 주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예.
2: 일단 뭐 조심스러워 하시니까
1: 그리고
2: 제 이야기로 끌어들어서
1: 제 이야기. 상대적으로 그 대척점에 대해서 네. 표현을 안 했지만 다 이해가 된다.
2: 충분히. 제 부분은 끌어들이면 제가 요즘 이제 극성 아빠라고 아까 질문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연이나 그 문화 혜택에 대한 살짝 갈급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확실히 적어요.
0: 맞아요.
2: 적고 그래서 왜 이 전주는 전라북도 어떻게 보면 메인인 스트리트 를 가지고 있는 시티인데 뭐 이렇게 이런 문화적 혜택들이 없을까?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감독님 이야기를 끌어들이면 이렇게 적당한 페이 또 그리고 정확한 그 일들을 이렇게 분장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또 약간 끌어주고 댕겨주고 하는 그런 로컬 문화가 사실 있어서 이런 양질의 그 전문가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 수도권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염려도 사실 좀 있더라고요.
1: 거기다 이제 좀 더 좀 위험하게 살짝 들어가 보자면 이 그 뭐 지난번에 박수지 선생님이나 김심정 선생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 예술이나 이런 문화 영역에 그 관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게 결코 예술을 이렇게 그 잘 그
0: 순수하게 발전시킨 데는
1: 발향시켜 가기에는 그 방해가 되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 네. 대부분 발주가 어쨌든 가장 큰 발주는 아마 지자체.
1: 그렇죠.
2: 네. 전북도나 이제 전주시에서 네.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각도기를 이제 감독님 이렇게 넓히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같이 좁혀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좀 틀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정도까지만 저희가 네.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중간 광고, 중간 음악을 들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 감독님이 신청해 주신 이게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소양의 한숨?
0: 그냥 뭐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2: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시간 없이.
0: 근데 요즘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좀 요즘 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동료 의식이랄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우리 또래의 성인 남자들, 가장들.
2: 아, 그때 얘기하셨어요.
0: 가장들. 네네네. 우리 가장들 참 애쓴다. 아, 여러 가지로 사실상 뭐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나 미디어의 분위기가 상당한 어떤 그 많은 요구사항들이 겹쳐있는 그런 그 아빠라는 혹은 남편이라는 가장이라는 그 무게들이 있는데 그 무게를 최소한 방기하지는 않고 도망가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이제 그것에 이제 물론 그 주변에 계신 가족들의 어떤 요구사항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일단은 방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의 위치, 가장의 그 의무와 어떤 그런 그 가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하고 계신 그런 가장들이 좀 귀하다.
1: 네.
0: 애쓴다.
1: 네.
0: 네. 좀 그런 위로의 말을 좀 공감하고 싶어서.
2: 네. 네. 자기를 위한 응원가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소양의 한숨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들께서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도시이야기 전주와 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 금요일 아침 8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아, 네. 이야기가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 왔는데요. 아, 이제 아까쯤에 저희가 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 아드님도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 질문에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감독님과 같은 지역에서 음향 송출 기술의 길을 걸으시고 비슷한 업무를 하고 싶어하는 아마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의 젊은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이 있다면 아드님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그 질문의 킥이 아드님이란 워딩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되게 좀 약간은 좀 당황스러웠고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랬었는데 일단은 전제는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라는 전제를 하고 네. 음향이라는 이 카테고리 이 분야를 가고자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일단 좀 이렇게 좁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그 서비스업이라는 표현하고 또 일맥 상통한 표현인데 이제 서비스업을 하려면 우리가 제가 서비스업을 표현했다는 것은 저를 불러준 저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고객이 그러면 이제 고객 서비스업 입장에서 당연히 뭐 평소보다 더 에너지를 쓰고 더 상냥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더 나이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렇다고 해서 나이스함만 있고 친절함만 있고 전문성이 없다면은 네. 그건 또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뭐 당연하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분야일 거고요. 그러려면 이제 사실은 음향이라는 분야에서 결국은 이게 이제 좀 깊어지고 진해지고 깊어졌을 때 결국은 맞닿는 게 뭐냐면 무대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동네에서 뭐 간단한 무슨 뭐 이렇게
2: 공연이라도
1: 공연이 아니라 뭐 간단한 무슨 행사다.
2: 네.
1: 그냥 그 MC 마이크 소리만 잘 나가면 되는 네. 뭐 BGM 하나 잘 나가면 되는 네. 그런 행사와
2: 네.
1: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막 그 굉장히 그 섬세한 거 네.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막 진지하게 논하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현장하고 좀 다르잖아요.
2: 네.
1: 근데 그러면 결국은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결국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전문성은 기본이고 그리고 그 거기에 서비스업 이라는 어떤 그런 전제하에 친절함과 그 나이스함들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 전문성이란 부분, 그러니까 친절함이란 부분은 결국은 뭐 나의 애티튜드, 아까 표현하신 애티튜드에 해당되는 부분일 거고
0: 네.
1: 그 부분은 누구나 마음가짐을 가지면 충분히 뭐 개발되고 나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0: 네네.
1: 이제 그 중에 그거 말고 전문성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0: 네네.
1: 사실상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결국은 음악하고 맞닿기 때문에 가능하면 음악을 전공하면 좋겠다. 음악을 전공한
2: 그렇죠.
1: 너무 좋잖아요.
2: 네.
1: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성악인데 뭐

0: 그렇지 않고 그것도 힘들다. 아, 네. 최소한 음악을 많이 들어야죠.
1: 아, 네. 아드님한테 이야기하신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조금 네. 이루어졌는데요. 시간이 마무리 해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사실 만약에 더 하실 이야기가 저희가 있다면 2부 방송에서 네, 네. 또 다음 기회에 네. 시간을 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0: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 자, 이제 저희도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데요. 저희 문제, 저 JK의 문제의식이, 시즌2, 오늘이면 마무리를 합니다. 원래 멘트가 길게 있었는데요. 우리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가족, 또 우리 피디님, 또 우리 같은 동료분들, 함께 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시즌3에서 다시 만납시다. 아듀. 자, 노래, 마무리 노래 듣겠습니다. 위로 당진시 충남 합창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희망은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보다 우세한지 계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란 그저 행동하겠다는 선택이다. 안나 라페의 이야기입니다.

이다민의 낭독방 배낭녀 다섯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 최은영 작가의 책 밝은 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아, 어제 모르는 남자를 따라 일본군에게 끌려가고 싶지 않아서 새로운 세상을 또 살고 싶어서 개성으로 왔지만 증조모는 증조부와의 결혼을 해 살면서도 백정이었다는 이유로 멸시와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자, 오늘은 60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맛도볼 수 없는 흰쌀밥이 바닥에 흩뿌려진 걸 보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더러워진 밥을 쓸어담아 비료통에 넣었다. 다 된 밥을 사발에 덜고 그녀는 방으로 갔다. 증조부는 그녀에게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공기에 매운 기운이 퍼져 있었다. 그녀가 앞으로도 밥 먹듯이 경험할 순간이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가 화를 내고 그 우중을 살펴야 하는 순간. 새 밥을 해왔습니다. 반찬이랑 드시라요. 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었다. 그녀도 같이 숟가락을 들었다. 그렇게 침묵 속에서 밥을 먹으며 그녀는 처음으로 체념이라는 걸 배웠다. 발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팠지만 그걸 남편에게 말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피가 배어든 버선발을 뻔히 보고서도 아프냐고 단 한 번도 묻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어쩌다 밥을 쏟았는지 복근의 아이가 무슨 짓을 했길래 그랬는지 물어주기를 바란다는 건 욕심이었다.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별다른 말과 행동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남편은 나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 그녀는 생각했다. 일말에 관심조차 없어.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했던 걸까? 그것이 그녀 평생의 의문이었다. 허영심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는 순교자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사람이었다. 가진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버려 천주에 대한 사랑을 지키려 했던 그들의 이야기에 감화를 받았다. 그는 증조모를 알게 되면서 그녀가 사는 모습을 보고서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를 했다. 너를 구하기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겠다는 마음이었다. 그 결과로 그는 평생을 억울함과 우라와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다.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부모를 떠날 때만 해도 몰랐던 것이다. 아니, 그는 평생을 몰랐다. 자기가 얼마나 작은 손해에도 예민하고 속이 좁은 사람인지, 자신은 부모를 떠날 만큼 용기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그저 충동일 뿐이었다고. 떠나고 싶은 충동, 그는 그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을 그녀가 빼앗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개성으로 오고 나서 그는 향수병에 시달렸다. 형과 누나들도 보고 싶고 엄마 아버지도 보고 싶고 두고 온 벗들도 생각났다. 건너 들어올 때 꿈처럼 느껴지던 개성의 거리도 온통 시끄럽고 번잡스러울 뿐 마음을 둘 장소가 아니었다. 겨우 얻은 새빵도 가축우리처럼 느껴졌다. 버젓한 마당과 우물이 있는 고향집이 그리워 자다가도 몇 번이나 깼다. 부모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다면 여전히 그 집에서 그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자신이 잃은 그만큼을 아내는 보상해야 했다. 그런데 아내는 자신의 기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적어도 감사하는 마음은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무슨 여자가 저렇게 뻣뻣하지? 그는 생각했다. 아내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사실 그는 자신과 달리 당당하고 강인한 그녀를 동경하면서도 두려워했다. 남편으로서의 일말의 권위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예감했고 아내가 속으로 자신을 비웃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했다. 나는 너를 돕기 위해 모든 걸 버렸는데 왜 그만큼의 대접을 안 해주고 내 기분을 맞춰주지 않는 거지? 그는 의아했고 아내에게 속은 기분이 들었다. 아내는 그저 자기 할 일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다. 처음부터 양면이었던 것처럼 굴었다. 백정인 주제의 말이다.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는 아내를 그렇게 바라봤다. 본데 없이 자라서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늘 고개를 빳빳이 드는 모습에 그는 옅은 노여움을 느꼈다. 그런 일로 노여워했다는 걸 인정하려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 증조할머니는 세비 아주머니를 언제 만난 거예요? 엄마가 19살 때였어. 나를 임신했을 때였는데 그때 세비 아저씨랑 세비 아주머니도 개성으로 올 수밖에 없었지. 세비 아저씨네가 그 무렵 일본인에게 고리대금으로 저당잡혔던 땅을 거의 다 빼앗겼기 때문이었다. 아들만 셋인 집이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막내인 세비 아저씨가 같이 농사를 지으며 살 수가 없었다. 증조문은 개성에 도착한 세비 아저씨 내외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세비 아저씨는 처음 봤을 때와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야위었고 추위에 지쳐서 떨고 있었다. 참새처럼 작은 세비 아주머니는 그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 보였다. 눈가가 어두운 데다 입술은 부르터서 피딱지가 안 잡고 입가에 흰 버짐이 피어 있었다. 증조모 눈에 세비 아주머니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누가 때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주눅이 들고 지레 겁을 먹은 듯 보였다. 그때 증조모 마음에서 불이 일었다. 증조모에게는 평생의 은인인 세비 아저씨가 땅을 빼앗기고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개성으로 밀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슬픔을 넘어서 화가 나는 일이었다. 오래 굶은 태가 나는 얼굴에 추운 겨울인데 옷은 왜 그렇게 얇게 입은 것인지. 증조모는 그 모습을 보고 부엌에서 삶은 고구마를 가져와 그들에게 건넸다. 세비 아저씨는 예의를 차리느라고 먹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지만 세비 아주머니는 태똘에 앉아서 고구마를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고구마를 쥔 작은 손이 꼭 노파 손 같았다. 증조모가 처음 세비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 그녀에게는 표정이 없었다. 그들은 증조모가 새들어 살던 집에서 5분 거리에 방을 하나 얻었다. 세비 아주머니는 오래 굶은 데다 긴장한 상태로 기차에서 오래 시달린 탓에 며칠을 누워 앓았다. 세비 아저씨가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 동안 증조모는 죽을 끓여서 세비 아주머니에게로 갔다. 찬장에 먹을 것들을 넣어두고 적당히 식어서 먹기 좋게 된 죽과 김치를 세비 아주머니에게 먹였다. 맛이 좋아요. 그 말을 하며 웃는 세비 아주머니를 보고 증조모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18살이라고 해도 또래보다 작고 어려 보이는 이런 아이가 겪는 고생이 마음이 아픈 것도 있었지만 지금 자기를 보며 미소 짓는 저 얼굴이 자신을 거부하는 차가운 표정으로 변할 미래가 보여서였다. 언제 거부당할지 모르는 채 그때를 기다리는 건 지겹고 비참한 일이었다. 차라리 자신이 먼저 선수 치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세비는 아실까? 뭐를요? 내 아바이가 백정이었단기요. 세비 아주머니는 그녀를 멀뚱히 쳐다봤다. 무슨 뜻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아, 아줌마이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아바이 돌아가시고 혼자 밥벌어 어마이 모시고 살았다고 들어 알았댔어요. 입가에 김치 국물을 묻히고서 천진한 얼굴로 세비 아주머니가 말했다. 고생 많았댔어요, 아줌마이. 고생 많았댔어요. 증조모는 그렇게 말하는 세비 아주머니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눈물을 참으며 입을 다물고 앉아 있었다. 맛이 좋아요, 아줌마이. 세비 아주머니가 그런 증조모를 보고 말했다. 자기가 한 밥을 먹고 맛있다고 말해준 사람도 증조모에게는 세비 아주머니가 처음이었다. 증조모는 그 아이 같은 얼굴을 오래 보고 있기가 어려웠다. 증조모의 마음이 세비 아주머니에게로 기울어서 그곳으로 기쁨도 슬픔도 안타까움도 모두 흘러갈 듯한 기분을 느꼈던 것이다. 그렇게 기운 마음으로 뒤뚱거리며 살아가고 싶지 않았다. 증조모는 세비 아주머니를 잘 알지 못했던 그때부터도 세비 아주머니를 잃을까봐 덜컥 겁이 났다. 언젠가 세비 아주머니가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고 더 이상 그 마을간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얼어붙은 얼굴로 자신에게 실망했다며 등을 돌린다면 숨쉬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사람들은 원래 그래. 고조모가 증조모의 마음속에서 말했다.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라. 오마이, 나는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라요. 증조모는 생각했다. 나는 세비한테 기대하는 게야. 언젠가부터 증조모는 마음속으로 고조모와 이야기를 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소리내어 고조모에게 말했다. 너무 외로워서 누구라도 붙잡고 얘기하고 싶던 때였다. 세비도 사람이라. 걔하고 뭐에 다를 게 있나. 내는 너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된다. 말이 숭한 사람 무조건 믿지 말라. 고조모가 말했다. 말 때문이 아니야, 오마이. 세비는 달라. 증조모가 답했다. 세비 아저씨는 군복을 염색하는 공장에 취직했다. 증조부 당숙의 소개를 통해서였다. 고된 일이었지만 부부가 그럭저럭 먹을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었다. 연줄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자리라고 했다. 그해 홍수가 심하게 나서 농사짓고 살던 사람들이 당장의 일을 구하러 개성으로 몰려왔던 터였다. 농촌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까지 나왔지만 부유한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갈 떡의 수요는 어느 때보다도 많았다. 방앗간의 일손이 부족해지자 증조모도 증조부를 따라 방앗간 일을 다녔다. 내도 자리가 없나? 세비 아주머니가 증조모에게 물었다. 뭐든 할 수 있다. 손이 아물어서 떡도 잘 빚고. 너는 우선 더 먹고 살을 찌우라, 세비야. 증조모 눈에 세비 아주머니는 너무 작고 약해 보였다. 뼈대가 새처럼 가늘어서 팔짱을 끼면 나뭇가지를 만지는 것 같았다. 돌뿌리도 없는데 발을 헛디뎌서 앞으로 엎어지기를 잘했고 밥을 먹고 나면 늘 꾸벅꾸벅 졸았다. 기운도 없으면서 어떻게 농사를 지었대? 내가 이래봬도 손이 빨라서 고추도 빨리 따고 밭도 빠르게 메고 뭐든 척척이었다. 거짓말도 잘한다. 아니다. 진짜다. 한 1년 쭉 못 먹었더니 마 몸이 약골이 된 기야. 영 이상하게 돼서. 예전엔 안 이랬다, 삼촌아. 뭐라고 대꾸를 하고 싶었는데 증조모는
목이 메어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고생도 잠깐이었댔다. 여기 와서 잘 먹자네. 세비야, 응? 내가 너 밥 굶을 일 없게 할게야. 너 이제 다신 밥 안 굶는다. 방앗간에 내 이야기 해놓을 테니 넌 네 몸이나 잘 보아라. 걱정 마라. 세비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웃어 보였다. 할머니는 숨을 고르고 컵에 남은 유자차를 마저 마셨다. 너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랬는지 꿈을 꿨어?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주무르면서 말을 이었다. 방에 한기가 들어서 마른 기침을 하는데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더라. 증조 할머니가요? 그 사진을 찍은 시절의 엄마였어. 그러더니 영호가 노래 감기 들었나 손 좀 내한테 줘보라 기러는 거야. 할머니는 그 말을 하면서 한 손을 내 쪽으로 내밀었다. 우리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손이 차가웠어. 너무 추워해서 한여름에도 두꺼운 양말을 신고 겨울이 되면 실내에서도 파카를 입고 장갑 끼고 그래도 춥다 춥다 그랬어. 손발이 얼음장이었지. 그런데 꿈에서 손 좀 내한테 줘보라우. 그래서 손을 내미니까 세상에 엄마 손이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할 수가 없는 거야. 꿈 같지 않았겠어요. 그랬어. 할머니는 나를 보고 미소 짓더니 말을 이었다. 그랬어. 정말.

이다민의 낭독방 배낭녀. 오늘 밝은 밤 최은영 작가의 책 여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듣고 계신지 청취자분들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 책을 매우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다음 달 9월부터는요, 배낭녀가 매주 화요일 밤 9시 1회 방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억해 주셨다가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였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다민이었고요. 오늘 밤도 행복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밤새 모니터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만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 쟤들이

털에 튀긴 침이 마르기도 전에 대기실로 아침 온실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놓고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고 적응해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올려대 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허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박민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전주에서 발생한 조금 무겁지만 반드시 짚어봐야 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전주 자임 추모공원 이야기인데요. 현재 전주 자임 추모공원에는 약 1800여개 유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과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족들이 고인을 제대로 찾아뵙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방선거 직전에 정상화된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는데 과연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고요. 그 원인은 무엇이었고 또 유족들은 어떤 아픔,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실 분들 함께 모셨는데요. 먼저 유족분들 대표에서 유가족협의회 송인현 대표님 그리고 임상면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고정 패널이시죠.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진환 사무처장. 네. 김노연 작가 자리하셨네요. 네,
2: 안녕하세요.
0: 자, 먼저 우리 유가족을 대표해서 두 분 함께 하셨는데, 먼저 송인현 대표님. 지금 두 분께서 좀 많이, 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리를 좀 함께 해주셨을 텐데, 어떤 분을 지금 추모공원에 모시고 계신지부터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1: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자임 추모공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백혈병으로 투병을 하다가 떠나보낸 사람입니다. 저랑 동갑인 그 친구를 16살에 만났었고 그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마와 싸우는 동안 그 고운 몸에 성한 곳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예쁜 나이에서부터 마지막 떠나는 참혹한 그 순간까지 곁에서 지켜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고통 끝에 세상의 짐을 내려놓은 아내가 그저 세상 편하게 영면하길 바랄 뿐인데 어쩌다 이토록 차가운 분쟁의 구렁텅이에 갇히게 되었는지 한편으로는 죄스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0: 네. 네. 우리 송인현 유가족협의회 대표님이셨고 우리 임상면 선생님은 아드님이
3: 네. 저는 딸입니다.
0: 따님이.
3: 네. 저희 딸이 제가 이제 그 인도라는 회사에 가서 그 해외사업부에서 근무를 할 때 2021년 2월 달에 이제 2월 5일 날 느닷없이 이제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동생이 죽었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깜짝 놀라서 이렇게 알아보니 이제 저희 딸이 결혼을 했는데 좀 결혼 실패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비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혼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인도 가기 전에 그쪽 사돈, 바깥 사돈하고 좀 만나서 이제 그거를 다시 네. 2차 결합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불과 뭐 2년도 못 살고 또 다시 이혼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굉장히 그 비관을 좀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좀 생겨가지고 이제 2월 5일 날 이제 자기 집에서 자살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또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거는 그때가 이제 또 코로나 시절이라
0: 2021년.
3: 예. 네. 아주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절이라 제가 나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모든 것을 이제 책임을 지고 이제 익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제 하는 와중에 자임이라는 데서 와서 네. 뭐 현금을 주면 50%를 깎아주겠다는 등 해가지고 또 그때 당시에 뭐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그 어려운 상황에 등기등기나 이런 거는 뭐 뛰어볼 뭐 엄두는 못 냈고요. 또 저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아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치르는 과정에서 결정을 하고 실제 이제 와서 보니 시설이 상당히 좋았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2월 18일 날 제가 이제 귀국을 했어요. 들어와서 이제 이제 딸한테 가서 이렇게 보니 시설이 뭐 상당히 좋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비결이 터져서 뭐 안타깝죠. 그래서 뭐 우리 손자도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한 번 작년 5월달인가 경매가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는 왔었는데 조기하게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뭐 금방 해결이 된다고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했는데 7월달에 이제 그 손자가 방학이 돼서 이제 오니까 중학교도 들어갔고 그러니 엄마한테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네. 7월달에 가서 보니 가니까 문을 잠궈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제 그래갖고 부랴부랴 이제 뛰어다녀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송 대표도 그러고 또 염 대표라고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서 이제 현재까지 예, 1인 시위를 하고 현재 이런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아내와 딸을 가슴에 묻으면서 지금

0: 제도가, 그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존재를 하는데, 이것저것 다 추정하면 3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1: 네.
0: 300억이 문제가 아니고
1: 그렇죠.
0: 1800명이
1: 네.
0: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추모관에는 1800명의 그 살아있던 삶이 있고 추억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가족들이 그각 고인을 기리는
1: 네.
0: 그런 공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이 있는 장소인데, 이게 어찌된 원문인지 저희들이 알기는, 물론 뭐 2017년부터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저희가 알게 된 거는 수면 위에 2025년 5월부터 이게 발생이 됐고요.
1: 그때 시설이 한번 폐쇄가 됐었죠?
0: 그렇죠. 3주
1: 네.
0: 정도, 20일 정도, 정확히 20일 시설 폐쇄가 됐었고요. 어떠한 연락도 없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1: 네.
0: 그냥 폐쇄가 됐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추모관이라는 시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고인께서 평안한 영면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슬픔을 딛고 온전히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됩니다. 이런 신성한 곳에서 이런 문제가 1년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1: 네. 지금 임상면 선생님이 이걸 처음 이런 상황을 접한 게 작년, 2025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그러면 우리 송인현 대표님도 같은 시기에.
0: 비슷한 시기에
1: 네.
0: 했고요. 저는 와이프를 보내고 나서 추모관을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는 갔던 것 같습니다. 애써 가지는 않고요. 제 하는 일이 돌아다니는 일이다 보니까
1: 네.
0: 근처에 가면 삥 돌아서 그냥 눈인사 한번 하고 오고, 뭐 미련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가서 안부 한번 전하고, 삶이 힘들었을 때는 그냥 가서 딸 흉도 좀 보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다 그냥 방앗간처럼
1: 네.
0: 그렇게 들렸던 곳인데, 비슷한 시기였을 겁니다.
1: 네.
0: 갑자기 추모관 앞에 온갖 현수막과 혐오스러운 물건들이 방치가 되면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시설 폐쇄가 됐었고,
1: 네.
0: 이를 지자체에 다 알렸지만 그들은 민간 기업의 분쟁이라며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다고 방치, 방임, 방관 이렇게 했었습니다.
1: 그게 2025년의 일이었고,
0: 맞습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역사회에서 한참 논란이 되면서, 지난 지방선거 직전이었나요?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 문제가 좀 해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보도들이 좀 있었어요.
0: 맞습니다. 저희 유가족 입장에서는 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 언론에서는 그 지방선거 훨씬 이전부터 자임추모관 완전 정상화 해결, 이런 헤드라인으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 가까운 분들조차도 저한테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 축하해. 거기 해결됐다면서. 그동안 고생했네. 이런 말씀을 통화로 많이 하세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게 뭔 소린데, 우리는 뭐 하나 달라진 게 없는데 도대체 누가 그래? 그러면은 다 그렇게 방송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최근 전주시의 적극 행정이 참여해서 지금 임시 개방을 이룬 상태고요.
1: 네.
0: 그 점은 진심으로 진심으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 행정은 민간 분쟁이니 우리가 해줄 게 없다. 그리고 자임 추모관 같은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발을 뺐었지만, 올 12월까지 전주시가 임시 정상화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건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올해 12월까지만 유지되는 임시 봉합일 뿐입니다. 참고로 평일에는 노인 인력이 2명씩 3시간 3교대로 평일을 맡고 있고요. 주말은 그 예전에 자임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직원이 그 임시 근로자로 채용되어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시설 폐쇄 상태가 전주시의 개입으로 임시 개방 형태.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0: 근데 또 문제점이 올 12월이 지나면 또 아무런
1: 대책이 없고.
0: 안전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전북 도지사와 전주 시장 등 공직자 후보자님들께 저희가 그 공식 질의서를 회신 받은 게 있습니다.
1: 네.
0: 거기

0: 보면 한 분 빼고 모든 후보자한테 공식 질의서를 전달해서 회수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모두들 이 자임 사태는 명백한 행정의 책임이다. 전수조사 후 전면 재점검하겠다. 네. 공언하셨던 분들이 많으셨고요. 하지만 지금 그 약속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전주시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 자임이 대한민국 장사시설 시스템에 민낯을 보여준 총체적 부실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은 이 문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두 분 중에 현재 그 자임추모공원의 이제 상황, 그러니까 지금 소유권과 운영권이 나뉘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좀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네.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0: 추모관 같은 장사시설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나라에서 정한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유가족을 위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행정이 철저히 검증하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거는 지금 현재 소유권과 운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두 업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 이 두 업체를 무허가 업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시 말해 추모관을 운영할 정상적인 법적 자격이 둘 다 없다고 없다.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곳은 자본 잠식 상태로 실제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업체이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는 재단법인 취소 허가 절차를 지금 받고 있고요. 다른 한 곳은 경매를 통해 그 부동산만 취득을 했습니다.
1: 네.
0: 이게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장사법상 유고를 모시는 봉안시설 운영 자격까지 자동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맞는 기본 요건을 충족할 시 행정청에서 허가를 하고 그 허가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2년 가까이 그 행정에서 재단법인 불허를 계속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지금 정리를 해보면 재단법인 자임이라는 곳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0: 네.
1: 운영권을 갖고 있고
0: 네.
1: 그러나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봉안시설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0: 네.
1: 이런 부분들은 또 영치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0: 네.
1: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0: 네.
1: 이 자임과 영치산이 서로 소유권 다툼을 하는 와중에
0: 네.
1: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
0: 맞습니다.
1: 네. 그러면서 유족들은 추모권 자체로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다.
0: 제가 한번
1: 네.
0: 더 정리를 하면
1: 네.
0: 자임은 허가가 남아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1: 재단법인 자임.
0: 네.
1: 네.
0: 근데 내 건물이 아닌 거고요. 영지산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내 거지만
1: 네.
0: 허가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1: 임상면 선생님, 처음에 이 시설을 선택을 하실 때 이렇게 복합적인 상황인 걸 알고 계셨나요?
2: 아니, 네. 저는 뭐 당시 없었지만 이제 집사람이 이거를 네. 선택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직접 그 자임 직원이 와서 영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금을 주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뭐 위치도 좋은 자리로 해서 해주겠다. 그래서 집사람이 바로 현금을 드렸는가 보더라고요.
1: 네.
2: 뭐 영수증도 없이 뭐 이렇게 이제 드리고 이제 우리 딸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계약서 쓰고 이렇게 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도 이제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뭐 좀 서운하긴 하지만은 지금 가장 저는 뭐 영시산도 그러고 자임도 그러고 더 서운한 거는 저는 행정이라고 봐요. 행정. 자기네들이 어떤 법에 의한 어떤 건물을 승인을 내주고 허가를 내줬을 때는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책임이 없으면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1: 그렇죠. 허가를 내줬으면 살피는 것이 행정의
2: 예,
1: 책임이니까.
2: 허가를 내줬으면 네.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안 지고 아까도 뭐 퇴직자들이 뭐 퇴직을 했다.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후임자가.
1: 당시 허가 당시에 그렇죠. 담당 직원들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2: 네, 지금 그런 내용인데 네. 그러면 그걸 인수인계를 받아서 전임 시장이고 도지사가 계속 인수를 받아서 그걸 맞춰야 되는데
1: 네.
2: 일반 기업체도 저도 기업체를 43년을 다니고 정년퇴직을 했는데 저도 임원도 하고 다 하면서 제 후임자한테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원단위 같은 거 다 계산을 해서 부족한 거 얼마 부족하고 반가이 시켜줘라 해서 다 그런 부분을 해주는데 하물며 이 나라에서 주는 세금으로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노임을 타먹는 공무원들이 그런 허무맹랑한 원인이나 되고 이유나 되고 해명이나 하고 이건 도저히 행정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선적으로 이 도나 시에서 영치산하고 자임은 차후 문제고 그 사람들 여기서 허가를 안 내줬으면 그 사람들도 못 왔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1: 유적등 노선은 사실은 지자체, 정부, 국가에서 허가한 시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2: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는 우리 딸을 거기 갖다 놓놨는데 내가 그걸 못 본다? 이건 행정적으로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죠. 어떤 이유든 간에.
1: 대표님 뭐 유족들이 그래서 뭐 행정을 향해서도 많이 요구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때 당시에 자임 홈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이 허가한 추모관.
1: 대한민국이 허가한 추모관.
0: 네. 네. 정확히 말하면 전라북도가 허가한 추모관. 그리고 문제가 발생될 시 전라북도하고 전주시에서 해결을 해줍니다. 라는 이런 비슷한 문구로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때 당시 어떻게든 분양을 많이 해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구 든든한 문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도청에 시청에 그때 당시 자임 추모관 관련해서 정보 공개를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획득한 자료보다도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더 허접한 자료들만 저희한테 정보 공개를 해주세요. 그 어떠한 문건도 없고요. 그 어떠한 협의 문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보면 저희도 언제 가족을 보낼 준비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추모관이 재무가 건전한지 허가를 잘 받았는지 허가 받았던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뭐 등기부 등본은 멀쩡한지 이런 법인의 허가 구조나 관계, 운영권까지 이런 거를 누가 신경을 쓰고 추모관을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냥 행정에서 허가를 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겠거니 생각을 하고 믿고 가는 거죠.
1: 지금 유족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게 시작부터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는 허가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시설이었고요. 행정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건 민간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다 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금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문지원 처장님.
3: 네. 저도 이제 같은 마음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지자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자체에 아까 말했던 허가를 내주고 나서 이후에 문제가 됐을 때 그거에 따른 안전장치가 마련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지자체 장들이 후보자 시절부터 뭘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은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부터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방식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방식 안에서 전수조사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구조를 개편하는 게 제일 문제인데 저는 대중교통도요. 버스도 민간이 운영해요. 근데 그게 공공성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담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맥락에서 공공성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이 여기에서 역할의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좀 전 답을 찾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1: 네.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좀 이것들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김윤 작가 방송 준비하면서 사실 자료도 많이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4: 저는 이제 여기만 이런가? 이렇게 허술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했다고 하면 여기만 이런가? 여기만 이럴까?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 법인 아까 이제 자꾸 여러 이제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자임이라는 것도 나오고 영추산이라는 것도 나오는 게 그 법인이라고 하는 곳의 허가 과정에서 그 공무원들이 허가를 해줄 때 살펴본 내용들을 어떤 부분을 좀 잘못 생각을 한 건지 그러니까 그 허가를 해준 공무원 자체가 어떤 오해를 하고 한 건지 아니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허가를 내준 건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한번 설명을 좀 더 대표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거기에 네. 대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는데 그 어떠한 저희를 만족시킬 만한 답변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 간의 협의 내용이나 이런 내용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 허가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네. 문제가 좀 있었다고 유가족들은 보는 거고 그래서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허가가 이뤄졌느냐
0: 네.
1: 자료 공개를 전혀 안 해요?
0: 아, 저희가 정보 공개를 시청이나 도청에 청구를 했을 때 A4지 한 10쪽 분량 정도의 자료만 그 제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자료들은 이미 다 저한테 있던 자료들이고요.
1: 그러니까 자료 중에서 가장 궁금했던 게 뭐였어요?
0: 저는 네. 왜 이 업체가 허가를 받았는지 더군다나
1: 왜 자격이 없는 이 업체가 허가를 받았는지
0: 제가 그냥 네.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자임은 불교 종교 시설입니다.
1: 네.
0: 우리가 알고 있는 장사 시설의 재단법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 56개 정도의 추모관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이 자임만 빼고 다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1: 네.
0: 도청으로 말하면 고령치나 정책과 소속에서 관여를 하는데 유독 자임만 얘네만 문체부 소속이에요. 종교시설에서
1: 원래 장사시설을 어디에서 관할하게 돼 있어요?
0: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게
1: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데 네. 여기는 실질적으로 장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 관할하고
0: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최초에 종교시설로 재단법인을 설립받은 거는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 수많은 허가받은 사업 중에서 유독 추모관 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체부에서는 이게 그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타당한 거니 얘네들이 과연 추모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니 이렇게 그 어떠한 문건이나 협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단 한 건의 문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정보 공개를 꺼려 하거나 혹은 고령친화 정책과하고 유산관리과에서 협력이 아예 없었거나
1: 네.
0: 혹은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1: 지금
0: 됩니다.
1: 지금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장사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 설치가
0: 네.
1: 그걸 관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되어야 되는데
0: 그렇죠.
1: 이게 문체부에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사 시설 말고 다른 사업 목표를 갖고 있는 법인으로
0: 네.
1: 신청, 설립이 이루어졌다.
0: 네.
1: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애초부터 자격이 있었던 법인이냐, 네.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하나.
0: 또 몇 가지를 네. 말씀을 드리면, 재단법인 자임이 최초의 대복전 아바따라 가야 재단법인 자임 주식회사 메모리얼 파크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의 여러 가지 명칭을 바꿔가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최초 자본금 5천억짜리 회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증액을 해서 2억짜리 자본금 회사가
1: 5천만 원.
4: 5천만 원.
0: 아, 5천만 원.
4: 네.
0: 그리고 이제 2억짜리 소규모인 법인이 이 큰 추모관을 과연 어떻게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할 수 있었을까? 더욱이 자임에는 그 봉안당의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사법상 채권을 가진 재단 법인은 추모관 시설을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장사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시설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법들을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1: 네.
0: 그러면 행정청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때 제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뭐를 요구하든지 어떠한 행정 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1: 법인 설립도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도 이 봉안당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네.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자격 요건이 있는데
0: 네.
1: 그중에 이 시설과 관련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단 말이죠.
0: 그렇죠.
1: 그럼 애초에 허가가 안 났어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허가가 났고
0: 네.
1: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의 상황들이 계속 네.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0: 또 여기서 네. 또 끝이 아닙니다.
4: 그러니까요.
1: 또 있어요? 네.
0: 불교 종교 법인이기 때문에 그 종교인이나 가족들만 분양을 해야 되는 곳인데
1: 아, 시설 이용자가?
0: 네. 네. 근데 자임의 한때는 기독교관이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1: 불교법인이라고 안 하셨어요?
0: 그렇죠. 네. 그랬었죠. 근데 모든 그때 당시에 모든 추모관에 기독교관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임이 그때 한참 기독교관이 호응을 얻었던 때예요.
1: 네.
0: 그러면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기독교관을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저 또한 기독교관이 있었기 때문에 자임을 선택을 해서 기독교관에 네. 와이프를 모셔놨고요. 또 한 가지 종교법인은 이 모든 거를 다 이해는 안 되지만 다 감수한다고 해도 최고 5천 기까지만 봉안 시설을 증축을 할 수 있는데 2017년에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 경매가 개시가 되고 2024년에는 완전히 소유권이 변경이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초 3,700기 시설 허가를 받은 자임이 6,200기로 갑자기 증설이 돼요.
1: 아니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시설 확충 허가가
0: 네.
1: 났다?
0: 이게 대한민국이 정한 기본적인 법조차도 이 자임한테는 프리패스이지 않았나. 왜 이래야 되는지 저희는 도무지 이해가 할 수가 없고요.
1: 네.
0: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2017년에는 자임이 모셔진 유골이 370기밖에 없었어요. 문제가 발생한 2017년 이후에 2019년에는 430기밖에 없었고요.
1: 네.
0: 근데 지금 현재 1800기예요. 심지어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자임 1층 봉안당이 내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정하기 하건대 200기 이상의 새로운 고인이 모셔져 있고요.
1: 네.
0: 도대체 이거를 아무리 우리가 양보를 한다고 해도 이걸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1: 지금 최초의 허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운영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지적들을 좀 해주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관에 네. 지금 아내분을 모시고 네. 계시고 선생님은 그러면
2: 일반입니다.
1: 아 일반관도 있고 네. 기독교관 있고 네. 그 불교관도 있습니까?
0: 불교관은 없습니다.
1: 아 불교관은 없어요, 정작. 네.
0: 불교관은 분양이 잘 안 돼서 경제성이 네. 없었나 봅니다.
1: 어쨌든 좀 이런 상황도 좀 정상적이진 않고 더 중요한 그러니까요. 것은. 지금 2011년 허가가 되고 2016년 네. 처음 운영을 시작한 이후에
0: 그쵸.
1: 2017년부터 사실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있었던 거잖아요.
0: 있었죠.
1: 근데 그 와중에 네. 오히려 봉안 시설은
0: 네.
1: 더욱더 그러니까 네. 늘어나는
0: 그렇죠.
1: 허가.
4: 처음에 네. 아까 이게 굉장히 네. 돈이 되는 사업인가 봐요. 이 분야가. 그냥 지금까지 말씀으로만 들어봐서는
0: 네.
4: 처음 자본금이 아까 5천만 원이요?
0: 네.
4: 이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하고.
0: 네. 지금은 2억으로 재단법이 법인법이 좀 변경이 된 건데 그때 당시는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게 캐시카우 산업이라고
4: 네.
0: 표현을 하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추모관에는 이권이 발생을 하면서 여러 많이 힘 있는 분들이 많이 관여를 하는데 그 장사업계에서 추모관은 허가가 받기가 어렵지
1: 네.
0: 허가를 받고 나면 이게 무한대로
4: 네.
0: 평생 큰
4: 네.
0: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 그래서 사실 제 주변에도 고인을 모시기 위해서 알아봤는데 예를 들어 허가가 안 나, 그러니까
0: 네.
4: 허가가 이미 예를 들어 네. 수목장을 그분은 알아보셨는데 수목장을 하고 있는데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0: 네.
4: 그쪽으로 모시면 안 된다 그래서
0: 네.
4: 다른 쪽으로 모신
0: 네.
4: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사업은 일단 시작을 해놓더라고요. 그분들이. 우선 그 자리는 다 마련을 해놓는데
0: 맞습니다.
4: 허가는 나중에 받으면 되니까
0: 네.
4: 근데 허가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걸 믿고
0: 네.
4: 있는 건가 싶어요.
1: 네.
4: 그 사업자들은
0: 네네.
4: 결국엔 해줘야 되는 일인 건가요?
1: 어쨌든 이게 지금
0: 네.
1: 말씀을 나눠보다 보니까
0: 네.
1: 굉장히 좀 이권이 개입한 사업이기도
4: 그러니까요.
1: 하고요. 허가 과정이 그렇게
4: 네.
1: 녹록하지는 않은데 비해서
0: 네.
1: 이 자임의 사례는 굉장히 부실한 요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 네.
1: 허가가 이루어졌고
0: 네.
1: 그의 운영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고
0: 네.
1: 현재는 이제 앞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족들의 추모권 자체가
0: 네.
1: 제한되는 상황
0: 네.
1: 임시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0: 네.
1: 여전히 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행정을 향해서 그러면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져라. 여기에 대해서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두 분 지금 나와 계신데
4: 얼마나 답답했어요.
1: 네, 임상근 선생님 뭐 행정에 좀 이런 질문 해보셨을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행정에서는.
2: 제가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한 거는 없고요. 네. 뭐 이제 주로 저희는 이제 유가족 협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우리 대표님 두 대표님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뭐 원하는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제 대표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저희들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0: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금방도 행정의 허가한 과정에 대해서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농반 진반으로 자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 행정에 가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그럼 나한테 재단법인을 허가해 줘라. 그럼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관리하겠다. 네. 나 돈은 없지만 네. 뭐 2억 정도는 나는 끌어올 수 있으니까 네. 나한테 허가를 내주면 내가 관리할게 라고 이렇게 뭐 칭얼댔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네. 적법한 절차와 거기에 안내되는 모든 과정을 다 준수해야 된다. 네. 바꿔 말하면 너는 안 된다는 거죠.
4: 근데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준수를 해야만 돼 할 수 있는 네. 일인데.
1: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저는... 네, 행정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네.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유족 측에서.
0: 네.
1: 네. 이 허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네. 그 이후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네. 제 역할을 못한 거 아니냐?
0: 네. 그 전에 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아까 말씀 이어서 하면 행정이 허가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허가에 대한 권력을 가졌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게 저희는 마땅하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사법에는 행정이 허가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관리 감독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적극 관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다시 문제를 처음으로 돌아가면 자임은 종교법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조차 다 피해갔어요.
4: 비켜가는 거죠. 요리조리. 네.
0: 1년에 한 번씩 관리 감독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5천 기가 아닌 6천 기를 증설을 해도 그 어떠한 제약도 받은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심지어는 내가 가진 봉안당이 경매에 넘어갔음에도 이거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원래 봉안당 시설이 경매에 넘어갈 때는 주무관청의 허락을 득해야 됩니다.
4: 네. 맞아요. 어.
0: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얘네는 종교법인이에요.
1: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법인?
0: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는 되진 않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넘 동안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참 많은 활동을 했는데 제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유가족들이 수많은 시간 쓰면서 비용 쓰면서 이 뜨거운 날에 땀 뻘뻘 흘리고 그 추운 두 번의 겨울을 지내면서도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청에서 저희가 릴레이 1인시한 지가 58주가 됐어요.
4: 네.
0: 시청에서 시위한 지가 지금 21주차가 됐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누가 저한테 좀 제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4: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장사법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유가족.
1: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0: 저 여기 보면은. 네.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에요. 상여 시위도 하고, 상경 시위도 하고, 수많은 정치인을 만나보고, 행정관 미팅을 하고, 그리고 막 저희 유가족들 지치지 말라고 저희끼리 놀기도 하고, 막 촛불 문화제도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이 짜잘한 글씨도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거든요. 왜 그럼에도 행정이나 정치에서는 왜 아무런 답변이 없는지 왜 자꾸 무책임한 그런 비겁한 변명을 하고 있는지 누가 제발 저한테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 저 알아먹게끔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 저도 평범한 일상으로 제발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저도 하나이의 아빠로서 네. 그리고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체력적으로.
4: 네.
0: 네, 알겠습니다.
4: 너무 고생하십니다.
1: 지금 행정에서는 어쨌든 이것이 소유권 다툼을 두고서는 민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0: 네.
1: 허가라든지 관리 감독 책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래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0: 네.
1: 이렇게 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문재인 처장님.
4: 네.
1: 좀 이런 지자체.
3: 아니, 저는 어떻게 봐야 우선은 될까요? 네. 그 양쪽 뭐 관리 체계가 두 재단이거든요. 네. 싸우는 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법망을 다 지금 피해가는 게 종교시설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3: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그 뭔가 뭐 이권 다툼? 민간의 분쟁으로만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실은 그 파고 보면 제 그 모든 걸 다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거에 대한 저는 도에다 아니면 국가에다가 이거가 이 종교시설이 이 추모관을 할 수 있는 겁니까라고 하는 걸 다시 되물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이 겉에 있는 모든 다양한 이야기들은 그냥 그 두 분이서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물어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종교시설이 추모관을 하면은 지금 안 되는데 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제대로 돌려놔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유가족분들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제대로 제 시간에 내가 원할 때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욕구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나는 해결이 안 되는 건지 하나랑 그다음에 도에다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재단법인이 아니고 종교시설이 이거를 허가내준 이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그 담당자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정확해요. 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 이유가 없으면 전 안 된다고 봐지는 거여서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네. 허가 과정이라든지 그 일련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감사도 좀 필요하면 네. 진행을 해야 되고요. 네. 명확하게 그 잘잘못도 좀 네. 따져야 되고.
4: 이게 제가 그 대표님께서 네. 이제 설명을 하고 유가족협의회가 이렇게 나서서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사실은 뭐 정치권이라든지 정치인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또는 뭐 행정에 관계되신 분들이 보시면서도 내용을 속속들이 잘 모르면 전혀 이해하기가 힘든 구조잖아요. 지금 워낙 복잡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다른 분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그분이 정치인이셨는데 실은 이렇게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그냥 제3자적 시각으로 보시다가 직접 대표님 가서 만나면서 그때서야 상황을 정확히 인지를 하게 되면서 좀 달라진 분들도 많이 계시었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이게 좀 그쵸. 내용을 좀 가까이 와서 관심을 가지고 먼저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오늘 방송에서도, 네. 방송을 통해서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0: 근데 네. 기자님들도 마찬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네. 행정분들도 마찬가지고 정치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하시는 일이 워낙 많고 공사 다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뼛속까지 깊숙이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알면 알수록 이게 양파도 아니고 계속 뭐가 나와요. 저는 지금 1년 넘게 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루 자고 나면 또 다른 사건이 또 다른 진실이 발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가 이것만 계속 팔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누군가가 정권을 휘둘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 해결을 할 수 있는
4: 정말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는
0: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자, 저희가 한 시간 예정을 하고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지에 대한 대책, 해법에 대한 이야기도 한 20여 분 남았는데 네. 나눠봐야 될 것 같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문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좀 파헤쳐봐야 되겠지만 당장 좀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네.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전에 송인현 대표님 뭐 장사시설 네. 안심관리조례? 뭐 이런 네.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던데 이건 어떤 거예요?
0: 아, 그게 저희가 이제 행정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행정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정치가 해야 된다고 믿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 계속 노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관심 있는 정치권에서 문의를 많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 국회법이나 지방조례 등을 건의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건 단 하나도 없고요. 이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유가족 협의회가 활동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이 대한민국 장사시설에 있어서 자인 같은 사례가 없어요. 총체적인 부실과 그리고 이런 선례조차 없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만의 일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일이고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추모관이 무너지고 저희처럼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고 해도 진짜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총체적인 부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자임이 마지막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2의 자임은 없도록 누군가께서 분명히 살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하신 부분 해결 방안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이렇게 그냥 감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는 누구의 민간 기업의 뭐 재산을 뺏자는 것도 아니고요. 네. 행정 누구를 처벌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의 추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인데 일단 지금 전주시가 지금 어찌됐든 임시로 네. 참여를 하고 유가족의 출입과 추모권을 임시로 보장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임시 관리하고 있는 상황.
0: 그래서 네. 1단계로는 긴급 공공관리가 지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는 제3의 전문기관이나 뭐 시설공단 뭐 이런 전문 주체들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임시 전문 관리 주체가 지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소유권과 운영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하면 기존 유가족의 권리를 승계하고 그리고 새로운 주체가 확립하도록 승인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지금 현재 소유권 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자임과 영치산 사이에.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0: 네.
1: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네. 일단 이 추모시설을 이용하시는 유가족들 또 고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네. 긴급 공공관리시설 지정
0: 네.
1: 이게 1번이다.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된다.
0: 맞습니다.
1: 네.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긴 해요.
0: 이게 장사법이 네. 제도적인 공백이 너무 커요.
1: 네.
0: 이게 어떤 범주가가 그러더라고요. 법은 항상 현실을 한참 뒤따라간다고.
3: 네.
0: 그리고 우리 같은 피해자가 발생이 됐을 때 그 후에 법이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행에 있는 장사법, 행정법, 뭐 공익법, 뭐 민법, 심지어는 관습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법들을 저는 죄송합니다만 법조인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현재에도 분명히 있어요.
1: 네.
0: 이 모든 법들을 다 통틀어서 한다고 하면 유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조문은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가 행정한테 매일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1: 네.
0: 근데 그 토시 하나 해석의 그 방법이 차이가 달라서 행정하고 저희하고 항상 싸우는 건데 저희는 어떻게든 마음만 있다고 하면 이게 분명히 해결을 하는 데는 어렵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1: 법적인 문제는 아니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문제이다.
0: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네. 누군가의 의지만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1: 행정에 그런 요구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0: 죄송합니다. 민간 분쟁으로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자인 같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1: 그러니까 긴급 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것조차다 불가하다.
0: 이게 정치인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세요. 심지어는 신문에 방송에도 많이 났었고요. 긴급 관리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전주시 전북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떠한 이유든 1800기 유골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가족들이 멀쩡히 추모를 할 수 있도록 당연히 안전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많이 하세요.
1: 네.
0: 근데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답변은 단 한 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1: 지금 5월 12월까지는 전주시가 좀 개입을 해서 임시 관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근데 이것 자체도 5월 12월이 지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3: 그쵸,
1: 그래서 유족 모르겠어요. 측에서는 이것을 긴급 공공 관리 시설로 지정을 해서
0: 네.
1: 그렇게 관리 상태를 연장하자. 어쨌든 이게 공공이 적극적으로 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자. 이런 요구이신 거고. 근데 행정은 우리가 여기와 관련한 뚜렷한 권한이 없다.
0: 네.
1: 규정이 없다.
0: 네.
1: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0: 제가 그래서 항상 반문하죠.
1: 네.
0: 추모관 이렇게 문제가 터졌는데 자 이렇게 행정이 관여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전 반문을 해요. 항상. 그러면 추모관 이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 하지 말라는 절대 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송인현 대표님 과 그다음 임상면 선생님 좀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임상면 선생님도 이제 이 공공관리 시설로 긴급 공공관리 시설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임시 관리자를 선임해서 그 임시 관리자에 의해서 이 시설이 좀 운영되는 좀 그런 것들을 함께 요구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임시 관리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시설을 열고 닫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2: 그렇죠.
1: 해야 됩니까?
2: 그렇죠. 네. 건물에 이제 유족들이 모셔 있는 그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온도잖아요.
4: 그렇죠.
2: 유골이 부패되거나 또 이렇게 분실되거나
1: 네. 그렇죠.
2: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유족들이 왔을 때 또 청결 관리가 또 좀 유지가 돼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런 좀 기본적으로 그 건물 그 시설 관리만 되면 네. 그거는 뭐 관리는 충분히 힘들지 않게 지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는 진짜 그 행정에서 마음만 먹으면 저는 네. 어려운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정도는.
1: 네, 행정에서는 지금 여기 개입할 명분이 없다? 뭐 어떻게 해서 그래야 돼요? 어떻게 보세요, 문제점? 뭐 이게 돈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3: 저는 돈 문제는 네. 아닌 것 같고요. 네. 법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법을 또 적용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아까 뭐 장사법하고 장사법이 적용 안 된다며요. 종교시설이어서. 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저는 어쨌거나 공공의 목적, 공공의 역할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잘못 깨어진 거를 다시 풀어서 다시 깰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저는 지금 지자체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1: 네. 일단 뭐 예산이 수반될 수 있고 일부 예산이 수반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 권한이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말씀만 들어보면은 일단 법적 권한과 관련해서는 안 된다는 거나 규정이 뚜렷이 있다기보다는
0: 네. 없습니다.
1: 개입해야 법적으로 이런 권한이 있냐라고 하는 규정도 역시 명확히 있지는 않다. 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김윤 작가님.
4: 네, 저는 네. 이게 과연 나한테는 안 일어날 일일까라는 네. 생각도 네.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물론 뭐 민간 관리를 행정 입장을 최대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여기 어쨌든 인력이 투입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예산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런 건가? 또 워낙 또 이렇게 치열하게 분쟁이 있고 시끄러운 사안이고 네. 이래서 아니면 아예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한 건가 싶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피한다고 또 더 이상 이렇게 회피를 한다 그래도 될 일은 아닌 거잖아요.
0: 제가 위험한 발을 낼 수는 있는데 저는 행정의 지금 관점이 후자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까딱 잘못 관여를 하게 되면 민간 분쟁에 대해서 덤탱이를 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위험한 발을 하자고 하면 최초에 누군가의 잘못을 밝혀내고 정상화를 가졌을 때 분명히 밝혀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로 세금은 저희가 내는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고인들도 한때는 전라북도 전주 시민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현재 전주 시민이고 전라북도 도민이고 근데 먼저 가셨다고 해서 죽은 자를 지키지 못하는 사회가 어떻게 살아있는 자의 삶을 얘기하고 이렇게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나 피해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가 으쌰으쌰 해서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 살기 좋은 나라, 장사시설에 좋은 선례를 남긴 전주시 이렇게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인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지금 그 잠시 그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긴급 공공관리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0: 네.
1: 이 공영화라고 네.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임시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0: 저는 임시조치를 말씀하고요. 그 한때 공영화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던 네. 건 사실인데
4: 네.
0: 이런저런 이유로 개인적으로는
1: 그러니까 운영권을 공공이 환수
0: 네.
1: 행사하는 것을 공영화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고
4: 네.
1: 지금 그 전에 네. 긴급 공공 관리 시설로 네. 지정을 해서 일단 우선은 관리를
4: 그렇죠.
1: 하자. 이 네. 요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민간 기업의 분쟁, 행정의 잘못, 난 모르겠어. 아무것도 잘 몰라. 일단은 네. 사태가 이렇게 왔으니까 지금 당장 그 사기업들의 쌈박질 덕분에 이렇게 전주 시민, 전북 도민 그리고 고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행정이 임시 관리자를 정확히 지정을 해서 일단은 완전 정상화를 시키고 나서
4: 네.
0: 그리고 나서 추후에 나머지 것들은 차차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1: 그래서 제가 이걸 나눠서 여쭤본 게 예산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뭐 시설을 완전 공영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요. 뭐 소유권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에 비용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아니 긴급 시설도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공공적으로 좀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4: 맞아요.
1: 그래서 과연 이게 예산 문제인가?
0: 좀 지금 이런, 현재 네. 비용이 제가 추정하기로 보는 월 한 500만 원 정도의 임시 관리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네.
0: 500만 원이 넘지는 않고요.
4: 네.
0: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저희가 전주시청 전북구청 앞마당을
4: 네.
0: 저희 집처럼 쓰고 있거든요. 거기서 뭐 여러 차례 요구도 하고 단체 행동도 하고
4: 네.
0: 매일 하루에 릴레이 시위도 하고
4: 네.
0: 근데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거는 아무리 내 집에 지나가던 뭐 유기견이 와서 쳐다보면 주인장은 당연히 나가보기 마련, 굳어보기 마련이거든요. 얘가 어디서 왔을까, 왜 왔을까, 집에 언제 갈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이게 당연한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근데 저희가 1년을 넘게, 저희도 사람이 이렇게 막 1년 넘게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쉽지 않거든요.
4: 네.
0: 그럼 도대체 얘네들은 뭐가 이렇게 억울하길래 네. 왜 이렇게 아직까지 지치지도 않고 행동을 하는지 한번 누군가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이게 긴급 공공관리시설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이 민간시설을 아예 공용화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공용화의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0: 네.
1: 일단 당장의 문제부터 좀 해결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유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4: 네.
1: 행정 측에서는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로 태도로 좀 임하고 있다.
0: 네.
1: 지금 이런 상황까지 좀 짚어봤는데 좀 저희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 네.
1: 끝으로
0: 네.
1: 못하신 말씀 또 하시고 싶은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임상면 선생님
2: 네.
1: 오늘 방송을 통해서
2: 뭐 큰 거 안 바라고 저희들이 지금 자임이나 영치산이나 도우나 시한테 저희들이 뭐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유족들은 우리 가족을 내가 보고 싶을 때 가서 보고
4: 그러니까요.
2: 추모할 수 있는 이런 권한만 주어지고 우리가 또 그동안에 해왔던 그대로만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면 저희들은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뭐 도청에 가서 저 힘들게 저렇게 시위할 일도 아니고 시청에 가서 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좀 도나 시에서 조금 더 좀 관심 갖고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게 뭐 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사실 벌써 다 떨어져 나갔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뭐 그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까도 대표께서 얘기했지만은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흉측한 일이 일어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버티고 있는 거지 진짜 그거 뭐 일개 개개인만 이렇게 하면 바로 빼서 다른 데 이렇게 모시면 돼요. 뭐 쉬운 일인데.
4: 네.
2: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가 언제든 우리 딸을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주어진다면 저는 크게 네. 바라지 않습니다.
0: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네,
0: 이 자리를 빌러 1년 넘도록 그 함께 버텨주신 자임 유가족협의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1800기가 있지만 저희가 1470명 정도의 위임장을 받아서 단체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 싸운 덕분에 지지부진하던 지자체 임시관리 참여라는 작은 진짜 전국적으로 없어요. 작은 선례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 틀린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뵙고 싶다는 당연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장사시설의 유가족 보호 기준을 만드는데 동참하고 계십니다. 정말 장한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지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1: 네. 김노연 작가님.
4: 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짜.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 정말 귀를 좀 누군가 좀 잘 기울여 줘야 될 일이기도 한데 아, 이게 과연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도 와서 굉장히 좀 여러 말씀들을 해주시긴 했지만 아 이거 해결이 되려나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그 정치적인 이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좀 들거든요. 일면 왜냐면 이거 이제 이 일이 조금 해결 전 상황이 바로 이제 지방선거 해결됐다라고 막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던 때가 지방선거 바로 직전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 혹시나 그런 건가? 뭐 누군가 내가 나타서 해결사 역할을 했다라고 홍보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건 또 그건 또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어서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좀 생기네요.
0: 말씀
4: 네.
0: 감사합니다. 네.
1: 문전 처장님.
3: 네, 저는 이제 그 아무튼 힘내서 같이 싸우는 거는 싸웠고요. 저는 정말 내가 원할 때 가서 마음 놓고 편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어쨌거나 전북도가 허가를 내준 거기 때문에요.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봐요. 전수조사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그죠? 여러 TF팀이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생각하는 전수조사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아, 저희가 네. 생각하는 전수조사는 지금 전국적으로 700여 개의 추모관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전라북도는 56개가 네. 있고 전주시에는 10몇 개 업체가 있는데 네. 이런 추모관을 조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과연 그 추모관이 문제가 발생했을 네. 때 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4: 가이드라인.
0: 이 추모관이 과연 정상적인 추모관인지 장사법상 추모관을 공공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추모관인지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에 포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지 개수와 유치 이런 거 말고요.
3: 네.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걸 원합니다. 꼭 그거를 전북도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 보낸 유가족들이 언제든 고인을 찾아볼 수 있는 당연한 권리 그 일상을 회복하자는 요구가 그렇게 지나친 걸까요? 우리 행정은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하루빨리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거침없는 기다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Magandang araw mga kabayan. Welcome to Chonbok Kabayan on Air, where every Filipino's voice matters. Only here on Chonchuk Kungdungche Radio 93.5 FM.
1: This is Heidi.
0: And I'm Jasper. 반갑습니다, 여러분.
1: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한 시간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We are happy to be with you again today.
0: 네, 전북 가바얀 온 에어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